0: 네, 김진호가 불렀죠? 가족사진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1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색, 피어난 공감. 우리 가족은 무슨 색인가요? 자, 두 가족을 모셔봤는데요. 오늘 모신 두 가족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족 모두 아드님을 동반해서 같이 오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죠? 한 가족은 워크숍에 참여를 하셨고요. 또한 가족은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가족이, 이렇게 참여한 거와 참여하지 않은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아주 좀, 인사를 좀 해야겠어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자, 부모님부터?
1: 저는 호성동에 살고 있고, 아들과 같이 나온 이름은 홍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저는 10살, 5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만성동에 사는 양진이라고 합니다.

0: 아, 네. 두 형제를 두신, 네. 형아가 먼저 할까요? 우리 동생이 먼저 할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호성동에서 온 홍철기 씨 아들 홍재환이라고 합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10살이고 양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우입니다.
0: 아, 네, 반가워요. 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주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부모님들께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들을 딱세 단어로 소개한다 하면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겠어요?
3: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아들 보면 먼저 좀 생각나는 건 배려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또래 아이를 제 밖에 키워보진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과 좀 봤을 때좀 다른 친구들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다른 가족을 좀 많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먼저 배려라는 걸 생각했고 배려한다는 건 심성이 좀 착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착함도 같이 가져가고 싶어서 배려라는 걸 생각했고 두 번째 좀 고집스럽거든요. 고집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뭔가 자기의 의지와 자기 뜻과 좀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좀 고집스러운 녀석이어서 고집이란 단어 마지막으로는 동그라미가 딱 떠올랐어요. 뭔가 모나지 않고 어느 면에서도 동그랗게 뭔가 다양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하게 또 사람도 사귀고 이런 뭔가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세 단어로 저희 아들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빠는 아들을 배려, 고집,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재환 군은 어때요? 아빠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1: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빠의 말에.
0: 근데 제가 듣기에는 다 칭찬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늠름한 초등학교 3학년 현우 군을 보면, 아드님을 보면,
4: 저는 세 글자의 한 단어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마침 통통 튀어다니는 통통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얘가 어디로 튈지 몰라서 마치 통통불처럼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리허설도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현우 군이 엄청 에너지가 좋아요. 밝고.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되게 밝게 통통통통 이렇게 밝게 해주더라고요. 띄워주더라고요. 우리 현우는 어때요? 엄마가 우리 현우를 딱 떠올리면 통통볼이 떠오른대요. 공감? 공감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들들한테 질문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딱세 단어를 떠오르, 세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꼭세 단어가 아니어도 돼요.
1: 저는 이글루 논리적 이성적을 세 가지를 선택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이글루는 처음에 마주하면은 차가울 것 같지만 안을 들어가 보면 따뜻한 것처럼 아버지가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논리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이성적으로 되게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 단어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아니, 이 표현 이게 뭐예요? 이글루? 너무 약간 시적인 표현? 어떠세요, 아버님은?
3: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0: 네.
3: 저는 원래 이제 아들한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빠의 안에 따뜻함을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아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 형아는, 이제 형아가 먼저 얘기했는데, 우리 현우는 어때요? 엄마를 떠올리면?
2: 아빠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요. 엄마는 천재예요.
0: 우와!
4: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2: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문제를 잘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0: 그렇구나. 너무 부러운데요? 아, 집에 있는 우리 고3 아이도 날 그렇게 생각할까? 네.
4: 아직까지 천재여서 다행입니다.
0: 아, 어때요? 그 부모님들, 우리 두 아드님께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때요? 예상했던 답들인가요?
4: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 저도요.
0: 아, 정말 아빠를 또 이글루, 또 천재라고 표현해 줬는데요. 부럽기도 하면서, 그 뭔가 그 안에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걸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저도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자신을 떠올리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는지, 이제 먼저 이렇게 워크숍에 참여했던 그 지금 아빠와 아들이 먼저 좀 나눠주실까요?
3: 먼저 저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초록색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냥 이제 초록색 그 나무, 잔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숲을 걷는 걸 좋아하고 또 잔디밭을 뛰는 걸 좋아해서 그런 색깔을 좋아했었고 물어보면 초록색 좋아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워크숍에 참여해서 이제 그 색깔, 나의 색깔을 찾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다양한 색깔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초록색이 제가 제일 저에게 맞는 색깔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0: 와, 그랬군요.
3: 그래서, 예, 그래서 약간 그 놀라움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초록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좀 저의 성향과도 좀 맞는 듯한 느낌이어서 색깔과 좀 뭔가 우리의 성향이 좀 뭔가 연관이 정말 있는가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거든요.
0: 그러셨군요.
3: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편이어서 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이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저는 노랑 하면은 우리 아들 이렇게 막 제가 놀리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되게 밝은 색이고 좀 약간 희망적인 색이잖아요. 노랑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아들도 이렇게 색깔을 테스트 해보니까 되게 다양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뭔가 다방면에 아이가 관심도 많고 이런 부분들도 좀 색깔로서 좀 표현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경험하면서 좀 약간 놀랍기도 하고 좀 신기함도 좀 있었었거든요.
0: 우리 재환 군은 어때요? 나는 평소에 이 색을 좋아하는데 워크숍에 참여해서 보니 이런 색이 나왔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또 우리 그 현우 군은 그날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네.
1: 저도 방금 아빠가 말씀드렸듯이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선생님 그때 오셨던 선생님께서 제 검사 결과를 보고 약간 되게 다양한 성격이 있고 어떤 일이 생겨도 쉽게 회복을 하고 다시 행복하고 밝게 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 성격이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과 완전 똑같아가지고 엄청 놀랐었어요. 저도.
0: 오, 엄청 놀랐군요.
1: 네.
0: 아, 또 우리 형아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현우는 아, 워크숍 때 뭘 했길래 그러지? 무슨 검사를 했길래 그러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가 2부에 그 워크숍을 진행했던 선생님이 오시는데 우리 지금 그러면 색을 한번 골라볼까요? 우리 엄마가 아들을 딱 떠올리면 아, 우리 현우는 이런 색이 떠오르는데 이런 색이 뭔가 느껴지는데 하는 색깔 있나요?
4: 네, 저는 빨간색이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밝고 도전적인 느낌이 현우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왠지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아, 그러면 우리 현우 군은 엄마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엄마를 떠올리면 이 색깔이 떠올라, 아니면 우리 엄마는 이런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 하는 색깔 있나요?
2: 뜻은 잘 모르겠는데.
0: 네.
2: 아마, 노랑?
0: 노랑? 왜 엄마를 노랑이라고 표현했어요?
2: 왠지 천재가.
0: 너무 부럽다. 그래요? 우리 현우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엄마를 떠올리면 노랑이 떠올라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엄마는 우리 현우 군을 떠올릴 때 빨강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현우 군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색이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색깔 같은데 하는 색깔 뭘까요? 빨강일까요? 아닌가? 초록. 아, 그렇구나. 엄마는 우리 현우가 빨강 같다고 느껴졌지만 우리 현우 군은 초록이라고 내가 나는 나를 표현한다면 나는 초록 색깔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현우는 엄마를 노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엄마는 어떤가요? 나는 무슨 색깔인가?
4: 제가 좋아하는 색도 초록색이긴 한데.
0: 그렇구나.
4: 네. 초록색은 뭔지 왠지 보면 편안하고 네. 평화로운 느낌이 있어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현우도 초록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좀 놀랐네요.
0: 와, 네. 현우랑 엄마랑 통했네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 엄마가 서로 아들과 예상했던 색깔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따가 2부에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해요. 자, 내가 생각했던 색깔과 또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색깔이 같거나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자녀나 부모님의 색을 먼저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실제로 한번 물어보시고 나눠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도 있답니다. 이번에는요, 워크숍 해보니까 안 해봤는데 들어보니까 어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족에게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워크숍에 참여했던 아빠와 아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아빠, 워크숍 전에는 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3: 그래도 좀 많이 대화를 나누는 편이어서 뭐 스스로 생각해보면 저희 세대 또는 이의 보호자들 부모들보다는 그래도 아들에 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거든요. 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소에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좀 그래 보여요. 아, 그런데 그 색에 관한 또 색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거는 이 부분은 좀 내가 생각했던 거와 조금 다르구나 했던 순간은 있었나요?
3: 다른 거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네. 야, 좋아하는 색깔도 알고 또 재환이가 되게 다방면에 관심도 많고 또 열심히 하거든요. 운동도 좋아하고, 공부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싫어하긴 하지만, 노력도 하고, 이러다 네. 보니. 근데, 재환이를 나타내는 색깔 중에 노랑도 있었지만, 보라색이 있었거든요.
0: 그렇구나.
3: 이게 보라색이 좀 묘한 색깔이잖아요. 네. 뭔가 고급스럽기도 하고
0: 신비롭기도 하고.
3: 그래서 재환이에게 또 그런 면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너무 아들이어서 가볍게만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0: 아, 그랬군요. 그러면 우리 재환 군은 어땠어요? 평소 아빠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뭐 워크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된 거나 아니면 아빠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1: 워크숍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아빠가 초록색을 자신이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초록색을 좋아한다는 걸 듣고 저는 아빠가 하얀색 아니면 파랑색 같은 그런 밝고 약간 시원한 계열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초록색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놀랐고 저는 제가 보라색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보라색을 나온 걸 보고 이제 저만의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제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고집이 생기지 않나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아들이 얘기했는데 아빠는 어때요?
3: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뭔가 이제 자신만의 세계라고 하는 거 보라색이라고 하는 그 색깔로만 따지자면 보라가 뭔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이상한 색이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네. 보통. 근데 이제 뭔가 좀 재환이에게도 뭔가 자신만의 좀 세계가 있고 그런 면들이 아빠가 이제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고집으로 보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좀 들긴 하거든요.
0: 네. 아, 그러면 정말 이 워크숍을 참여하면서 이 색을 통해서 예상 외에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아빠의 모습 또 아들의 모습들을 조금 더 알게 되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겠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우리 아쉽게 참여하지 못했지만 엄마 이제 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두 분은 이제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빠와 아들이 워크숍을 이제 통해서 서로가 이제 조금 모르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4: 아쉽게 참여하지 못했지만 네.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 아이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라도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0: 네.
5: 우리 현우는 어때요?
2: 저도요.
0: 아니 정말 이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현우와 엄마를 꼭 초대할게요. 그때는 꼭 와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즉석 코너를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해요. 부모가 더 잘할까? 자녀가 더 잘할까? 마지막으로 네 분께 질문 몇 개 드려볼게요. 생각 오래 하지 말고 바로바로 답해 주세요. 자, 우리 엄마 아빠께 먼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것은?
3: 쇼츠 보는 거?
4: 유튜브.
0: 유튜브? 자, 어때요?
1: 전 맞는 것 같아요.
0: 우리 하늘은?
2: 하나요.
0: 엄마가 맞췄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오, 현우의 답 궁금해요.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요즘?
2: 게임.
0: 게임. 오, 무슨 게임 좋아해요?
2: 몰라요.
0: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요즘 우리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3: 핸드폰 그만 봐.
4: 책 좀 읽자.
0: 어때요? 가장 싫어하는 말.
1: 맞는 것 같아요.
0: 우리 현우는?
2: 조금 달라요.
0: 그래요? 우리 현우는 뭐가 가장 싫어요?
2: 비슷한데 네. 공부해라.
0: 공부해라. 그렇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런가요? 왠지 현우가 점점 좋아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현우 눈빛이 정말 막 뭔가 이렇게 똘똘해가지고 공부를 좋아할 것 같은데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몇 가지 질문만 해봐도요 가족이라서 다 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아빠와 아들을 보니 또 서로에게 갖는 그런 관심만큼 점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질문해보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질문해보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서로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무엇을 묻고 싶나요? 집에 가서 질문해본다면 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먼저 이야기할 사람 우리 현우?
2: 아직 생각.
0: 그래요. 시간을 줄게요. 우리 현우에게는. 아빠 먼저 해보실까요?
3: 집에 가서 재환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0: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가는 동안 생각해서 집에 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3: 네.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네. 방학이 끝나가거든요. 우리 아들이.
0: 네.
3: 그래서 뭔가 이 학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나눠보지 못했거든요. 뭐 생각해보면 이 학기 때 좀 재원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가는 길에 이 학기 동안 좀 어떻게 할래? 라고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0: 그래요? 재원이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잘.
1: 네.
0: 자, 그러면 재원 군은 가는 이제 집에 가서 아빠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요? 가서
1: 집에 가서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0: 아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
4: 오늘 첫 방송 경험 어땠니? 물어보고 싶어요.
0: 와, 네. 우리 현우는요.
2: 배고파, 밥 해줘.
0: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2: 아니, 배고파요, 지금.
0: 배고픈데 뭘 먹을까? 저녁 메뉴 뭘까? 좋아요.
2: 메뉴 알고 있어요.
0: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오늘 정말 순삭 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그 네 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가셔서 오늘 질문한 대답. 꼭 자 서로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1부 다음 파트에는 엄마와 딸 두 가족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색이 같아도 색은 다를 수 있고 색이 달라도 마음은 닮아 있을 수 있겠죠.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이번에는 두 가족의 차이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네,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오셨습니다. 자, 1부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같은 엄마와 딸, 그런데 우리 집은 달라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양쪽을 보니 벌써부터 스튜디오가 화사해졌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족 모두 엄마와 딸, 모녀간의 워크숍을 참여한 가족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자기소개 할까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1: 저부터 할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동산동에서 온 범성순이라고 합니다.
0: 네, 범성순 선생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도 12살 딸아이 그리고 6살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전주에서 온 소상미라고 합니다.
0: 네, 소상미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럼 어여쁜 따님들 인사해 주실까요? 우리 친구부터 할까요?
3: 저는 네. 전주에서 온 전주 조촌 초등학교 6학년 김수지입니다.
0: 네, 반가워요. 김수지 학생.
4: 저는 전주 자연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김라일입니다.
0: 반가워요. 김라일 학생. 네. 자, 이렇게 엄마와 딸 두 가족과 함께 이제 1부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엄마와 딸이라고 하면 친구처럼 대화를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가까워서 더 자주 티격태격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두 가족은 비슷할까요? 첫 번째 코너로 우리 엄마, 우리 딸 사용설명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따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처음 만난 사람이 우리 엄마와 하루를 같이 보내야 한다면 우리 엄마를 대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라고 전해줄 한마디, 한 줄 이렇게 이야기해준다면 사용설명서를 한 줄을 딱 써준다면 나일 친구는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써주고 싶어요?
4: 저는 엄마가 깔끔하니 주변을 깔끔하게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0: 우리 엄마는 깔끔하니까요. 주변을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수진 친구는요?
5: 저는 하라는 것을 바로바로 해야 해요.
0: 저희 엄마는요. 하라는 건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우리 엄마들 표정 한번 볼까요? 인정하시나요?
2: 네.
0: 인정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엄마들이 딸의 사용설명서를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 딸은 이럴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딸의 사용설명서를 한 줄로 써준다면?
1: 항상 밝은 아이인데, 간혹 우울해하면 안아주세요.
0: 우리 아이는 항상 밝지만 뭔가 우울함이 보인다 하면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2: 저희 딸은 입이 짧아서 밖에 나가서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면 많이 먹진 않아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먹는 모습이 있어서 패밀리 레스토랑을 자주 데려가 주세요.
0: 라일 친구가 입맛이 없는 것 같으면 패밀리 네. 레스토랑에 데려가세요. 어때요? 우리 딸들. 엄마의 이야기 공감하나요?
4: 네.
0: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인다면, 엄마가, 나에 대한 설명서를 그렇게 한 줄로 표현했는데, 거기에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는, 제가 좀 우울할 때는 안아주시고, 또, 요런 거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5: 기분이 풀릴 때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제 말을 공감해주세요.
0: 그렇구나. 잘 들으셨죠?
2: 네.
0: 네, 기분이 풀릴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말에 공감을 해달래요. 우리 라엘 친구는요?
4: 저는
0: 이번 기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4: 주말엔 꼭 어디를 나가게 해주세요.
0: 혼자 아니면 가족과 함께?
4: 가족과 함께.
0: 그렇구나. 엄마 아셨죠?
2: 네.
0: 제가 알기로는 자주 어디 다니시는 것 같은데 더 자주 다니셔야겠습니다. 자, 1부의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엄마 생각 그리고 딸의 생각. 자, 두 가족 모두 워크숍에도 뵙고 다시 뵈니까 반가운데요. 자, 워크숍에 이제 함께 참여하셨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엄마들에게 물을게요. 워크숍 전에요. 우리 딸은 이런 색을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이 있었나요?
1: 네. 흰색 고르자랐거든요.
0: 네. 우리 라일이 어머니는요?
2: 저는 노란색이요.
0: 노란색. 그러면 실제로 맞았어요? 예상했던
1: 아니요,
0: 색깔과?
1: 달랐어요.
0: 자, 우리 수지 친구는 무슨 색?
5: 저 엄마 노란색.
0: 근데 엄마랑 달랐죠? 엄마는 흰색이라고 했는데 우리 수지 친구는 노란색? 노란색이 나왔어요? 무슨 색이 나왔죠?
5: 초록색.
0: 그랬구나. 우리 라일 친구는요?
4: 저도 초록색 나왔어요.
0: 그렇구나. 초록. 그럼, 이렇게 엄마는, 흰색과 노랑을 예상했는데, 우리 두 친구는 초록이 나온 거죠.
1: 네.
0: 그러면, 엄마는 어떤 색을 고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엄마는 이런 색일 것이다.
5: 엄마는 주황색을 고를
0: 그런데 실제로 엄마는 초록색이 나왔죠. 이렇게 달랐네요. 또 우리 라일 친구는 엄마가 어떤 색을 고를 것 같았어요?
4: 하얀색이요.
0: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는 그때 무슨 색이 나왔죠?
2: 저는 노란색이 나왔어요.
0: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우리 엄마는, 우리 딸은 이런 색을 고를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워크숍에서 얻은 답들은 다들 달랐네요.
2: 네.
0: 또 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렇게 워크숍을 참여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라고 새롭게 알게 된 거 있어요?
5: 모든 일에 노력을 더 하고 있다는 것을.
0: 어머, 모든 일에 엄마가 더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우리 라일 친구는요?
4: 저는 엄마가 도전정신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0: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도전정신이 강하구나, 있구나. 어머, 다 딸들에게 멋진 엄마들이네요. 딸들의 이런 긍정적인 대답. 그럼 반대로 우리 엄마들은 내 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고 새롭게 느낀 건 뭐가 있을까요?
1: 저번에 강연도 들어봤고 같이 얘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가 생각이 많이 깊어졌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0: 네. 라일 어머님은요?
2: 저도 라일이가 평소에 엄마의 사랑을 되게 갈구하거든요. 아무래도 동생이 있다 보니까.
0: 네.
2: 근데 그게 좀 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이 크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좀 눈물을 보여가지고, 저도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첫째니까, 넌 첫째니까 동생한테 항상 참아, 양보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저도 더 라일이 마음을 알아주고 좀 소통을 더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워크숍을 통해서 좀 그런 긍정적인 워크숍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니까 저도 너무 기쁩니다. 아유, 조금만 있어봐요. 사춘기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을 좀 누리세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집도 그래요? 이제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한번 우리 이렇게 두 가족이 나왔으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집도 그렇다 싶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외출할 때 엄마가 딸인 나의 옷에 한마디 한다. 우리 집도 그런가요?
4: 네.
0: 우리 아이 친구 한번 얘기해 봐요.
4: 엄마가 항상 뭔가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아니면 옷을 이제 갈아입을 때, 이거 입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입고 있지 않아서.
0: 그럴 때는 엄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 옷이 좀 안 어울려서?
0: 우리 엄마는 나일이가 지금도 예쁘지만 더 예쁘게 보였으면 했는가 보다. 엄마 어때요? 그랬나요?
2: 네. 많이 좀 한숨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오늘은 저 옷이 아니고 좀 더 좀 널널하고 편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좋아하는 옷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어서 항상 그것만 입고 입으려고 하니까 너는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그 옷만 있는 줄 알겠다 라고 자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디대로 제가 입지 않으면 좀 약간 어찌됐든 제가 끝까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0: 나일이는 좋아하는 옷이, 이건 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난 좋아하는 옷이야. 하지만 엄마가 생각할 땐 우리 나일이는 이것도 어울리고 저것도 어울리고 다양하게 다 입어보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엄마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하는 답이 있는 것 같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했지만 사실은 엄마가 원하는 답은 따로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낀 적 있나요?
3: 네, 있어요.
0: 그래. 우리 수지 친구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경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3: 뭔가 음식을 제 마음대로 뭔가 먹으려고 할 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낼 때 엄마가 알아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뭔가 원하는 답이 뭔가 좀 있는
0: 자, 우리 수지 어머님 얼른 해명해 보시죠.
1: 아니, 이제 수지는 밥 먹기 전에 간식을 좀 먹는 걸 좋아해요.
0: 아, 근데 저는, 그렇군요. 네,
1: 식사 시간 전에는 좀 안 먹었으면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많이 좀 서운했나요?
0: 맞아요. 아니, 저도 그렇게 저희 딸은, 저희는 이렇게 고기에 집착하잖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수험생이니까 이제 고기를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오히려 이제 스파게티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여학생들은. 엄마들은 조금 건강한 음식, 뭔가 이렇게 음식, 밥다운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딸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엄마들한테 이제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딸이 말이 없으면 엄마는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1: 큰 고민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이가 이렇게 사소한 것도 얘기를 잘하는데 조용히 있으면 뭔가 얘가 고민거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0: 우리 라일이 어머님은 어떠세요?
2: 네, 저도요. 라일이는 얼굴에 다 본인의 본인의 이제 기분 상황이나 이런 게 다 나타나는 아이여서 학원이 끝나고 집에 이제 오면 표정부터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엄마 하고 항상 이렇게 안기는 아이인데 안 그러고 나 왔어 하고 이제 방으로 쑥 들어가면 저도 이제 쫄쫄쫄 따라가서 왜 그래?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하면서 얼굴 표정으로 저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면 우리 두 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냥 오늘 나는 내가 기분이 뭐 나쁜 것도 없고 그냥 오늘은 왠지 말 안 하고 싶어서 말을 안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엄마가 항상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항상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그런 적 있나요?
3: 네.
0: 그냥 나는 오늘 그냥 말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엄마가 내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는구나.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죠?
3: 놀러 나갈 때 조금 늦으면은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가 물어보는데 말을 안 할 때
0: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그런데 엄마는 무조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얘가 무슨 고민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답니다, 엄마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끔 뭐 싸웠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뭔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토라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이게 화해를 청하는 거죠. 꼭 엄마랑 나랑 뭔가 다투게 되면 엄마가 꼭 화해를 한다, 청한다, 아니면 내가 먼저 엄마에게 말을 건다. 우리 라일 친구는 어때요? 뭔가 둘이 이렇게 엄마랑 뭔가 이렇게 틀어지면 엄마가 먼저 말을 거는 편이에요? 아니면 우리 라엘 친구가 먼저 엄마에게 말을 거는 편이에요? 엄마 한번 말씀해 보시죠.
2: 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나엘이가 먼저 엄마 이렇게 아무 얘기나 이렇게 말 걸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어머. 나엘이가 먼저.
0: 그렇구나. 이제는 엄마가 먼저. 자, 우리 수지 친구는 어때요?
3: 저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때로는 때로는 내가 때로는 엄마가. 어우, 이렇게 우리가 상황 네 개를 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은 엄마와 딸인 관계인데도 어떤 건 비슷하고 또 어떤 건 상당히 다르네요. 바로 이것도 세대 공감에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엄마와 딸은 원래 이래가 아니라 각 가족마다 관계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우,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뭉클한데요. 양희은이 부릅니다. 엄마가 딸에게.

0: 너의 삶을 살아라. 엄마가 딸에게 주는 뭉클한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엄마가 딸에게, 딸에게, 딸이 엄마에게 서로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한번 보내볼까요? 네, 좋아요. 자, 엄마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딸의 눈을 보면서 지금 딸에게 색 하나를 선물할 수 있다면 어떤 색을 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왜 그 색인가요?
1: 저는 수지에게 노란색 선물해주고 싶어요. 항상 아이가 웃는 얼굴이고 밝다 보니까 저는 수지 보면서 해바라기 꽃 생각나요.
0: 네.
1: 항상 해바라기 꽃처럼 밝게 웃는 모습을 자주 하다 보니까 네. 그 색 선물해주고 싶어요.
0: 자, 그러면 우리 라일 어머님은요?
2: 저는 초록색이요.
0: 초록색.
2: 초록색인 이유는 라일이가 산에 가면 그 나무들의 그런 푸르름 때문에 좀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라일이가 좀 하루하루를 조금 안정적이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모든 일상을 살아갔으면 해서 초록색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0: 우리 수지 친구에게는 엄마가 화남. 또 우리 라일 친구에게는 엄마가 평온함을 선물하고 싶었나 봐요. 자, 그럼 우리 기운을 담아서 색을 한번 보내볼까요? 자, 엄마들 발사! 자, 우리 두 친구 엄마가 그러한 바람을 담아서 우리 수지 친구는 노랑을 또 우리 라일 친구의 어머님은 초록을 선물하고 싶대요. 실제로 내가 받고 싶은 색깔의 선물과 같은가요?
3: 네.
0: 어때요?
3: 같아요.
0: 우리 라일 친구는 어때요? 그래요. 어떻게 그 딸들의 마음을 엄마가 꼭 집어서 알고 원하는 색깔의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딸은 엄마에게 어떤 색을 선물하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3: 빨간색?
0: 빨간색. 우리 수지 친구는 엄마에게 빨강을 선물하고 싶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3: 지금보다 더 열정적이게 노력하면서 하루를 더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엄마 열정적이게. 우리 라일 친구는요?
4: 전 노란색이요. 왜냐하면 엄마가 더 활발하게 그 스마일처럼 활발하게 웃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렇대요. 우리 그 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 어떠세요?
1: 네. 우리 딸 대답처럼 더 열정적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라일 어머님은요?
2: 라일이 바람대로 집에서도 많이 웃어주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 워크숍을 또 참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소감 한마디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1: 저는 아이가 어디 분위기에 휩싸이면 좀 소극적인 거를 많이 느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정말 아이의 반전 매력 그걸 알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네.
2: 저는 평소에 라일이가 엄마랑 데이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라일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색으로 또 라일이랑 엄마랑 또 어떤 색의 그런 궁합처럼 이렇게 잘 라일이랑 엄마랑 이제 만났으니까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네. 우리 친구들 워크숍과 오늘 방송 참여하면서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점이 좋았고 또 뭐 어떤 점을 알게 되었고 어떤 마음인지.
4: 이제 여기 이 워크숍을 통해서 엄마의 색이랑 나의 색을 알게 되었으니까 안 맞는 점이랑 맞는 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엄마랑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
5: 그렇구나. 어, 이렇게 속이 깊어요.
0: 이런 사랑을 받고 있네요. 라일 어머님.
5: 우리 수지 친구는요?
3: 저는 그 워크숍에서 색을 통해서 엄마의 기분, 마음 이런 것들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세대 간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알게 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더 돈독해진 것 같아서 저도 흐뭇하고 기쁩니다. 오늘 방송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요, 아빠와 아들 두 가족, 그리고 엄마와 딸, 이렇게 해서 네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가족들 있었고요. 오늘 처음 색 이야기를 접한 가족도 있었죠. 아빠와 아들, 엄마와 아들, 그리고 두 가족의 엄마와 딸. 가족 구성은 달랐지만 한 가지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상대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색이 중요한 것 색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왜 그 색을 골랐어?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 1부 다른 색, 피어난 공간, 우리 가족은 무슨 색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2부에서는요. 색 전문가와 워크숍 참여 시민, 그리고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 함께합니다. 가족 안에서 시작한 색 이야기를 이제 세대와 시민의 이야기로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저희는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갑자기.
0: 네, 아주 활기차게 열어봤네요. 네. 시민 제작자의 의안.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다은입니다. 함께 진행해 주실 전주 F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진행자께서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 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는 시민 제작자 한 분 한 분이 가진 감성이나 개성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지역 이야기, 책, 음악, 영화, 다문화, 뭐 오디오 드라마까지 굉장히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방송이잖아요, 또.
1: 그럼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독서를 하거나 하루를 정리할 때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두 프로그램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밤의 음악제 시민 제작자 허주홍님 그리고 마음그늘터 시민 제작자 보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2: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금요일 오전에 기분 좋은 햇살을 닮은 전주 시민의 마음이 쉬어가는 그늘터 산책 안내자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를 가꾸고 있는 DJ 보현입니다. 엉킨 마음의 공기를 천천히 환기해보는 시간으로 매달 첫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오늘은 DJ가 아닌 게스트로 자리에 앉으니까 편하기도 한데요. 긴장도 많이 되거든요.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금방 기억하게 됐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알고 나서 바로 기억한 방송 중 하나입니다. 보현쌤의 차분한 목소리와 이야기에 많은 힐링을 받았습니다.
1: 최고의 칭찬.
0: 네, 맞아요.
2: 그러니까요.
1: 보현님은.
2: 예, 네, 저도 사실은 방송으로 먼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공동체 라디오 웹을 통해서 한밤의 음악제를 자주 들었는데요. 클래식이 저에게는 조금 어렵고 낯선 장르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클래식 음악에 귀를 열게 해주는 방송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목소리로만 뵙다가 지난달 제작자 회의에서 처음 실물 영접을 했는데요.
0: 실물.
2: 목소리만큼이나 참 따스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함께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1: 네. 두
0: 아,
1: 분
0: 감사합니다.
1: 방송을 서로 알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0: 어, 그러니까.
1: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분들이 자기 방송만 듣고 채널을
0: 맞아.
1: 돌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0: 맞아, 맞아.
1: 여쭤봤어요.
0: 심지어 자기 방송도 본방을 안 듣는다는 소문이
1: 두
0: 있습니다.
1: 분은 그러지 않고 이제 같이 출연하셨으니까 서로의 방송을 사전에 좀 청취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유,
0: 네.
1: 좋은
0: 아,
1: 자세입니다.
0: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네요, 저희. 네네. 그러니까요. 두 분의 방송은 저도 이번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편을 듣고 왔는데요. 두분 방송이 형식과 소재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두분 방송을 듣고 나니까 공통적으로 좀 차분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일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듣기 좋은 방송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방송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희로애락이 있는지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첫 번째 코너 가볼까요?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시민 제작자들은 직접 방송을 기획하고 각자가 가진 이야기와 관심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이 어떤 방송을 제작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현님 먼저 시작할까요? 아,
0: 아,
1: 주홍님?
0: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나요?
2: 저부터 얘기할게요.
0: 네.
2: 네. 전제 취미인 클래식 공연 보기 그리고 클래식 공연장을 목적지로 삼는 여행, 또 미술관과 클래식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담는 방송입니다. 클래식 팬이 들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팬이 아니더라도 연주가 주는 장인 정신과 공감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일상의 예술이라는 기획 아래 시작을 했고요. 우리 삶 하나하나가 예술과 맞닿아 있고, 결국 어떤 도구로 예술을 만나느냐, 이걸 좀 청취자들과 만나고 싶었어요. 그 도구 중 하나가 음악이고, 저는 클래식을 통해 청취자들과 일상 속에서 만나고 싶었고요. 쳇바퀴 도는 매일에서 잠시 여행을 떠나듯 이렇게 청취자들과 만나고
0: 그렇구나.
2: 싶었습니다.
0: 그럼 평상시에 클래식 공연 보는 거, 실황으로 이제 직접
2: 네.
0: 보러 가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2: 네, 꾸준히 다니고.
0: 어, 그래요.
2: 네.
0: 아무래도 여기가 전주니까 조금 더
2: 네.
0: 그런 공연, 소리를 하는 공연을 만나기가 조금 용이한 면도 있긴 하겠죠.
2: 사실 예전보다 공연 횟수가 많이 줄었고요.
1: 아, 전주가?
2: 네.
0: 클래식 공연이요?
2: 아, 네. 그래서
0: 그렇구나.
2: 부득이하게 좀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가거나
0: 오.
2: 아니면 익산 예술의 전당에 또 좋은 공연을 많이 해서
0: 맞아. 클래식 공연
2: 네.
0: 많이 있어요.
2: 맞습니다. 그래서
1: 전공이
2: 다니고
1: 그쪽은 아니시죠?
2: 네.
1: 클래식 쪽은 아니고 취미로 좋아하시는
2: 아,
1: 거잖아요?
0: 네. 그렇구나. 그런데 서초동까지 찐팬이시네요.
2: 네. 오,
0: 그렇군요.
2: 근데, 한 가지 정보를 같이 나누자면, 함벽 공연장이 전주 있잖아요,
0: 어,
2: 한옥마을에.
0: 네, 그쵸, 그쵸.
2: 우리나라 최고의 마티네, 그러니까 아침에 공연하는 걸 마티네 콘서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클래스의 마티네 콘서트를 한벽문화관에서 만날 수 있어요.
0: 이 전주에서
1: 한병 문화관에서
2: 네.
0: 그건 또
1: 네네
0: 몰랐어요.
2: 티켓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3만 원이거든요.
1: 네
2: 근데 매달 하는 건 아니고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A급 연주자들이
1: 네
2: 공연하는 마티네라서 전주 분들 각 공연장이 좀 비거든요.
0: 그래요?
2: 네네.
1: 관람석이
0: A급 공연인데도
2: 네. 그러니까
0: 그렇구나.
2: 서울에서 보려면 한 10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렇게

0: 봐야 볼 수, 지불해야 볼수 있는 공연인데,
1: 네네.
0: 아무래도 예술 공연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좀 저렴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가셔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좋은 정보네요. 이런 걸 알아야
0: 그러니까
1: 한다니까?
0: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아침에 보는 클래식도 또 또 색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멋지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네.
0: 그러면 이제
1: 보현님?
0: 네.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1: 괜찮아요.
0: 그래서 즉석으로 사실 이제 우연치 않게 여기 개국할 때 공동체 라디오를 그 매주 이평강 씨 덕분에 안내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작자 그 프로그램 그게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파일럿 방송만 할까 하다가 제가 평소 때 메모장에 끄적임을 했었고, 삼행시도 조금 지은 게 있었고, 그게 거의 노트 한 권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번 나만의 방송을 만들어 봐도 괜찮을까라는 주저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응원에, 같은 기수분들의 응원 덕분에 지금 23회까지 지금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 글이 이렇게 방송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감정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오디오북을 조금 만들어 볼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용기를 내게 돼서 이렇게 제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1: 네.
0: 그러니까요.
1: 보현님, 저기, 방송명이 마음 그늘터잖아요.
0: 네.
1: 마음에 그늘이 많아서 마음
0: 어?
1: 그늘터라고 방송명을 정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0: 그 소문은 전 처음 들었는데요.
1: 죄송합니다.
0: 지금 즉석에서 만든 것 같아요.
1: 죄송합니다. 네.
0: 보통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길 가다가 듣거나 그러면은 저게 내가 약간 위로가 될 때도 있었고 어떤 목소리라던가 어떤 단어에 나도 그랬는데 라는 그런 감성들이 좀 있었잖아요.
1: 맞죠.
0: 그래서 누군가 그늘터, 마음에 좀쉴수 있게 그 마음 틈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그늘터가 되어주고 싶은 방송이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마음 그늘터를 선정을 했어요. 예.
1: 그늘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0: 네,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1: 네,
0: 있겠습니다. 그늘에서 쉬라고, 그늘에서
1: 네.
0: 쉬라고, 네. 두 분이 또 마음 그늘터 이렇게 한밤의 음악제 제작을 하고 계신 내용도 또 들어봤습니다. 한밤의 음악제는 제가 두 분의 방송 소개도 읽어봤는데, 한밤의 음악제는 방송 소개 부분을 읽어보면 사심 가득한 B급 클래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고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1: 맞아.
0: 질문을 선생님도, 지윤 선생님도 질문으로 넣고 싶다고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1: 제가 B급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0: 네네. 그래서 그 사심,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하면 원래 조금 어렵고 저는 엄숙한 분위기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심하고 B급 클래식 이 단어가 주는 게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의미가 좀 궁금했거든요.
2: 먼저 제가 좀 뺀치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좀 많이 틀고 싶다. 네.
0: 사심을 담아서.
1: 내가 만든 방송이니까 뭐내
0: 그럼요.
1: 마음대로지.
0: 그럼요.
2: 그래서 일단 많이 틀어봤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심 담은 방송은 뭘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있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담는 방송을 의도했기 때문에 사심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던 것 같고요. B급도 마찬가지인데 음원을 주로 유튜브 공연 영상으로 쓰다 보니 좀 음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음질에 주의해달라고 좀 안내 멘트를 그 오프닝 때 항상 하는 편이고 또 성공을 할 때, 그러니까 정 웰메이드만 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명 클래식이나 아니면 그 유명 그 레이블 그 연주자의 그 음악을 틀게 되는데, 저는 좀 취미 오케스트라나
0: 아,
2: 아니면 뭐 우리 전주에 유망한 영재가 지금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의 영상을 또 찾아서 틀기도 하고
3: 괜찮다.
2: 네.
0: 그러니까 굳이 유명 악단의 그 연주가 아니더라도 네. 뭔가 선생님의 주관적인 마음이 탁 꽂히는
3: 별애하는
2: 맞아요.
0: 어떤 음악 어떤 음악 버전이든지 네. 재생하는 방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2: 네. 그래서 뭐 좀 클래식 뒤에 대중음악을 틀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말러의 가곡,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막 아름답게 우아하게 음악 이제 노래를 하다가 그 뒤에 뭐 락 음악이 남자의 락 음악을 하는 연결되니까 저의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틀기도 하고, 네 그래서 B급 방송으로 좀 명명했습니다.
0: 그러면 보통 이제 사심 많이 담아서 많이 재생된 음악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바흐가 있고요.
0: 바흐.
2: 그리고 그 저는 김태형 피아니스트라고 또 한병문화관에 올해 연주하시는데 또 그분 연주를 좀 많이 틀었고 그리고 저 또 조성진 빼지기도 해서 조성진 연주도 꽤 많이 틀었고 전 또 현악기보단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 곡을 좀 더 많이 틀었습니다.
0: 네, 왜 사심인지 다 네. 해소가 됐어요. 네. 해결됐어요.
3: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안에서도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들어가는 클래식 주제로 다른 방송들이 몇 편 있잖아요.
0: 맞아요. 제가 알기로 한 세 편 정도 있는데 달콤한 클래식 있고요.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프로그램이 있고요.
3: 네네.
0: 선생님 진행하시는 한밤의 음악제 이렇게 한 세 개 정도가 클래식 파트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3: 음악 장르는 뭐 클래식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주홍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선호하는 그 음원들이 맞아요. 좀 특이하시니까
0: 특성이 정말
3: 차별을 받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
0: 그러니까요.
3: 그런 걸 느꼈습니다.
0: 그러니까요.
3: 네. 자, 보현심의 마음 그늘토는 방송 소개에서 추억과 감정의 기록을 통해 나다움의 카드를 발견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3: 여기서 말하는 나다움의 카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네, 사실은 이제 나다움의 카드는 이미 모든 분들 마음 안에는 사실은 내재되어 있었던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정서상 약간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살아온 세월 다들 각자 다르겠지만 다른 목소리는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저희도 녹음해서 알게 됐지만 저희 녹음을 제 목소리가 들으면 어색하고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정말 맞나?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저희는 못 듣고 있잖아요. 저의 목소리를요. 그래서 그게 모두 각자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가곤 있지만 정작 자신을 가장 늦게 만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 나다움의 카드라는 거는 그 늦은 만남을 조금 앞당겨주는 초대장이라는 정의를 해보았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는 일기장처럼 각자의 추억을 연상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는 거를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이런 감정들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좀 만나는 시간을 조용하게 좀 가지고 싶은 방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글과 음악이 나다움을 발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0: 그러니까 두 분이 막 청산 유수로 너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결국에는 보현님께서는 나다움을 만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거네요. 선생님의 나다움을
2: 맞아요.
0: 만나기 위해서.
2: 네.
0: 그렇구나. 방송 네. 주제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3: 나다움의 카드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0: 그러니까요.
3: 혹시 타로 카드 다루는 분과 친분이 있어 이 단어 쓰신 건 아니시죠?
2: 아니에요. 이거는.
3: 아닌가요?
2: 네, 네. 그분하고도 친하긴 하지만
3: 네.
2: 그분하고도 절친이시긴 하지만
3: 네.
2: 이제 나다움 저희가 이제 타로라든 거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보러 가는 거는 사실은 거기도 저는 나다움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0: 미용실 할 때도 우리가 저기 이렇게 머리를 만질 때도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동네에서 가장 큰 상담사 선생님들은 미용사님들이 저는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입도 묵직하시고 약간 그런 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3: 이야기를 잘 받아주시네요.
4: 그러니까요. 네, 주홍님과 보현님 두 분 방송은 음악 듣는 재미가 상당히 큰 방송이기도 합니다. 두 분 다 그날 방송 주제에 맞는 선곡을 되게 해주셔가지고 듣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현쌤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프로그램 안에서 선생님의 마음 그늘 터 코너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너 주제가 바뀔 때마다 또 그거에 맞는 음악을 또 선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선곡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음악 선곡을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0: 많이 신경 쓰는 분이기도 해요. 부분이기도 해요.
4: 그런 것 같아요. 느꼈어요. 들으면서.
0: 그래서 그나마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서 조금 힘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음악을 제 코너를 크게 말씀을 드리면 4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 월간 보현심, 문장이 머무는 비느자, 그리고 마음 그늘터 찾기까지 4개의 작은 코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코너들을 채우는 건 다름 아닌 제 일기장의 밑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곡은 제 메모를 두고 끄적였던 문장들과 가장 주파수가 잘 맞는 가사를 엮어내는 작업이에요. 가장 공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꾸미지 않고 가장 솔직하게 적어낸 일기가 밑거름이 될 때 그 진실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그 단어 있잖아요. 제 글 속의 단어를 하나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서 노래 가사를 일일이 다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까 그 클래식 그 옆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보석을 발견하는 기분이 드는 노래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4: 아주 그게 느껴지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3: 주홍님께도 여쭤봐야죠.
4: 그럼요.
3: 주홍님 그 클래식 하면 음반도 있는데
4: 맞아.
3: 공연 음악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레코딩과 다른 공연만이 주는 공기가 있는데요. 공연장마다 또 구조와 마감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또 음향이 다르고 또 지역이 주는 공기가 또 다르고 또 관객들 그날 어떤 관객이 왔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주자가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으로 뭐 여러 도시를 순회할 때가 있잖아요.
4: 그렇죠.
2: 근데 공연장마다 또 연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소리도 달라지고 또 때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그런 감정선이나 내 그 느낌들이 다 또 달라지는 그런 그게 바로 공연의 매력인 것 같아요.
3: 현장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2: 네.
3: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음원보다 저희가 라이브를 접했을 때 그때그때 다르잖아.
2: 그렇죠.
3: 현장 분위기나 또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2: 그렇죠. 네.
3: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
2: 네, 맞아요. 현장감이에요.
3: 네네. 그러니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공연 음악 프로그램이잖아요.
2: 네.
3: 그러면 한 곡에 다양한 공연이 있었을 것인데 그중에서 송출할 때 그 버전으로 선택하는 뭐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2: 일단 대본 쓸 때 기본 구성이 있잖아요. 그 기본 주제. 그래서 뭐 계절, 날씨, 뭐 기념일 같은 흐름에서 오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감정들이나 뭐 사건들이나 뭐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 음악을 그러니까 이제 매칭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고른 다음에 이 음악이 또 다른 청취자들과 같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기간이면 뭐 응원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뭐 오늘처럼 한여름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이 풍경에 어울리는 곡을 또 생각해보고 또 제주항공 때는 추모곡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또 5.18쯤에는 비슷한 정서를 또 가진 곡들이 있더라고요. 뭐 윤희상 작곡가의 광주 영원히, 뭐 멀리 유럽에서도 좀 비슷한 사건을 음악으로 담긴 야나체에게 피아노 소나타 1905년 10월 1일 같은 그 음악들이 있고요. 제가 이 중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1700년대에도 헤비메탈을 들었나 봅니다. 이 한 곡에 폭염도 오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장마도 있고 장마도 오고 폭풍도 좀 불다가 홍수도 나고 다 했습니다. 비발디 사계 중 여름, 비발디 작품 번호 8번, 곡 번호 1번 중 사막장, 비발디 작품 번호 315번 연주의 베르사유 왕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지휘와 바이올린 솔로의 스테판 플레브니악, 23년 3월 1일 대전 시립 연정 국악원에서 있었던 라이브입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입니다.
1: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 오메가 리치에서 들을 수 있고요. 전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유, 네. 이렇게 두 분의 목소리로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프로그램 안내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원래는 노래를 신청하신 사유를 묻고 싶었는데 사유를 또 곡을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유럽의 헤비메탈, 네, 비발디의 사계 여름 듣고 왔는데 제가 노래 소개를 해주시는 거 종님께서 노래를 소개해주시는 멘트를 듣는데 공연이다 보니까 어느 날짜에 녹음됐고 어느 공연장이고 어디 오케스트라고 정말 소개 멘트가 긴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도 해주실 때 원래 그렇게 길게 해주시더라고요.
2: 네.
0: 아니 그 발음 괜찮으세요? 아님
2: 안
0: 드세요?
2: 괜찮습니다.
0: 그쵸, 안 괜찮을 것 같아.
2: 네, 막 혀가 꼬이기도 하고 계속 그 꼬여서 녹음을 5번, 6번 할 때도 있고 멘트 그곡 소개할 때뭐 독일어, 프랑스어 네, 다양합니다.
0: 클래식이니까 그렇겠네요.
3: 네,
0: 오.
3: 발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3: 클래식,
0: 그러니까요.
3: 독일어 발음도 있고.
0: 네. 그런데 이제 본 방송으로 들을 때는 감쪽 같아서 너무 유려하게 한 번에 슥 해주셔가지고
3: 네.
0: 사실 잘 모르겠는데
2: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네, 5번, 6번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다 편집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아무래도
2: 네.
0: 한 문장을 길게 이렇게 발음을 하시다 보니까
2: 네.
3: 맞아요.
0: 그렇군요.
3: 시민 제작자가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네.
3: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방송 제작과 진행. 이럴 때 힘들어요. 방송을 기획하고 또 직접 녹음하면서 여러 시행착오와 각자의 힘듦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각자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면서 99% 즐거우시겠습니다만 1%의 또 힘듦이 있습니다. 좀 어떨 때좀 힘든지 궁금하네요, 두 분.
2: 아까 얘기했다시피 발음이 안 돼가지고 네 다섯 번
0: 그러니까요.
2: 여섯 번네 그때가 가장 힘들고 정말 그 시간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그게 째깍째깍 시간이 가니까 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본을 써야 하는데 아이템이 생각나지 않을 때
3: 아하.
2: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제작 전에 미리 스튜디오를 요금하잖아요. 근데 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좀 많이 마음이 쫓기고, 그리고 다 맞췄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출 때가 있어요.
0: 무서워, 무서워.
2: 저한번 날린 적 있어요.
0: 안 돼.
2: 네.
0: 다시 녹음하셨죠, 그럼?
3: 저도 한번
0: 네네네.
3: 있어요. 저도 한
0: 어떡해.
3: 번 있습니다. 경험이 날린 적이
0: 너무
3: 있습니다.
2: 아깝다. 네네. 그때 가장 힘들었고,
3: 맞아, 맞아.
2: 네.
0: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혹시 어떻게 타개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일단 웹서핑을 하고 뉴스를 봅니다.
0: 아, 뭔가 그런 일상생활에서
2: 네.
0: 소식에서 영감을
3: 소스를 얻으려고.
0: 얻으시는군요.
3: 네네.
0: 그렇구나. 그러면 보현님께서는 어떤 힘든 점이 또 있으시다면?
2: 원고 쓰는 게 가장 힘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제 제 방식으로 10장의 A4 용지와 10곡의 노래를 선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 그리고 이제 그거에 좀 연관되어서 이제 제목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매 달마다 그거를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인데요. 예, 그게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예.
3: 두분다 혼자 진행하시잖아요.
0: 공통점이
3: 준비도
0: 있죠.
3: 혼자 하고
2: 네.
3: 녹음이든 라이브든 혼자 하시니까 그한 시간을 꽉 채워야 하잖아.
0: 맞아.
3: 혼자서.
2: 네.
3: 그게 정말 힘든 일 같아.
0: 맞아.
3: 이야기거리를
0: 쉽지 않아.
3: 만들어낸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0: 그러니까요.
3: 음악만 또
0: 맞아.
3: 보내드릴 순 없고.
0: 네. 맞아.
3: 제 얘기 잠깐 해도 돼요? 어떤 경우 힘든지?
0: 하세요.
3: 멘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입이 건조하니까 물을 중간중간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멘트를 하니까는 그 입안에 수분이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물한 모금 먹었는데 오히려 더 침이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멘트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을 내뱉기가 참 어려워요. 입안에 또 침이 오히려 건조한 게 아니고
0: 너무 촉촉해도,
3: 침이 고이면 너무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더라고요. 고현님은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2: 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첫 멘트 할 때 반복적으로 했던 거 없으세요? 첫 멘트가 잘 시작이 안 돼가지고 저는 첫 인사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가서 거기서 잘라내면 되는데 그게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네.
0: 그렇구나.
2: 네, 녹음 과정에서는 좀 그래요.
3: 오프닝 네. 멘트. 네. 그래 맞아. 네.
0: 맞아.
3: 네.
0: 저도 처음 말이 제일 안 나와요. 네. 제일 막혀요. 제일 떨리고 네. 그것만 일단 넘어가면 시작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처음 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3: 저도 오프닝 곡 틀어놓고 박자 맞춰서 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이게 오프닝 멘트거든요. 근데 그 박자 맞추는 게 지금도 어려워.
0: 근데 이렇게 홍보하시면 안 되는데.
3: 아, 네. 아 눈치챘어요?
0: 너무 개인 홍보 방송으로
3: 눈치채셨구나.
0: 어, 그러니까 네. 각자 이렇게 힘듦이 또 많이 있으시군요. 제가 마음 그늘 터하고 한밤의 음악제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마음 그늘 터 방송을 들으면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진행해주시는 보현님께서 평소에 일기나 메모를 정말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니고선 이 방송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기나 메모에 담긴 개인적인 감정과 추억을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나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의 추억이나 이런 감정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거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2: 그게 처음에는 과연 이게 방송이기도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기도 했고요. 솔직히 지금도 개인적인 이렇게 제가 고민하는 제 방송에 이 마음 더의 취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일기와 메모에는 아주 사적인 감정들도 많이 담겨 있지만 그거를 좀 연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각색되어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 각색은 아주 조미료처럼 조금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위로를 받을 때가 사실은 제 이야기를 꺼내야만 글이 슬슬 풀리긴 하더라고요. 첫 시작부터.
0: 맞아요.
2: 예, 그래서 여기 방송도 희로애락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희로애락을 겪잖아요. 앞으로 겪을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조금 중심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오기도 하고요. 겪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끙끙 앓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들의 틈을 공감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로받을 때가 경험했던 그런 감정들을 공유했을 때 가장 위로가 저는 되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3: 그렇죠.
2: 그래서 그걸 노출을 했었고 덕분에 저도 좀 저 스스로도 치유가 됐었는데 어느 분이 저는 그 사연이 너무 고마웠었어요. 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그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감사했었고 그리고 지인한테 사실은 털어놓는 것보다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쯤은 털어놔도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마음 그늘터 통해서 조금 대리만족 같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 있어요.
3: 저희가 정보나 사실만을 전달하는 뭐 기자나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3: 시민 제작자로서 자기가 살아온 그런 경험치를 전달했을 때 소수라도 그걸 공감해 주시는 청취자 한두 분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 기쁨이 어떤 건지는 시민 제작자분들 방송해 나갈수록 느낀다니까.
2: 맞아요.
0: 제가 오늘 보현님 말씀을 듣고 약간의 힌트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책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서 읽고 나서 느껴지는 제 감정을 얘기할 때 어디 선까지 말해야 되는지 어떤 에피소드까지 말해야 되는지 사실 되게 자기 검열을 하더라고요. 쓰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조금 자유분방하게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또 용기를 얻네요. 또
3: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을 못 밝히는 거, 안 밝히려고 하는 거, 꼭꼭 내 안에만 담아두려고 하니까 맞아.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0: 맞아.
3: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도 정말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
2: 저도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거의 30년이 넘었고 원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곤 있지만 늘 듣는 입장이었고 말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던 사람인데 제 말을 어쨌든 제가 꺼내야 그분들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3: 네.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마음 그늘터는 청취자에게 위로와 휴식을 전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데요. 방송의 취지에 맞춰 제작자 스스로가 내가 옳고 다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없으세요? 내가 옳고 고다야 누군가를 좀 이렇게 힐링 해줄 수 있지 않나? 또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긴 하지만
2: 네.
3: 그렇죠?
2: 네. 저 이 질문 받았을 때 되게 조금 생각 많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3: 저의 질문입니다.
2: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울고든 사람은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는 좀 입체적으로 태어난 기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게 뭐 제 직감을 믿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 방송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3: 네.
2: 그리고 그냥 정답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저 역시 지금도 살아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방송하면서 목소리 안 나올 때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삶의 여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청취자분들도 저랑 같이 마음의 길을 걸으면서 한 사람으로서 같이 걷는다는 기분으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위로라는 거는 완벽하게 뭔가 유명한 사람이 해주는 위로보다는 같이 울어봤던 사람도 같이 고민을 지나온 사람의 진심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을 만들 때 울고든 진행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의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제 거울처럼 청취자분들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의 산책을 혼자만 가지고 있던 거를 스스로가 좀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조금 밝혀주고 싶은 욕심? 네.
3: 희노애락 참 좋은 방송이에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송 취지를 딥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3: 네. 시민 제작자의 마음은 시민 제작자가 안다.
0: 그렇죠. 네네. 어쨌든 간 그 보현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방송하시는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밤의 음악제로 넘어가서 클래식 음악은 그 한밤의 음악제 최근 에피소드가 여름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을 담아서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카테고리가 좀 음악의 카테고리가 작아서 여름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이 묶일 수 있다는 것도 좀 되게 신선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될까? 뭔가 클래식 음악을 만든다고 제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듣는 건 듣는데 이 감상 같은 거를 멘트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되게 갑자기 상상을 하니까 어렵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딱 주홍님이 멘트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 여름을 듣고 이건 어떻게 느껴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멘트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주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들려주시는 방송 음악에 대한 감상하고 멘트를 어떻게 떠올리셔가지고 또 대본을 쓰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4: 음악이나 예술 작품을 이제 보고 들으면서 그 심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들을 일단, 그러니까 저의 감정들이죠. 저의 감정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아까 검열 말씀하셨는데. 저도 검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이진 또 않아야 하는 게 또 방송이라고 그쵸. 생각해서 그래서 공통 주제를 좀 많이 연결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뭐 자연 풍경이라든지 그 뭐 계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들면 그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 그 쇼팽 녹턴 9-2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0: 네네네.
4: 네. 그러니까 이 한 곡을 놓고 어떤 사람들 굉장히 로맨틱함을 느끼고 근데 저는 또 이 곡에서 로맨틱함을 못 느끼거든요. 약간 오글거리는 곡이에요, 사실.
0: 그럼 주홍님께서는 그 곡을 듣고 어떤 네. 느낌을?
4: 근데 또 어떤 분은 SNS에서 본 글인데 조성진 연주를 듣고 내가 친 건 녹턴이 아니라 녹즙이었다. 네, 이렇게
0: 재미나게 또
4: 네.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 조금 네.
0: 그렇구나.
4: 네.
3: 심상이 떠오를 때 그걸 글로 좀 옮겨보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실제로 그러세요?
4: 네. 그래서 개인적이지만 좀 수필을 써보고도 있고 오. 어떻게 보면 음악을 듣고 글을 쓰는 게 보현심님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4: 네. 그래서 일기가 써지기도 하고.
0: 음악을 듣고서.
4: 네. 그리고 뭐 사건이나 아니면 그 약간 시사 이슈 뭐 이런 것도 정리해보기도 하고. 네.
0: 그렇구나.
3: 그러니까 요리 전문가 분들이나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느낌을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만 듣고 그렇죠. 뭐 만족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죠. 시민 제작자분들 같이 그걸 말로 전달을 해야 되는 분들은 글로 많이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신대. 왜냐하면 어쨌든 말을 통해서 청취자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훈련 과정이 정말 고되기도 하지만 말로 탄생해서 청취자한테 전달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0: 그러니까요.
3: 아니 어떻게 이런 어휘를 생각해내지?
0: 맞아요.
3: 그런
0: 맞아요.
3: 느낌이 든다니까?
0: 맞아요.
3: 그냥 대단한 분들 같아. 시민 제작자분들은. 그렇죠?
0: 저도 주홍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클래식을 들으니까 조금 그런 심상이 나도 느껴지나? 이런 느껴지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친숙하게 만났던 것 같거든요. 클래식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3: 네. 자, 그럼 이어서 한밤의 음악 이제 격주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주마다 한 번씩 방송되고 있는데 네. 뭐 청취자분들에 따라서는 1주마다 한 번씩 해라. 제작자 입장에서는 힘들다.
0: 그렇죠.
3: 2주에 한 번도 네. 힘들다.
0: 그렇죠.
3: 한 달에 한 번 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0: 맞아요,
3: 겁니다.
0: 맞아요.
3: 2주마다 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4: 네, 쉽지 않습니다.
0: 맞아. 정말 공감해요.
4: 네. 처음 방송 교육을 받고 정규 평상할 땐 제가 좀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평상하는 게 어떻냐 네, 이런 의견도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처음이고 또 부담도 돼서 맞아. 2주에 한 번 하겠다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으로 시작했는데 최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드렸었나요?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압박이 조금 생겼어요.
3: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4: 네. 그래서 좀 압박이 생겼다가 다행히 근데 지금 1년, 2년 이제 돼가는데 2년 정도 이제 방송하니까 루틴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뭐랄까 제작에 대한 약간 자유로움이 있어서 2주 정도는 지금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좀 시간 단축이 됐다고 해야 하나요?
0: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는 제작을 좀 오랜 기간 하셨다 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셔가지고 빨라진 것도 조금 있을까요?
4: 네, 있어요.
0: 그쵸.
4: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3: 한 달에 한 번?
0: 네, 한 번은.
3: 한 달에 한 번도 버겁다.
0: 한 번은 보현님. 익숙해지지 않았다? 한 번은 익숙해졌다.
4: 저만의 그 주제 잡기를 최근에 좀 고정해 놨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날 그러니까 대본을 딱 쓰기 시작할 때 문득 떠오르는 이렇게 팝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사건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이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큰 줄기로 잡고 그냥 막 써내려가거든요.
0: 아 뭔가 영감이 탁 떠오르면 네. 그거 큰 주제를 놓고 그냥 줄기를 빡
4: 네네네네.
0: 펼쳐나가는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4: 네. 그래서 대본 작성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줄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담, 그러니까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0: 그렇군요.
4: 네.
3: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클래식을 가장 즐겁게 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언제인 줄 아세요?
4: 모르겠어요.
3: 혹시 노담의 칸타빌레라고 아시나요?
0: 네. 알죠.
3: 일본 네. 코믹 드라마인데 이제 그 클래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그런 이야기잖아요.
0: 네. 음대생들.
3: 그걸 재밌게 보면서 가장 클래식을 많이 접해본 시기였던 것 같아. 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랄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이 그러니까 어렵 보면 또 어렵지만 이걸 좀 쉽게 좀 이렇게 접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그 중우님 같은 분들이 많이 방송에서 좀 해주시면 뭐 많은 분들이 좀 클래식 어렵지 않고 친숙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갑자기 해봅니다.
0: 그러니까요.
4: 맞습니다.
0: 그러면 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두 분은 이제 제작 주기가 이제 사실 금방 다가오잖아요. 되게 그 방송해야 된 날짜가.
4: 네.
0: 그러면 서브로 혹시 뭐 예비 만화가들이 웹툰 만화가들이 예비 원고 서브 원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 여분의 그런 회차 같은 거 미리 녹음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4: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2: 저도 아니에요.
0: 그렇구나.
2: 1회차 원고 쓰는 것도 너무 버겁다기보다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0: 근데 아직은. 사실 저도 아니에요. 저도 그때.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3: 저는요, 그래도 저는 좀 이제 출연자분들 매회 새로운 시민분들 섭외해서 녹음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출연도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섭외될 때 좀 이렇게 많은 편수를 좀 이렇게 해두려고 하는 편이죠.
0: 미리 세이브 원고처럼.
3: 네네.
0: 오, 그렇구나. 저희 중에
2: 그렇네요.
0: 제일 그러니까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혹시 더 나누고 싶은 희로애락 사연이 또 있으신가요, 혹시? 얼음이 두 분이 얼음이 되셨는데요. 네. 그러면 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은 것으로 알고 네.
3: 신청곡 듣고 돌아오면 또 하실 말씀 있을 수도 있어요.
0: 네, 한번 신청곡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입니다. 어떤 분의 신청곡인지 곡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1: 네, 이 신청곡은 제가 신청한 곡인데요. 이소라의 신청곡은 보현심의 마음 그늘타와 가장 닮아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가사 중에 함께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부디 내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노랫말처럼 누군가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제 방송이 아주 작지만 마음의 여백이 되어 쉴 곳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평소 제가 끄적였던 일기장의 문장들과 고심해서 고른 음악들이 전파를 타고 청취자의 마음의 방 안으로 스며들어 나만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해 드리고 싶은 작은 소망으로 이 노래를 담아보았습니다.
2: 그러니까요. 원래 그 보현님 방송을 들으면은 노래를 선곡하시고 나서 가사를 읽어주시는데 그 가사하고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걸 항상 되게 생각하시는구나를 느꼈는데 이번 선곡에서도 또 그거를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0: 네.
2: 네, 이렇게 시민 제작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희로애락에서는 시민 제작자 주홍님, 보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두 분 끝으로 오늘 방송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방송 계획도 이야기 부탁드려요.
1: DJ석을 제가 잠시 저 혼자만 하다가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떨림마저도 되게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마음 그늘터를 하면서 화려하게 꾸며지고 뭐 겉으로 좋은 방송보다는 저의 잉크 냄새가 저의 볼펜의 냄새가 묻어나는 솔직한 문장들로 꾸며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잔잔하게 여운이 있는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저의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네.
3: 제작 뒷이야기들과 과정을 같은 제작자들과 함께 수다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제작하면서 좀 무언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또 방송 제작하다 보면 컨셉이 약간 흐트러지기도 하고 계획대로 좀잘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더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앞으로는 좀더좀 정비를 하려고 해요. 정비해서 더 나은 방송으로 또 청취자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1: 오,
0: 네, 말씀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주 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주홍님, 보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밤의 음악제는 목요일 오후 8시,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방송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공식 마무리 멘트 또 해야겠죠?
0: 그래야죠.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2: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요. 전주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덕진구 백제대로 825 4층에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에서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앱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네,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2: 예.
0: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4: 오늘도 재밌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8월 24일 월요일. 언제 여름이 가나 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써늘하고요. 아쉬운 점이 많지만 8월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죠? 오늘은 놀자.

Across the Nation, The Union 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뭐 남자분 아뭐 여기서 남자란 표현을 쓰면 안 되겠군요. 떠오르는 장르가 있죠. 미국에서 유행하는 프로레슬링. 예. 그저 출연하거나 뭐할때 예, 나오는 음악이었죠.

갑자기 이 노래 들으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자기가 무언가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아, 저는 이 프로그램 너무 사랑했었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 어떻게 보면 희망처럼 내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올 8월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좋은 기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가스맥 배드 레이전

가스맥, Bad Religion이었습니다. 시원하죠? 이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스카이입니다. 영원.

네, 스카이 영원 듣고 왔습니다. 처음에 스카이가 데뷔했을 때 얼굴 없는 가수로 노래가 먼저 인기 있고 난 다음에 스카이가 배우 최진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래서 최진영의 영원으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최진영이 스카이로 부르길 원했으면 노래를 소개할 때는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게 낫겠다 해서 스카이의 영원이라고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소개할까 합니다. CM 부릅니다. 외톨이야.

네, CM 블루, 웨토리아 듣고 왔습니다. 8월도 벌써 이제 다 가는데요. 늦은 휴가를 가시는 분도 있고, 휴가들은 다 뭐 거의 다녀오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휴가가 뭔지. 아, 휴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휴가를 간 적이 언제였는가를. 뒤돌아 봤더니 없더라고요. 휴가하고 저는 잘 안 맞나 봐요. 에, 평소에 노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백수가 과로 산다고. 아, 요즘 너무 힘듭니다. 에, 농담이고요. 휴가 때 좀 많은 추억을 만드셨나요? 에, 많이 만들긴 했어야 할 텐데요. 가족과 함께, 뭐 친구와 함께 많은 추억, 그리고 뭐 새로운 만남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휴가를 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마도 이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허의 인어.

위너 공허해였습니다. 마음이 공허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고도 해요. 뭔가 좀 이렇게 비워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 감정은 한 가지만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좋다고들 합니다. 옐로입니다. 오 예.

0: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보실 수도 있고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umber 5.

루베가 맘보 럼버파이 향수는 샤넬 럼버파이 아, 리드믹 좋죠. 아, 춤곡은 역시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빠르고 느리고의 관계가 아니고 예, 리듬이 정말 기분이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맘보를 들었으니까 한번 연속해서 좀 신나는 노래 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에, 코코잠보 미스터 프레지던트 DJ 켄의 킥 드럼 베이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코코 잠보, 미스터 프레지던트, DJ 칸, 킥, 드럼, 베이스. 아, 노래 들으셨어요? 굉장히 신나죠? 이런 원초적인 리듬도 굉장히 날것의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날것의 느낌이 들을 수 있는 노래, 우아입니다. 카르쿨라즈.

네, 우아이 가르쿨츠 마지막에 말소리 좀 비슷하죠? 몽골 밴드입니다. 아, 몽골 헤비메탈 밴드. 아, 뭐 몽골 전통 악기와 메탈 사운드를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좀 힘이 넘치는 사운드를 구사하는 밴드죠. 이상은입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상은이었습니다.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사랑하게 될 거야. 한노으로.

사랑하게 될 거야 한노로 듣고 왔습니다. 요즘 이 가수 노래가 굉장히 맑고 투명하면서 인기가 많죠. 아, 굉장히 좀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아, 가수입니다. 싱어송라이터죠. 아, 음악과 그리고 책까지 병행해서 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친구가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밴드 하나 여성 밴드가 최근에 데뷔를 했는데요. 앨리스 신드롬 딥 다이브 보컬이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아, 요즘은 노래들을 너무 잘해요 다들. 케이팝의 이상을 좀 그런지 뭐 우리나라 밴드에서 나오면 외국들도 나오고 근데 노래 가사들이 거의 영어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아유. 제가 노래 가사를 듣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네.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저희도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네. 노트북 전지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오늘은 놀자 보시면은요. 거기에 댓글 달 수 있는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듣고 싶은 노래 사연 남겨주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놀자가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은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노래를 틀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수요일에는 초대손님 게스트를 모셔서 하는 방송으로 좀 계속해서 꾸며볼까 합니다. 지금 그 8월 중에는 저희가 이제 녹음 방송이 좀 많았는데요. 최대한 생방송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 방송도 녹음 방송. 녹음 방송이 더 어려워요. 생방송이 너무 재밌는데. 좀 많은 양해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여러분이 꾸미는 방송입니다. 공동체 라디오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문을 하시면 소정의 기간에 거쳐서 저희가 자유롭게 방송을 만들고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9월부터 신규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고요. 새로운 스타일의 진행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앨리스 신드롬 딥 다이브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끝이 없는 거야.
5: 붐! 안녕하세요. 독립영화 붐 온다. 독붐은 왔습니다. 저는 제인.
4: 닉.
6: 잭.
5: 입니다.
4: 저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 네. 저희 7월을 뛰어넘고 8월 독부문으로 돌아왔죠?
4: 8부문.
5: 8부문.
6: 8부문.
5: 네. 7월 저희 1주년 기념 독부문 했는데 왜 뛰어넘었는지 누가 말해주실 수 있어요?
4: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5: 네, 저 알아요.
4: 누구예요?
5: 캐리어 씨.
6: 예. Yeah.
4: 캐럿?
5: 캐리어.
4: 아, 캐리어 씨가 그 발명하셨어요?
5: 네.
6: 예스. Yes.
4: 그분이 잘못했습니다.
5: 네.
6: 맞아요.
5: 저희가 스튜디오 일정이 안 돼가지고 니게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더니 아예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돼가지고.
4: 하지만 아픈 상처는 있고 일어난 8부문입니다.
5: 네.
4: 너무 더워요.
5: 아, 너무 더워요, 진짜로.
4: 아, 진짜 너무 더워요.
6: 추울 것 같아요.
5: 진짜. 요즘 뭐 하고 사세요, 다들?
4: 제인부터 한번 해주세요.
6: 예스.
5: 저는 최대한 더위를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4: 오. 오. 수련? 그러니까 마음을 먹은 건가요?
5: 아니요.
4: 어떻게 하죠?
5: 최대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4: 이게 제인이 아까 제인이랑 밥을 먹고 왔는데 되게 예민하고 좁고
5: 되게 좋다고?
4: 좀 사람이 폐쇄적이게 되었더라고요.
6: 맞아요.
4: 그 이유에 답을 찾았네요.
5: 아니요. 제 방은 정말 활짝 열려있고요. 그리고 근데 솔직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갑니다.
4: 그럼 나가는 건데요?
6: 뭐야?
4: 나가서 뭐 하시는데요?
5: 나가서 할 일을 하죠.
6: 무슨 할 일이요?
5: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많아요.
4: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다 모순 덩어리네요.
6: 그니까요.
5: 덩어리요?
4: 네.
5: 근데 다 공감하실걸요? 할 일이 많은데 없고 없는데 많아요. 공감하시나요?
6: 잘 모르겠는데.
5: 진짜요?
6: 네.
5: 아, 아쉽습니다.
4: 얼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캐럿은 말을 했겠죠. 캐럿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5: 캐럿은 완전히 공감했을 거예요.
4: 그러겠죠.
5: 네. 맞아요. 이게 그 습관성 공감이 아니라 진짜 공감.
4: 저는 요새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6: 와우.
5: 와우. 몇 번 하셨어요?
4: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 사실 반절로 한 거죠.
5: 네, 반절 몇 번 하셨어요?
4: 그러니까 이제 11월 28일에
5: 아, 지금 말이 11월 조금 길지 않아요? 28일이요?
4: 남원 춘향 그 마라톤 대회를 저희 모두가 독부문이
5: 맞아요. 독부문 마라톤 개최가 하거든요.
4: 그때 또 릴스 계획해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다들 잘 지켜봐 주시고 아무튼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하프 마라톤을 신청했거든요. 저는
6: 와우.
4: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신청을 해서 열심히 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세병호에서 저를 보신다면은 제가 영화 쿠폰 한 장 드리겠습니다.
6: 어, 진짜요?
4: 그럼요.
5: 진짜요?
6: 진짜요?
4: 그럼요.
5: 찾아가요, 저희는.
6: 무조건 가요.
4: 네, 찾아보세요.
5: 공짜 영화잖아요.
6: 공짜 영화.
4: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만. 아,
5: 저희는 포함이 안 돼요?
6: 저희는 시청자 아닌가요?
4: 안 되죠.
5: 내가 듣고 있었다면? 아, 진짜 되게 후하시다.
4: 그럼요. 덕분에 발전을 위해서라면.
6: 응. It's good.
5: 화이팅 하시도록
6: 화이팅입니다.
5: 네. 우리 다 같이 화이팅을 해야죠, 그쵸?
4: 하나, 둘, 셋. 화이팅!
5: 화이팅. 우리 다 같이 독풍의 마라톤의 부흥을 위해
4: 맞아요.
5: 열심히 예스. 맞아요. 네, 뛰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6: 열심히 하겠습니다.
4: 네. 파이팅. 목표 있으세요? 잭?
6: 목표요? 저도 근데 대회는 한 번도 안 나가봐가지고.
4: 어, 그래서 막 하프 마라톤 뭐 몇 시간 안에 하겠다. 뭐 이런 거?
6: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저 페이스 맞춰서 완주하기.
5: 와, 그냥 혼자 갑자기 쌩 가가지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4: 그니까요.
6: 그 정도는 아니에요.
5: 뭐? 단독방에다가 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 아닐까요?
4: 독부몬 킵초기.
5: 다시 말해.
4: 독부몬 킵초기.
6: 킵초게.
4: 킵초게.
6: 킵초게.
5: 다들 킵초게를 아시나요?
6: 진짜 대단한 사람.
4: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5: 근데 독부몬에 또 킵초게가 있다면서요?
4: 맞아요. 바로 제게 근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5: 네.
6: 저는 저도 집 밖에 최대한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 더위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루틴 딱 하고.
5: 모닝 루틴 들어볼까요?
4: 모닝 루틴 뭐예요?
5: 들어봐요.

0: 3분 정도 냉수 샤워를
1: 진짜요? 네. 진짜요?
2: 네. 와우.
0: 해주면은 네. 오늘 하루 못할 게 없다.
1: 제니예요, 제니.
2: 좋다.
1: 대박, 제니.
0: 못할 게
2: 없다. 아, 제니가 이렇게 해요?
1: 제니가 그 냉수 샤 냉수 그걸 한대요.
0: 아, 근데 진짜 좋대요.
2: 근데 냉수 샤워는 진짜 좋은 것 같아. 나도 여름 되고 나서
1: 그 세포를 탁 깨운다는데요. 네.
0: 그리고 도파민이 제일 많이 도는 활동이래요.
2: 오.
1: 대박이야. 여름 되고 나서?
2: 여름 되고 나서. 그러니까 항상 그 샤워를 하고 나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보자. 해서 그 마지막, 그러니까 샤워는 그냥 포스처럼 하고 마지막 30초 정도만 냉수 샤워를 하면은 괜찮대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완전 괜찮더라고요.
1: 그럼 나가기 직전에 냉수 샤워를 하고.
2: 냉수
0: 샤워?
2: 냉수 샤워. 뭐 이런 거요?
1: 냉수 샤워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1: 준비 다 끝낸 다음에 냉수 샤워를 확 끝난
2: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0: 샤워 마치기 전.
2: 샤워 마치기 전.
1: 아. 우와.
2: 괜찮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1: 그러면 그 뒤에 진짜 땀이.
2: 안 나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싹 내려가니까.
0: 맞아요.
2: 좋더라고요.
1: 대박이네요. 여름 나기 꿀팁이네요. 또 모닝 루틴 다음에 뭐 하세요?
0: 근데 막상 그러고 하는 건 없고.
1: 진짜요?
2: 아, 그래요?
1: 그럼 계속.
2: 그러고 다시 이제. 친구 보여요?
0: 아니요. 그건 아닌데.
1: 그 펼쳐진 친구 안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0: 아니요, 그냥 뭐, 하는 날에는 출근하고, 안 하는 날에는 그냥 정신수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근장에서 그럼 뭐예요?
0: 근장에서요? 네. 근장에서는 그냥.
1: 꿀 빨아요.
0: 네, 맞아요. 꿀 빨아요.
2: 진짜요?
1: 책 읽고 막 이러는데요?
0: 맞아요, 맞아요.
2: 좋네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바다를 가야 돼요.
1: 아, 바다 갔다 오셨어요?
2: 저 엊그제 토요일날 엄마랑 이제 어머니 모시고 변산 해수욕장 다녀왔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1: 진짜 많을 것 같아.
2: 사람 엄청 많은데 그 군산식당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변산에 네. 있는 군산식당.
1: 네.
2: 거기가 그 블루리본을 5년 연속 받은 백반집이거든요.
1: 와우.
2: 저는 꽤나 맛있었는데
1: 네.
2: 거기 이제 조기를 먹었거든요.
1: 네.
2: 조기에서 그 지느러미 부분이 있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 지느러미 부분을 보는데 네. 아 맞다. 아 이번 달 영화 지느러미지 하고 지느러미 소개를 시작해 볼게요.
1: 와. 완벽했네요.
2: 난 푸른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검은 빗방울이 입안으로 떨어졌다. 뚝, 뚝, 뚝. 오염된 바다를 막고 있는 4,000km 장벽에 둘러싸인 근미래 통일 대한민국.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지느러미가 생겨난 오메가. 오메가를 감시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인간. 어느 날 오메가 한 명이 구역을 이탈하고 공무원 수진이 뒤를 쫓게 되는데...
0: 와
2: 점점점 영화의 그 줄거리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읽은 이유는 영화에서 이제 그 나레이션이 이런 말투의 나레이션이 쭉 흘러가요.
1: 맞아요.
2: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렸을 수도 있다.
1: 그렇겠다.
2: 어떻게 이 나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만 호셨어요? 부르셨어요? 두 분? 잭부터?
0: 저 딱히 그냥 평범하게 세계관 설명이구나.
1: 저는 그 나레이션 때문에 이 영화가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딱 그 적절한 분위기를 다 깔아주고 시작하지 않나.
2: 맞네. 좀 맞아요. 분위기 조성하는데 좀 귀 있었던 것 같네요.
1: 사실 그 내용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쵸?
0: 맞아요.
1: 근데 그냥 그 말투. 와.
2: 지금 관객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저의 이걸로 인해서.
1: 근데 진짜 잘 따라했어요.
0: 맞아요.
1: 저도 오늘 그 준비하면서 이거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2: 진짜요?
0: 와.
1: 완전 바로 딱 잘 했네요.
2: 다 좀 배웠죠.
1: 진짜.
0: 역시.
2: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전에 이번에 쿠팡 논란 있었던 거 아세요?
1: 쿠팡 논란?
0: 쿠팡 논란이요?
2: 쿠팡에서 그 쿠팡 상담사가 이런 말투로 고객 응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게시물을 봤거든요. 근데 이 말투랑 진짜 되게 비슷해가지고 자꾸 이 말이 떠오르면 그 쿠팡 상담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1: 지느러미 보신 거 아니에요?
2: 그런가? 그거를 보고 감명 깊으셨나?

0: 나? 진짜 그럴 정도로.
1: 따라해주시면 안 돼요?
0: 아니, 비슷했어요, 진짜, 이렇게.
1: 아, 진짜, 왜 그러셨을까? 기분이 너무 불쾌했을 것 같아요.
0: 아무튼, 저는 그거 포함해서,
1: 네.
0: 좀 저의 별점은 3점.
1: 이
0: 갑자기요?
1: 나레이션에 대한
0: 갑자기요? 아니, 뭐, 그, 바로?
1: 나레이션에 대한 별점이요?
0: 아, 아니요,
2: 아,
0: 영화.
2: 그냥 영화 전체.
1: 영화
0: 전체.
2: 벌써요?
1: 너무 기습으로
0: 아,
1: 나오신다.
0: 좀 준비를 조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썰 풀다가,
1: 아니, 진짜 제이여가지고.
0: 지느러미 이렇게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그, 이 말투 얘기하다가, 별점 바로 가야겠다는데, 좀 성급했던 것 같네요.
1: 아니,
0: 그럼.
1: 니기 지금 제이여서 저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지금
0: 그니까요.
1: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0: 죄송합니다.
2: 뭔가
0: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2: 회심의 일격이었네요.
1: 네.
0: 맞아요.
1: 책? 니기 3점 준 이번 달의 영화. 박세영 감독의 지느러미입니다. 닉은 몇점 주셨어요?
0: 잭이요?
1: 잭은 몇점 주셨어요?
2: 저는 조심스럽지만 2.5점.
0: 독부모 거의 최하 점수 아니에요? 잭에? 독립영화
1: 진짜요?
0: 러버.
1: 진짜 최하예요? 원래
0: 최하지
1: 조금
2: 않나요?
1: 짜잖아요.
2: 최하인가요?
1: 원래
2: 아니요.
1: 조금 짜요.
0: 아니요.
2: 저그 꽃놀이 간다가 제일 그랬던 것 같은데.
1: 오늘 오늘 몇 점이었어요?
2: 1.5점이었나?
1: 진짜?
0: 이번에
2: 안 들으시겠죠?
0: 그 이동진 그 올라왔잖아요, 블로그에.
1: 아, 네.
0: 3.0
2: 3.0
0: 3.0은 뭐였지?
2: 뭐였죠, 그게? 뭐 기싸움 그건.
0: 아,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1: 4.
0: 같은데.
1: 호프랑 같네.
2: 아.
1: 대박이다. 저는 호프랑 같은 동진 평론가님께서 준 호프랑 같은 4점을 드렸어요.
2: 와우.
1: 지느러미.
0: 그러면은 본인은 호프 몇 점이신데요?
1: 호프요?
0: 네.
1: 호프 3.5 아니었나요? 우리 저번에 호프 얘기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2: 맞아요. 3.5셨던 것 같은데.
0: 그러셨던 것 같아요.
1: 다들 호프 몇 점도 한번 들어볼게요.
0: 4점입니다. 4점.
2: 저는 2.5점입니다.
0: 와우. 지느러미 꼴 호프.
1: 호프.
2: 아.
1: 맞네.
2: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0: 맞아요, 맞아요. 그냥 개인의 그
2: 개인의
0: 취향인
2: 그러니까.
0: 거니까.
1: 그쵸.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팩트만 말했잖아.
2: 그니까.
1: 저 호프 3.5였어요. 호프 4?
0: 호프는
1: 네.
0: 명작입니다.
1: 동진 평론가님이랑 같은 점수를 주셨네요.
0: 제가 먼저 했어요. 저는 개봉날 보고, 개봉날 바로 4점 눌렀습니다.
2: 아, 진짜요?
1: 동진 평론가님은 시사회에서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0: 근데 평점은 일주일 정도 뒤인가? 주세요.
1: 맞아요. 늦게
2: 맞아요,
1: 해줬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예고하셨어요. 평점
2: 그
1: 주기 전에
2: 파이어키아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블로그에도
0: 언택트
1: 이곳은 곧 막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날 것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똑똑하시니까
2: 인정.
1: 그러니까.
0: 아무튼 저는 호프 4점이었고
1: 네.
0: 제가 호프가 좋았던 이유는
1: 네.
2: 시네마
0: 앱솔루트 시네마 앱솔루트 시네마인가?
2: 앱솔루트 시네마
0: 앱솔루트 시네마 마틴 스콜세지가
1: 네.
0: 하셨던 것처럼 앱솔루틀리 시네마
2: 와우
0: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2: 느꼈습니까?
0: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뭐 저희 개인 취향인 거니까.
1: 이게 지금 호프 논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0: 맞아요.
1: 말을 하고 스스로를 감싸버리네요.
0: 그런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개인의 취향이니까 저의 취향이니까
2: 인정.
1: 이렇게 되는
2: 소신대로
1: 네.
2: 사십시오.
0: 아니
1: 저 존나 재밌었습니다.
0: 아니, 존나 재밌었어요 저.
1: 네.
2: 예스.
0: 예스 재밌었어요. 뭐 근데 뭐
1: 봐봐 근데라는 게
2: 근데,
1: 있잖아요.
2: 이 방어 기제.
0: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별점을 낮게 주신 분들도 이해는 해요 저는.
1: 아 잭을 이해한다.
0: 잭을 이해는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
2: Why? Hey, why?
1: 와. 거리두기 4단계.
2: 왜 거리두기 4단계죠?
0: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도 우리의 만남을 막을 순 없어요.
1: 와.
2: 와우.
1: 거리두기 4단계 해가지고 생각난 게 이 지느러미 배경에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죠?
2: 맞아요.
1: 끝이에요? 아는 것 좀 많이.
2: 아.
1: 코로나가 배경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은 그 다들 코로나 거리두기 때
1: 네.
0: 어떤 감정이셨어요?
1: 어떤 감정?
0: 네.
1: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0: 맞아요.
1: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답답했죠.
0: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 하시네요. 1 더하기 1은 2다.
2: 기본적인 감상이네요, 되게.
0: 저번 타임도 항상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A는 B고, 뭐 B는 C다.
2: 진짜.
1: 저 엄청 나가 놀고 싶어 하는 스타일 아닌데,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고 싶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0: 아무튼 저는 코로나 거리두기 때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2: 아, 진짜요?
0: 군대 때 있었던 터라서
2: 아하.
0: 사실 그이 오메가의 심정을 저는 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2: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오메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 초반 5분을 못 봤어요.
1: 거기
0: 맞아,
1: 세계관 다
0: 맞네.
1: 있는데?
2: 진짜
0: 그러니까
2: 중요한 장면 다 있는데.
0: 그거를 이제 못 듣고 들어가니까 자꾸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세계관 설명 다 했을 텐데. 근데 약간 인스타로나 이런 데서는 좀 너무 많이 봤어, 예고편을. 그래가지고 조금 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좀 동떨어져서 느꼈다. 그래서 조금 몰입이 살짝 덜 됐지만서도 그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제가 5분 보지 못했지만 생각하는 그거는 오메가들은 이 오메가의 그 돌연변이가 발현이 된 거잖아요? 맞나요?
1: 맞아요.
2: 네.
0: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 그거다. 오메가다. 추방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 이게 된 거잖아요.
2: 맞아요.
0: 저는 그 코로나도 걸려봤고 코로나 걸려보셨어요?
1: 다 걸리지
2: 네.
1: 않았어요?
0: 아, 진짜요? 코로나 때그 언제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심할 때? 아니면 좀
1: 격리할 때.
0: 격리할 때?
1: 근데 막그 1인실로 격리하고 이런 거 말고 자가 격리 그 재택에서 하는 거. 그때쯤? 저 심지어 두번 걸렸어요.
0: 진짜요?
1: 그래서 그 졸업작품
0: 네.
1: 그 복학하고 졸업작품 준비 막 하려고 할 때쯤에 코로나 걸려서 그 자가격리 막판이었거든요. 제가 자가격리 끝나니까 이제 자가격리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0: 진짜요?
1: 너무 좋더라고요.
0: 뭐가요?
2: 뭐가요?
1: 집에 박혀서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사실 시나리오를 친구들한테 뿌려야 되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밀어도 되는 그런 이유가 생겨서. 아무튼 자가격리 하는 시즌에 걸렸는데. 왜요?
2: 뭐가요?
0: 저도 그랬는데
1: 네.
0: 진짜 그 되게 저는 별로 안 아픈데 사람들이 이제 와 코로나래
1: 아.
0: 거의 뭐 죽여야 된다
2: 이 시선.
0: 이 시선 그리고 진짜 그 한창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들 좀 그랬지만 그한명 이제 코로나 확진자 동선
1: 맞아.
0: 보면서 아팠으면 집에 있지 그랬냐 왜다 이렇게 그 돌아다니냐 이렇게 막 뭐라 하고 그러셨잖아요.
1: 맞아요.
0: 지금 와서 보면 조금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
1: 근데 이게 누가 죽어가고 그러니까 좀
2: 맞아요.
1: 그때는 크리티컬 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0: 아무튼 이그 오메가
1: 오메가가 돼 보셨구나.
0: 그쵸? 오메가의 감정을 느껴봤죠?
2: 느꼈다.
0: 표정 뭐죠? 봤어요?
2: 잡았어요.
1: 맞아, 맞아. 맞아요. 오메가가 돼보셨다.
0: 맞아요.
1: 어떠셨어요?
0: 했잖아요. 뭔
2: 아까
0: 소리야?
2: 했잖아요, 계속.
0: 뭔 소리야?
2: 뭐야?
0: 그 여기에서 인물 중요한 인물이 3명 정도 나옵니다.
1: 맞아요.
2: 맞아요.
0: 수진 씨,
1: 네.
0: 그리고 미아 씨,
1: 네.
0: 그리고 오메가 씨.
1: 네.
0: 수진 씨는 그 여러분들이 예고편이나 뭐 이런 데서 보셨던 그 노란색 옷 입고 계신 공무원 분이시고요. 미아님은 실내 낚시터가 나오거든요. 희망 뭐였죠? 희망소망인가?
1: 맞아.
2: 맞아요.
0: 희망소망 낚시터? 희망소망 낚시터에 있는 희망소망 낚시터 안에서
1: 희망소망 낚시터에서 일하는
0: 직원.
1: 네, 직원이자 오메가의 딸. 사실 오메가죠.
0: 맞아요.
2: 맞아요.
0: 그리고 그 이 사람을 찾으러 오는
1: 다른 오메가.
0: 다른 오메가.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사실은 막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막 설명 짓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서사가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1: 맞아요.
0: 뭔가 이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스토리 이런 게 아니라 좀 진짜 느껴야만 하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1: 그냥 간단하게 오메가를 그냥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오메가는 도망치고 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오메가를 그 인간은 사람은 오메가를 잡으려고 하고.
0: 그러니까요. 아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 아 그러니까 설명 드린 거잖아요. 여기 관객 그 청취자분들 모르시니까.
0: 나 진짜 화가 날라 그랬네 또 진짜.
1: 아니 청취자분들 모르시니까 다시 말해드린 거잖아요. 아,
0: 그런가요?
1: 네, 저 보충 설명한 겁니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세계관이 되게 특이하지 않았어요?
2: 맞아요.
1: 통일 대한민국이었어요. 모르시죠?
0: 그 초반 5분 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1: 초반 5분. 근데 초반 5분이 그런 거예요. 그냥 통일 대한민국 이 배경이고 오메가 그 장벽 우리
2: 맞아요.
1: 남북 장벽이 있잖아요. 그게 남북이 아니라
2: 바다랑
1: 바다로. 육지 그 장벽이 있어요. 바다가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근데 그 바다 그 오염들을 막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 노동이 오메가를 하는 거예요.
2: 네.
1: 오메가한테 시키는
2: 시켜서.
1: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 안에서 그 노동 시간이 끝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계약된 오메가들을 검사하고
2: 소독하고
1: 막 되게 하찮게 여기고 이런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2: 맞아요.
1: 그래서 오메가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고 이 세계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그래서 크게 뭐 엄청난 그런 건 없어요. 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모아놓고.
2: 아,
1: 보셨어요?
0: 봤던 것 같아요.
1: 오메가는 지느러미. 오메가.
0: 아 그건 안 봤어요.
1: 막 지느러미에 독이 있다.
0: 봤던 것 같은데.
1: 뭐지?
2: 뭐야?
1: 오메가는 오메가 못 보셨어요?
0: 그 장윤 배우님께서.
1: 맞아요. 에이.
0: 아 봤어요 봤어요.
1: 네, 그게 사실 그냥 세계관 설명 집합체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아,
1: 그 신이. 별거 없었습니다.
0: 근데
1: 많이 봤는데요?
2: 그니까요.
0: 되게 그 열심히 만드셨을 텐데 별거 없겠다뇨.
1: 아니.
0: 아. 그 67분 중에 5분이면은 진짜 되게 10분의 1. 그러니까 맞아요. 5%.
1: 아니. 그 5분, 오프닝시. 5분 아닌 것 같아. 1분 늦으신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정확히 5분 늦었어요?
0: 네.
1: 근데 나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5분이 늦게 간다는 것부터가 진짜 태도 불량 아닌가요?
0: 근데.
2: 그것도 맞네요.
1: 심지어 어디서 보셨어요?
0: 디독.
1: 디독은, 디독 그거 하잖아요. 광고 10분 하잖아요.
2: 맞네.
0: 해요? 아니에요. 네,
1: 15분 늦은 거예요.
0: 안 해요.
1: 안 하나요?
0: 지독 안 해요.
2: 아 근데 그
0: 앞에 트레일러
2: 앞에 뭐 틀어주긴 하잖아요.
0: 아 그거. 그러면 한 3분 정도
2: 3분
0: 그랬나
2: 늦었다.
0: 보다.
2: 네.
1: 그럼 총 8분?
0: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 2분 정도 그걸 틀어주시니까
2: 맞아요.
0: 한 3분 정도를 못 본 것 같아요.
1: 아 그렇겠구나.
0: 근데 그럼에도 딱 들어가자마자 좀 압도가 되었다.
2: 맞아요.
0: 사실 이게 그
1: 맞아요.
0: 색감에서 강렬한 이미지에서 오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잖아요.
2: 맞아요.
0: 영화에 딱 그 느낌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잭 말씀해 주세요.
1: 하는데
2: 예
0: 말씀해 주세요.
2: 영화의 뭐
0: 색에 관해서
2: 색이요.
0: 네
1: 룩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먼저 압권인 그런 거잖아요.
2: 맞아요.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걸. 근데 이 룩이 바다나 아니 잿빛이다?
1: 잿빛.
2: 네. 잿빛이고 뭐 사람의 피부톤이나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없고 그냥 세상 자체가 진짜
1: 디스토피아.
2: 네, 디스토피아.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식의 붉은색이랑 검은색 위주로 색이 의도적으로 엄청 막 뭉개셨더라고요.
1: 맞아요. 그 봤는데 제작비 이슈도 있고 막 많이 빨리 찍는 게 모토셨대요. 영화 현장에서의 그래서 막 그냥 여기 가다 찍고 저기서 또 찍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도 많이 끼고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서 오히려 괜찮은 것들을 다운그레이드 시켰대요.
0: 아예 안 보이...
1: 이 질감을 위해서. 그래서 되게 그 4K겠죠?
0: 저희가 영화 본 거예요? 영화관에서 본 거예요?
1: 네.
0: 영화
1: 그러니까 4K로 찍긴 하셨겠죠?
0: 아, 그랬을 것 같은데.
1: 근데 않을까? 그런 거 치고 되게 안 깔끔하잖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도하셨다고 하더라.
0: 계속 그 포커스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2: 아, 맞아.
1: 맞아, 맞아. 근데 잘 어울리잖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그 그냥 나간 것 같은데 사실 나간 거잖아요.
2: 네.
1: 포커스 나간 건데
0: 의도하셨겠죠.
1: 네. 이해가 돼.
0: 박세형 감독님이라면
2: 크게 막 거슬리지 않는.
1: 박세형 감독님의 GV를 보셨나요? 제가 GV를 봤는데요.
0: 네.
1: 근데 그 GV 보기 전에 다른 영화들이 많으시잖아요.
0: 네, 그죠.
1: 그거에 GV를 본 분들이 저한테 말해주길 그 되게 신기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2: 뭐죠?
0: GV 때?
1: 응. 뭔가 질문을 하면 정말 예상 못할 답변들을 막 하신다. 근데 GV 정말 갔는데 그 만약에 뭐 포커스가 뭐 이렇게 막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는 뭐 어떤 뭐 의미일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한다 치면은 되게 그 평온한 얼굴로 그냥 나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모든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막 그 카메라 뭐 렌즈는 왜 이런 걸 쓰셨나요? 아 돈이 없어서 막 옛날 걸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커스도 그냥 나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리가 있죠.
2: 완전 막 되게 치밀하게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시기보다는 진짜 완전 자기 감각에 맡겨서 하시는 느낌인가요?
0: 그러신 것 같아요.
1: 그러신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영화 보다가 조금
1: 네.
0: 소신발언.
2: 와우. 지금이다.
0: 아 솔직히 조금 거슬렸던 거.
1: 네. 네.
0: 그 보조 출연분들의 네. 대사가
1: 네.
2: 아,
0: 너무 어색해요.
2: 인정합니다.
1: 어떤 신에서요?
0: 그
1: 낚시터? 오메가?
0: 오메가. 그 일단은. 그 어떤 화이트보드 앞에서 공무원이랑 공무원 선배랑 얘기할 때 공무원 선배가 말하는 게 되게 그 평소문으로 거의 진짜 그 그냥 감독님이 말씀 좀 너무 고풍인가? 아 솔직히 전 그렇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너무 그게 조금
1: 비전문 배우 같았다.
0: 비전문 배우 같았고 이거를 차라리 후시를 더 따도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거슬렸습니다.
2: 맞아요. 대사 전달이 안 되는 게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1: 맞아. 네. 사운드 안 되는 게 좀 있었죠.
2: 네.
0: 그리고 그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운드 너무 크지 않았어요? 마지막이요?
1: 그 영화관 그런이 달라가지고 모르겠네요.
2: 그런 것 같은데.
1: 마지막에?
0: 아무튼 저는 그냥
1: 안 들리는 게 많다. 아 소리 지를 때?
0: 아 그냥 그 전에도 그냥
1: 많이 컸어요?
0: 많이 커가지고 일부러 의도하신 건가? 했는데 좀 영화관 컨디션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1: 맞아요. 다른 리뷰들에서는 그 대사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잘 안 들린다.
2: 맞아.
1: 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0: 아 진짜요?
1: 근데 사운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막 앰비언스 없이 진짜 정적의 신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기억하세요?
0: 네.
2: 네.
1: 영화관에서 진짜 그 침도 삼키면 들릴 것 같은 정적이 꽤 있었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0: 저도 그 막신에서, 그니까, 그 전신에서는 그 시위대 소리 막 나오고, 피아노 소리 계속 그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공무원분이랑 그 미아랑 둘이 눈 마주치면서 계속 정적이 있잖아요. 전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원래 2.5점이었는데 3점으로 올라갔었어요.
2: 오~
1: 와우.
2: 와우.
1: 진짜 뿌듯하시겠다.
0: 그리고, 그 이 감독님 글 몇 개 좀 읽어봤는데 그 그냥 어떤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딱 그게 그 순간이었어가지고 인정
1: 목표를 달성하셨네.
2: 그리고 또 정적도 정적인데 그러다가 그 낚시터 가면은 트로트 음악 느리게 막 하고 막 되게 아방가르드하게 편곡해가지고 막 틀어주잖아요.
1: 맞아요.
2: 그것도 분위기랑 너무 잘 섞여가지고
0: 진짜 무서워요.
2: 네, 무섭기도 하고 뭔가 빠져들게 되고.
1: 그 애국가도 그
2: 아, 그 옛날 버전으로 부르지 않나요?
1: 그 옛날 버전이에요?
2: 네.
1: 그 스승의 은혜 아닌가?
2: 맞아요. 그게 아마 일제강점기 때 처음으로
1: 진짜요?
2: 만들었던 애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윤치호 선생님인가? 그분이.
1: 스승의 은혜 맞아요?
2: 네.
1: 스승의 은혜 멜로디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해요.
0: 동해물과, 아닌데? 스승의 동해물과.
1: 아, 스승의 은혜 아니다.
0: 아닌 것
1: 그
0: 같은데요?
1: 잘 가는 인사, 잘, 그 작별 노래 있잖아요.
2: 아, 약간 그 졸업식 같은 거할 때.
1: 맞아.
0: 안녕은 영원한
1: 이렇게 해요? 네?
0: 질문.
1: 아니, 아니요.
0: 근데 전 엔딩 크레딧에서 그 아니테를
2: 아, 맞아요, 맞아요.
0: 봤어요.
1: 아, 그럼 진짜 옛날 버전인가
2: 네.
1: 보다. 저는 그냥 감독님이 또 이렇게 또 비범 하시니까 이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GV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 지금 통일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통일 대한민국이 그 남한이 통일한 것 같지 않아요?
2: 맞아요.
1: 북한이 한것 같단 말이죠?
2: 적화통일한 것 같은
1: 북한이
2: 느낌.
1: 주가 되는 그런
0: 맞네.
1: 통일.
0: 자꾸 그것만 있고.
2: 그 선전문이 뭔가.
1: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세계를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누가 질문을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너무 한국적인 것들이 많았잖아요.
2: 맞아요.
1: 왜 그렇게 하셨냐 했는데 이걸 코로나 때 쓰셨고 코로나 때 외국에 계셨는데 그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적인 걸 자기도 그렇게 자꾸 쓰게 됐다는 그것도 살짝 예상을 또
0: 잠깐만,
1: 뛰어넘는 맥 빠지는
0: 근데 오메가예요? 갑자기 목소리 달라지고
2: 그니까
0: 내려가요? 갑자기.
1: 아,
0: 나 깜짝 놀랐네.
1: 감격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답변을 또 하셨어요. 막 한국적인 거 얘기할 때마다 아 한국이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살짝 귀여우셨던 것
0: 사귈 수 있어요?
1: 어?
0: 요새 유행이잖아요. 이
1: 사귈 수 있어요.
0: 필모 필모그래피 보고 이 감독이랑 사귈 수 있을까?
2: 맞네.
0: 박재영
1: 아
0: 편.
1: 진짜로?
0: 네.
1: 필모그래피를 보고 이 감독이랑 사귈 수 있을까? 박세웅 편.
2: 근데 뭔가 영화랑 다르게 엄청
1: 귀여우세요.
2: 다정하실 것 같고
0: 아니
2: 그런
0: 막
2: 느낌.
1: 저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제가 뭐지? GV 끝나고 그 포스터를 나눠주시던 거예요. 근데 눈앞 포스터를 받았는데 눈앞에 감독님이 계셔. 그럼 뭐 해야 돼요?
0: 사인
1: 사인
2: 받아야죠.
1: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인을 받으면서
0: 셀카 안 찍었어요?
1: 내가 찍었어요.
0: 오, 아니 이거 그 진짜 공유했어야죠.
2: 그니까요.
1: 그런가?
0: 그럼요.
1: 셀카도 찍고.
0: 지금 공유해 주세요, 지금.
1: 아, 왜요?
0: 아, 지금
1: 아,
0: 공유해 주세요.
1: 또 조롱하려고.
0: 아, 빨리 해 주세요.
1: 아, 아무튼. 근데 그 사인을 받으면서 조금 스몰 토크 했거든요?
0: 드디어 연애하나?
1: 아니, 그런 느낌 아니고. 근데 너무, 너무 귀여우시고, 약간 그 자유분방미가 있으시고, 살짝 쾌남 같았어요.
2: 에?
1: 쾌남.
2: 진짜 오메가 아니에요?
0: 진짜 오메가예요?
1: 쾌남 같았어요,
2: 아,
1: 쾌남.
2: 진짜요?
1: 그래서,
0: 저는 봤어요.
1: 뭐요?
0: 사랑에 빠진 소녀의 눈빛을.
2: 저는 손짓을.
1: 보셨어요? 제가 사랑에 빠진 거를? 모르시잖아요.
2: 응?
1: 아무튼. 그래서 호호 되셨어요, 호호.
0: 아무튼 사귈 수 있다.
1: 응, 사,
0: 잭은요?
1: 두 분요?
2: 저요?
0: 뭐 여자라고 가정하면 아니
2: 여자라고
0: 뭐든
2: 가정하고.
0: 이성이라고 가정하면
2: 아, 궁금하긴 할것 같아요. 근데 어떤
0: 오
2: 사람인지.
1: 닉은요?
0: 절대 못 사겨요.
1: Why?
2: Why?
1: Why?
0: 와우, 절대 못 사겨.
1: 서운하다 진짜.
0: 진짜 숨긴 거 엄청 많을 것 같고.
1: 제가 근데 그 좋은 느낌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숨기는 게 없는 것 같아서였어요.
0: 그래요?
2: 나 아,
1: 네,
2: 진짜요?
1: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꾸밈 없는.
2: 그냥 표현 방식이 좀 그런 사람이다.
1: 그냥 내가 낯설었을 뿐이지. 그래서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 장르 안 가리고 다 하시거든요. 촬영도 하시기 때문에 그 광고 촬영도 많이 하시고 미감도 좋으시니까 그 돈을 벌어서 영화를 찍기 위해 버시는 거래요. 어때요? 호감도 어때?
0: 그 뭐죠? 30까지.
1: 아, 뭐, 네.
0: 거기에서도 나왔잖아요.
1: 맞아요. 30까지 연출도 하셨고, 이경미 감독님 거 촬영도 하셨고.
0: 아, 그래요? 어, 이경미, 아, 그래요?
1: 네, 촬영을 아, 많이 하세요.
0: 전 그 연출이 진짜 되게 보기 힘들었어가지고.
1: 뭐였죠? 이렇게 돗자리?
0: 찍고,
1: 돗자리?
0: 돗자리 위에 앉아가지고.
1: 커플도 많고. 그게 박세영 감독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힘들었어요?
0: 진짜 힘들었어요.
1: 왜?
0: 아니, 너무 기괴하잖아요.
1: 맞아. 인물들부터가 조금. 기괴.
0: 그러니까 인물들이 기괴해 보이는 거는 그럴 수 있어.
1: 네.
0: 근데 이거를 한 음절씩, 한 커트씩, 그 한 10도씩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 예고편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감독님
1: 맞아요.
0: 인스타에.
1: 인스타 있어요.
0: 아,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2: 아, 진짜요?
1: 근데 그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잖아요.
2: 아, 의도대로?
0: 아니, 사심 빼요.
2: 그럴까요?
1: 아니, 사람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친해지고 싶어요.
0: 사심 빼셔야지.
1: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느러미 한번 달려가 볼까요?
2: 네.
1: 그,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오메가가 사실 거기서는 돌연변이처럼 나오잖아요. 발가락이 세 개고. 뭐 지느러미가 있고
2: 발목이 뭐 어떻게 돼 있고
1: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외형 때문에 오메가가 이렇게 낙인이 돼가지고 핍박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그 이 외형적인 차이 하나로 그냥 낙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한 거지?
0: 아, 전 이해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인의
1: 네?
0: 예를 들어서
1: 네?
0: 볼에
1: 네?
0: 점이 있어요.
1: 네.
0: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막 그 놀리는 거죠.
1: 맞아요.
0: 아, 점쟁이.
1: 어, 근데 어, 맞아요. 정확해요. 그 감독님이 어렸을 때 발가락이 휘어서 잘하셨대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니까 그 휜 발가락으로 놀림 받고 이런 경험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메가도 사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2: 맞아요.
1: 영화 속에서 뭐 하는 거 없잖아요. 시키는 거 다 하고 도망다니고. 그 오메가가 소리를 지르면
2: 죽는다.
1: 인간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0: 근데 그 장면 그런 장면 안 나오죠.
1: 나오네. 마지막에
2: 나오긴 해. 아,
0: 근데 그게 확실하진 않지 않아요? 확실하지는 않지 않나요?
1: 근데
2: 저도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확실하지는 않는.
1: 오, 그런가?
2: 네.
1: 그러면
0: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치운 프레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근데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로 오메가를 쓰셨다.
2: 근데 그 지느러미랑 막 발이랑 이런 게
1: 네.
2: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볼 일이 없으니까.
1: 맞아.
2: 굳이 좀 파헤쳐서 그걸 지적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게 드러난 게 아닐까.
1: 맞네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는데
2: 네.
1: 그 살짝 위협적이라는 혹시 모른다는 그거 하나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0: 근데 그 네. 지느러미는
2: 독성.
0: 네, 독성이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건 네. 그것도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건가?
1: 그건 진짜지 않을까요?
0: 네.
1: 근데 또 모르죠.
0: 그죠?
1: 네. 네. 선동일 수도 있죠. 국가에서 선동하는 걸 수도 있죠.
0: 약간 그 우성들만 남기기 위해서.
1: 그리고 저는 그 수진 씨, 그 공무원 수진 씨가 처음에 그 첫 출근하고 와가지고 엄마랑 얘기할 때.
0: 맞네.
1: 근데 나쁜 것 같은 착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엄마가 완전
0: 죽여버려.
1: 극도로 화를 내세요.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처럼.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수진 씨가 세뇌받은 것처럼.
2: 맞아요.
1: 갑자기 미아는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계속 지켜보고 신고하고 확신도 없는데 그걸 보면서 네.
0: 근데 그 제가 보지 않은
1: 네.
0: 초반에도 어머니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온 거죠?
1: 그냥 네. 네, 처음부터 어머니는 첫 출근 잘했냐 막 계속 부디부디 떨면서.
0: 하긴 저희 엄마를 또 생각해보면은
1: 네.
0: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되게 많이 믿으세요.
1: 그렇죠.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저희 엄마도
0: 그 때로는 그러니까 막 어떤 기사 링크 이런 것들 보내시잖아요.
1: 네.
0: 저한테 보내면은 안 맞는 부분도 맞아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르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판단되고 이제 그게 또 이제 아들 딸한테 가고 그게 이제 그 국가로 가고 좀 인생이 그렇네요.
2: 맞아요.
1: 그리고 우리도 우리도 많이 믿으니까요.
0: 맞아요.
2: 그냥 뭐 요즘 조선족 중국인 문제 그런 거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네요.
1: 아, 박세영 감독님이 각본, 연출, 촬영, 편집을 다 하세요.
2: 아, 맞아요. 봤어요. 그 크레딧에서. 멋있다.
1: 그리고 다섯 번째 흉추가 잘 되면서 보셨어요? 필립 보베르 보셨어요?
0: 슬픔의 삼각형.
1: 네, 거기 제작자분께서
2: 네.
1: 그 영화제에서 다섯 번째 흉추가 맞을걸요? 그걸 맞아, 보고 맞아. 먼저 오셔서 차기작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느러미를 같이 편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
1: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2: 네.
1: 외국에서 먹히는 감독인 거죠.
0: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한국어로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한국어가 계속 들리니까 자꾸 뭔가 지금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태국어라던가 막
1: 네.
0: 모로코어
1: 네.
0: 잘 모르지만은
1: 네.
0: 그런 걸로 들렸으면은 좀 더 몰입이 잘 됐을 것 같아요.
1: 그냥 이게 시청각에 그냥 휩싸이니까.
0: 그리고 사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대한민국 플러스 북한의 이미지가 그 다른 해외 분들에게는 좀 무섭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쵸.
0: 좀 그런 부분에서도 또 좀 그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그 프로듀서님의 말을 듣고 독일로 건너가신 감독님도 대단하긴 해요.
1: 왜요? 어떤 점에서요?
0: 아니
1: 안 갈 것 같아요? 난 무조건 갈 것 같아요.
0: 무섭잖아요, 근데.
1: 아, 근데 원래 캐나다에서
0: 아.
1: 잘하셨던 분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그래요?
2: 맞아요.
1: 저는 완전 내러티브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한국 영화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외국에 먹히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외국에서 너무나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박세영 감독님이 그 진출을 하셨는데 그때 딱 지느러미 보고 아 이래서 가셨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가려면
0: 화끈해야 된다.
1: 화끈해야 된다라기보단 뭔가 그
0: 킥이 있어야 된다?
2: 곤조가 있어야 된다?
1: 그냥 먹히는 스타일이신 거죠.
2: 박세영
1: 감독님이 사실 한국에서도 먹히지만 외국에서도 먹힐 수 있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뭔 말할?
2: 예스.
0: 좀 먹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7천 명
1: 네.
0: 정도 되더라고요. 관객.
2: 아 진짜요?
1: 네.
2: 아.
0: 약간 아쉬워.
1: 보실 때 그
2: 네.
1: 영화관에 관객분들 있었어요?
0: 저 한 5분?
1: 5분?
2: 저는 그 어디냐 시네큐브에서 봐가지고
1: 아,
2: 꽤
0: 많이 있었겠네요.
1: 저도 CGV 아트하우스 관에서 봤거든요.
0: 광주요?
1: 네.
0: 근데
1: CGV 아트하우스 거의 유일할걸요? 거의 유일무이한데 항상 사람이 없어요. 일단 CGV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상업영화 보러 가지 그 보러 오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갔는데 심지어 나이대도 조금 다양했어. 막 아저씨분들도 계시고 우리 아빠 또래 아저씨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한 10명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이 아저씨들이 지느러미를 어떻게 알고 보러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우리 엄마도 나 따라갔으니까. 근데 엔딩 때쯤에 미아가 소리 빽 지르고 수진 씨가 악 하면서 넘어지잖아요.
2: 네.
1: 그때 암전이 팍 된단 말이죠.
2: 네.
1: 그때 앞에 아저씨가 아이씨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고 끝난다는 게
0: 아, 너무 짜증나셨구나.
2: 화가 나셨구나.
1: 아이씨 이렇게 했는데 다시 나오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뭔가 아니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0: 약간 호프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다른 싫어하시는 분들은?
2: 약간 그랬었어, 느낌은.
0: 근데
1: 어떠셨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2: 저요?
1: 호프랑 같은 점
0: 맞네, 맞네.
1: 주잖아요.
2: 호프에서요?
1: 아이씨.
0: 아이씨.
2: 아이씨.
0: 그러니까 마지막에 쿠키 영상 나왔을 때 성기가 이렇게
1: 아이씨.
0: 아이씨.
2: 화는 아닌데 진짜 허탈하게 이게 또 나온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긴 했죠. 아마 그만큼 몰입해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 아저씨도.
1: 그 저희 엄마께서
2: 네.
1: 그좀 미장센 좋은 그런 영상미 있는 영화를 좋아하셔서 저는 당연히 박세영 거니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갔어요. 근데 조금
2: 아,
1: 많이 다크하잖아요.
2: 맞아요.
1: 지저분하고 엄마가 처음부터 약간 계속 막 뒤척이고
2: 불편하시죠.
1: 몸살을 하면서 엄마 자나? 막 이럴 정도로 약간 힘들어하는 게 너무 느꼈어요. 막 한숨 쉬고 옆에서.
2: 그렇죠.
1: 근데 엄마가 이렇게 뒤척일 때마다 그 아저씨도
2: 똑같이.
1: 막 힘들다는 느낌으로 막 몸살을 막 앓으시는 거예요. 막 엎드렸다가 막 일어났다. 근데 안 나가. 그러다 갑자기 아이씨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몰입을 한 거라기보다 살짝 아이씨 이렇게 끝나네 이런
2: 아,
1: 느낌이었어요.
0: 그래도 좀 마지막 장면 좀 좋았지 않아요?
1: 아니 저는 좋았는데.
0: 마지막 그 장면에 그 바다의
1: 어
0: 이미지에서
2: 맞아요.
1: 던지는 거.
0: 줌이 됐나?
2: 네, 줌 돼서
1: 시체
0: 줌
1: 던지고.
0: 되고 이제 그 잿빛이 약간 화산 같기도 하다가 약간 저는 그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 지구 안에 내핵 쪽에 지옥이 있거든요.
2: 네.
1: 진짜 그렇게 배워요?
0: 그렇게 알고 있는데
1: 진짜 신기하다.
0: 거기 근데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1: 갑자기 생각났어요. GV 때 화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2: 화장 시체의 화장.
1: 관객분들이. 왜냐면 시체를 바다에 던지는데 그 바다가 붉은색이다 보니까
0: 오.
1: 화장하는 이미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도하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감독님께서 색온도를 올려봤는데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뭐 이렇게
2: 그러니까 의도는 달라도 느껴지는 그게
0: 그쵸. 그
2: 비슷하지
0: 관객이 아니
2: 않습니까?
0: 감독이 뭘 알아요?
2: 그쵸?
0: 해석하는 관객이
2: 맞아요.
1: 맞아요.
0: 중요한 거죠.
1: 지금 호프 오차 같잖아요.
0: 맞아요.
2: 해석하는 것까지 영화죠.
1: 관객들이 다 해가지고.
0: 그리고 좀 음악들이 저는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2: 아 진짜요?
1: 어떤 면에서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피아노 음악도 그렇고,
2: 네.
0: 그러니까 충분히
1: 아.
0: 그 그냥 그 이미지나 뭐 어떤 정서로서 그 충분할 것 같은데 감정들이 이제 음악까지 그렇게 탁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좀더 힘들었다. 근데 뭐그 아무튼 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인정이셔가지고 3점
2: 인정이시다.
0: 드렸습니다, 제가.
2: 와우.
1: 근데 이것도 좀그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템포도 너무 느리고 다크하고 뭐가 없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앉아서 보기에는 솔직히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 미아가 노래 부르잖아요.
2: 네.
1: 너무 잘 부르지 않나요?
2: 아, 그니까 목소리가 너무
1: 너무
2: 까랑까랑하시던데, 진짜.
1: 진짜 트로트를 불러요.
0: 미아가 원래 가수분이시더라고요.
2: 아, 진짜요?
0: 원래 가수분이신데 배우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신 거더라고요.
2: 완전
1: 잘 썼다.
0: 김푸름님.
2: 김프롬 배우님. 원래 배우신 줄.
0: 인스타 들어가보니까 약간 뭐 음반, 공연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1: 미아가 그 오메가 딸 미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성함이
0: 대박이다.
1: 김푸름.
0: 김푸름님.
1: 근데 저는 그 노래가 뭔지 궁금할 정도로 매료됐어요.
0: 찾아봤어요?
1: 아, 아니요.
0: 매료 안 됐네요.
1: 그러니까 뭔가 미아가 부르지 않으면 솔직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근데 배우님들의 그, 이 페이스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
1: 그리고 엄청 신선하잖아요. 그쵸?
2: 맞아요.
0: 전 진짜 그, 이, 뭐야, 물고기 빠트린다고 선전할 때 있잖아요.
2: 네.
0: 낚시터에서. 와, 저 그때 반했어요.
1: 와.
0: 저 사귈 수 있어요, 진짜로.
2: 진짜.
1: 근데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요.
1: 맞아요. 그리고 되게 신비로운 페이스예요.
0: 근데 그 계속 그 중간에 얼굴이 더러워야 된다? 네. 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2: 맞아요.
1: 아, 노동이 애국이다.
0: 어. 아, 그거에 대한 의미.
2: 맞아요. 네.
0: 그리고 아무튼 그 낚시터 씬에서의 그 화려함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조명도 이제 그 물에 반사되는
2: 맞아요.
0: 그것과
2: 그 실크
0: 이상한 색깔들과 하는 게 근데 중간에 모두 다 잠들잖아요.
2: 네.
0: 왜 잠들지 솔직히 생각 들긴 했어요.
2: 아.
0: 그냥 잠든 건가? 노래를 그러니까 그 노래가
1: 밀어버리 돌면 잠드는
0: 그런가? 약간 그 최면 거르는 느낌인 건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노래가.
2: 전 낚시터가 완전 그 노스텔지어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봤거든요. 거기 트는 음악도 트로트고.
1: 맞아요.
2: 거기 낚시터도 완전 옛날 스타일이고.
1: 추억을.
2: 그리고 맞아. 다들 뭔가 과거를 되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계속 막 자기 아빠가 뭐 낚시 왕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1: 그리고 물고기도 막. 옛날에만 구할 수 있는 물고기. 추억과 그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는.
2: 그래서 계속 현실에 비해 이미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다가 그렇게 지치고 잠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1: 다들 잠드셨어요?
0: 잠은 안 잤어요.
2: 잠은 안 잤어요.
1: 그거 그때 자기도 눈이 감기더라 하는 리뷰를 봤어요.
0: 아.
1: 다들 누구일 것 같아요? 본인이?
0: 전 무조건 수진.
1: 와이요? 공무원이니까? 지금 중 공무원이니까?
0: 아, 아니요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수를 따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택했을 것 같다.
2: 택했을 것 같다.
1: 닉잭은요?
2: 저도 수진. 뭔가 그 막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는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약간 이 엄마랑 같이 막 대화하는 거에서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뭔가 느껴졌다. 저도 지금 엄마랑 둘이 살고 있으니까.
1: 네.
2: 약간
1: 싸우는
2: 뭔가,
1: 거야?
2: 네?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고.
1: 그러면?
2: 그냥 엄마가 나한테 뭔가를 원하고 나는 그걸 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1: 뭘 원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 저희 엄마요?
1: 네.
0: 저희 손주 엄마는... 손주.
1: 너무 빠르신 것 같은데?
2: 손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 진짜요?
2: 네.
1: 그 제가한테 손주를 원하세요? 누나분들이 아니라?
2: 아니 누나들은 결혼 이미 안 한다고 한 대못을 박아버려가지고.
0: 아 진짜요?
2: 네.
1: 유일한 희망이구나.
2: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인지 아마.
1: 그래서 요즘 잭이 관심이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였군요.
0: 중요해요.
1: 네.
2: 효자니까.
1: 네, 독부모는 인스타로 DM 주세요.
2: 저는 쇼컷에 무채색이죠. 옷이 어울리시는. 표정들.
1: 이렇게 구체적인 거 처음 듣지 않았어요?
0: 쇼컷은
1: 처음 들어요, 처음 진짜.
2: 아, 진짜요?
1: 네, 쇼컷
2: 얘기하지 않았나?
1: 무채색은 들었는데 쇼컷은 처음 들어요.
2: 아, 전 딱 굳혀졌습니다 이제. 쇼컷이 잘 어울리네요.
1: 누가 있나 보네요.
0: 근데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머리 긴 사람 만나가지고
2: 네.
1: 잘라요?
0: 쇼컷 하는 거 어때?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2: 아, 이거 너무 닉다운.
0: 나 너무 기분데.
1: 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0: 나 너무 기분데. 나 너무 기분데.
1: 잘 어울릴 건데 내가 안 해볼래? 아,
0: 아무튼 지느러미. 저는 한국 독립 영화의 희망 박세영 감독님. 난 정말 응원하고 차기작 무조건 챙겨볼 거예요.
1: 지금 차기작 하고 계세요.
0: 어떤 거요?
1: 그 필립 보베르랑 또
0: 아, 그래요?
1: 십자가를 훔친.
0: 어, 아 그게 그거예요?
1: 네.
0: 아, 자꾸 그 인스타에 그 관광 렌즈를 완전 그 아폴로잉 하는 거. 아무튼 그
1: 맞는 것 같은데.
0: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지느러미랑 비슷할 것 같던데요.
2: 아 진짜.
1: 네 살짝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 무슨 40분짜리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단편도 뭐 하나 있었지 않아요?
1: 그 김옥희 최근에 전주국제 영화제에서 박세영전을 했죠?
2: 네.
1: 그때
0: 방금 말투 들었어요?
1: 박세영전을 했죠?
0: 아무튼
2: 오메가다.
1: 김옥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석자리 주세요?
0: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 다섯 번째 흉투?
0: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작품 미셸? 하나 있었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모르겠으니까 넘어갈게요.
1: 네.
0: 넘어가고 저는 그 한국의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 와,
2: 극찬.
0: 저는 진짜 응원합니다. 저는 진짜 요르고스 란티모스 처음 작품 봤을 때 킬링디언가 그걸로 아마 시작했을 거건데.
2: 네.
0: 와.
1: 근데 상업으로 가시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2: 네.
1: 이런 세계관을 이 돈으로 하는 거면.
0: 그러니까요. 좀 자기 색깔 조금 빼시고 대중이랑 조금 타협하시면서. 하지만 본인 색깔이 있지 않으시면서
1: 그냥 그 내러티브만 그 이해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제작사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0: 맞아요, 돈 잘 벌어주니까.
1: 적은 돈으로 해주시니까.
0: 피디님들
1: 힘드시긴 하겠지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일단 해내긴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저희 독부모는 박세영 감독님을 전적 지지합니다.
2: 응원합니다.
1: 응원합니다. 귀여우세요.
2: 어? 뭐야?
0: 아무튼 저희는
1: 또 이제 갑자기 훅 가버려야죠.
0: 훅 가버리겠습니다. 네. 9월 달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1: 우리 태희 감독님의
0: 어 그럴까요? 빈집의
1: 연인들 가야죠.
0: 8월 14일 날 개봉이었던
1: 12일,
0: 거죠. 12일. 8월 12일.
1: 네. 좋습니다.
0: 감독님 초대할까요?
2: 어? 어?
0: 친해요 혹시?
1: 캐럿의 친분으로 한번.
2: 그러니까.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우리 열심히 합시다. 저희는 독립영화 붐이랑 같이 올게요.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주의 중심은 중화산동이다. 날씨 좋은 계절에는 꼭 어딘가로 떠나야만 하는 전주 시민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전주의 중심은 중화산동에서 온 양춘미입니다.
0: 네, 양춘미님. 날씨 좋은 계절에는 꼭 어딘가로 떠나야만 하는 시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날씨 좋을 때나 아닐 때나 항상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0: 오늘도 더운 날씨인데, 저기 오전에 어디 갔다 오셨다면서요?
1: 아, 그건 갑작스럽게 누가 이렇게 가달라고 해가지고,
0: 네.
1: 퍼블릭 골프장이 있거든요?
0: 네.
1: 거기 다녀왔습니다, 이 날씨에.
0: 이 더운 날,
1: 네.
0: 예, 골프에 대한 뭐 애정이 뭐 남다르신 분이셔가지고,
1: 제 자의적인 건 아니고요. 캐디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0: 인원수가 필요해서 짝을 맞추기
1: 네,
0: 위해,
1: 맞아요, 맞아요. 거기.
0: 그래도 어쨌든 뭐 즐거운 시간 보내신
1: 네,
0: 거죠?
1: 맞아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땀 나고,
0: 네.
1: 나가서 움직여도 땀 나고, 그러니까.
0: 이열치열.
1: 네, 맞아요.
0: 더운 날뭐 덥다고 에어컨만 켜두고 방 안에 있을 게 아니라
1: 네.
0: 나가서
1: 네.
0: 몸도 좀 움직이고 이왕 흘리는 땀 그냥 운동하면서 흘리면 좋잖아요.
1: 네. 타는 게 조금 문제가 됐긴 했는데,
0: 아, 살이 타는 거?
1: 아닌데, 가릴 때는 막다 가리고
0: 네.
1: 하긴 했어요. 근데 집에서 에어컨 바람에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자주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될때한 번씩 이렇게 땀도 뺄겸 하고 한번 나가는 거죠.
0: 원고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1: 네.
0: 요즘 사람들 너무 덥다 핑계 대면서 에어컨 바람 아래에만 너무 있는 것 같아.
1: 네,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워도
1: 네, 맞아요.
0: 더위를 못
1: 네,
0: 참더라고요.
1: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 옛날 더위에 비해서 더 더워진 것 같긴 하지만 더울수록 뭔가 좀 움직이는 일?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열치열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1: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덥다라고 해서 그냥 시원한 바람 안에만 있지 마시고 야외 나가서 좀
1: 네.
0: 활동하고 하는 게더 몸에 좋으니까 조상님들이
1: 네.
0: 이열치열이다 이런
1: 네.
0: 말씀 하시지 않았겠어요?
1: 네. 네. 그러니까요.
0: 네.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근황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동안에, 모임에서 무안도 1박 2일로 다녀오고, 지난주에는 아는 동생들, 친한 동생들하고 여수 펜션, 풀빌라? 그런 데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0: 아, 정말
1: 네.
0: 자유로운 영혼 같아. 아니, 정말 재미나게 사신다니까?
1: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0: 아니, 지금 이제 춘미님 나이가
1: 네.
0: 중년의 나이시잖아요.
1: 네.
0: 아이들도 다 장성하고.
1: 네.
0: 근데 너무너무 자유롭게, 더하기 재밌게 지내고 계셔서 샘이 날 정도. 아, 저도 춘미님 정도의 나이가 되면 저렇게 지내야지.
1: 네, 맞아요.
0: 막 그걸 보고 배우고
1: 내
0: 있어요.
1: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진행장님도 충분히 그러는 일이, 이렇게 놀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겠죠?
1: 네네.
0: 네.
1: 체력이 따라줘야 되니까 건강은 무조건 기본이에요.
0: 노는 것도 체력이
1: 네.
0: 있어야 노니까.
1: 네, 맞아요.
0: 그래서 또 조상님들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 있잖아요.
1: 딱 맞는 말이겠다.
0: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놀수 있으니까 젊어서 노세.
1: 아, 노세 노세 깜짝 놀랐네.
0: 그렇죠. 오랜만에 들었죠?
1: 네.
0: 네.
1: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0: 재밌게 시작하고 싶어서.
1: 네.
0: 순천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1: 순천에 20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순천으로 가게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됐거든요,
0: 네.
1: 순천을. 근데
0: 자주
1: 가다
0: 가시는
1: 보니
0: 것
1: 네,
0: 같아서.
1: 자주 가요. 그리고 제가 4년 5년

0: 저도 가봤습니다, 한번.
1: 시민들이 뭐 거기 나와가지고 돗자리 펼쳐놓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가족들 나들이 하기 너무 좀 너무너무 좋아요.
0: 예쁜 도시 같아?
1: 네, 맞아요.
0: 저도 전 직장 다닐 때는 순천으로 출장 많이 갔었는데.
1: 아, 맞아요. 네. 거기 순천에 또 먹는 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 마늘 닭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0: 마늘 닭발?
1: 네. 닭발, 무뼈 닭발인데 네. 마늘 양념을 처박처박해서 숯불에 구워 먹어요. 쭈꾸미 철에는 쭈꾸미도 살은 거 좀 잔인한 쭈꾸미도 마늘을 막 묻혀가지고 숯불에 네. 구워 먹어요.
0: 아, 순천 지역의 색깔이에요?
1: 네. 오. 전주에는 없어요. 그거를 먹다 보면 아, 그거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순천 닭발?
1: 네.
0: 순천 닭발,
1: 네.
0: 순천 아, 그, 뭐 거기 쭈꾸미,
1: 네,
0: 마늘
1: 네, 네.
0: 쭈꾸미,
1: 네 맞아요, 마늘 닭발, 마늘 쭈꾸미. 아,
0: 순천의 마늘 닭발, 마늘 쭈꾸미. 쭈꾸미. 오.
1: 네, 진짜 전주에는 없고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숯불에 소고기 구워 먹는 것처럼 구워 먹거든요. 맛있어요.
0: 맛있겠다.
1: 네, 맛있어요.
0: 광양이 그 숯불
1: 네, 맞아요.
0: 고기 구워 먹는 게 유명하잖아요.
1: 네, 닭불구이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 통 하나로 구워 먹는 것도 좋지만 닭발만 또 구워 먹는 게 있거든요. 아, 닭발 한 접시,
0: 네.
1: 예를 들어 똥집 한 접시, 그게 맛있더라고요.
0: 맛있는 건 다 드시고 다니시는 것 같아. 여기저기 재미나게 놀러 다니시면서. 아,
1: 지훈 씨도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네, 꼭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오늘 방송은 사전에 준비한 뉴스 듣고 그 내용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네.
0: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아파트 엘리베이터 속 눈길을 사로잡는 안내문 한 장. 흔히 볼 수 있는 층간소음, 층간흡연 경고문인가 싶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입주민의 냄새를 운운하며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라는 경고인데요. 최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공지문입니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특정 층에 사는 입주민을 저격하며 제발 씻고 다니시든지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해주시던지 아이들이 냄새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한 체취가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남아 고통을 호소하는 취지로 읽히는 호소입니다. 그간 흡연 직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을 향한 경고는 만나볼 수 있었지만 사람 냄새 자체를 지적하는 경고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죠. 이에 네티즌들 반응도 분분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붙였겠냐, 정중하게 부탁한 것 같다는 등 옹호가 나왔지만 채취 가지고도 뭐라 할 거면 공동주택 살면 안 된다, 층수까지 적는 건 사생활 침해 아니냐 등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 갈등이 공개 경고문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더라도 공개적인 비난보다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중재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1: 네,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뉴스는 층간소음 다음은 채취 갈등, 제발 씻고 다니든지 발칵이라는 뉴스입니다. 다양성을 말하다에서 담배 연기로 인한 괴로움, 흡연 민폐는 몇 차례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채취 갈등입니다. 춘미님,
2: 네.
1: 우선 뉴스에 대한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2: 아니, 제가 평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뉴스를 접하고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1: 그 제일 본인 이야기다?
2: 아니요. 저 어디서 누가 냄새난다는 얘기는 못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채취길래 이렇게 안내문까지 써붙일 정도일까? 그래서 변태 같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 냄새인가? 제가 한번 맡아보고 싶다.
1: 아, 궁금하긴 하죠. 네. 뉴스로만 들어서는 모르니까.
2: 네, 어느 정도일지가 너무 궁금해요.
1: 자,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향수, 화장품 사용이 많기도 하지만 인위적인 향이 아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채취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기를 안아보면 그 특유의 순한 냄새 있잖아요.
2: 네.
1: 그 순한 향이 아기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2: 네.
1: 반면 네. 나이 들수록 호르몬의 변화로
2: 네.
1: 호르몬의 변화로
2: 네.
1: 좋지 않은 냄새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2: 네.
1: 춘미님은 평소 채취에 신경 쓰는지 쓴다면 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2: 당연히 신경 쓰죠. 특히 여자고 또 여자친구들끼리는 향수 선물도 주고받고 하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채취 되게 민감하고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한테 나는 그 사람 그 살냄새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맡잖아요. 잘.
1: 네네.
2: 그래서 향수를 좀 뿌리는 편이에요. 나가기 전에 샤워하고 옷 입고 마지막은 딱 직전에 향수 한 방울.
1: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향기가 좋아서
2: 네.
1: 향수의 향이든 화장품의 향이든 향기가 좋아서 화장품과 향수를 쓰는 분이 있는 반면에
2: 네.
1: 자기 몸에서 나는 채취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예를 네. 들어서 뭐 깨끗하게 씻었다 하더라도
2: 네, 맞아요.
1: 뭐 호르몬의 변화랄지 네. 그런 것 등으로 좀 안 좋게 나는 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향수를 쓰는지
2: 네.
1: 어느 쪽이세요?
2: 저는 주민이. 제 냄새가 어떤 걸 저는 잘 몰라요.
1: 아, 본인은 모르겠구나.
2: 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네. 이렇게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 나이 정도 이제 어렸을 때 20, 30대는 잘 안 썼거든요, 향수를. 근데 이제 40 되면서 옛날에도 향수를 받았지만 별로 안 쓰고 이렇게 집에다 그냥 보관하는 정도로 그랬는데
1: 네.
2: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향수 냄새가 이렇게 나거나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좋더라고요, 보면은.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2: 네, 그래서 저한테도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향수를 쓰게 된 거죠.
1: 저도 향수 입문을 뭐 제 채취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2: 네. 그러니까
1: 젊은 시절부터 사용해 왔었으니까
2: 네, 네.
1: 그 향이 좋아서
2: 네.
1: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2: 제가 각인이 된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한 30대 때인가 레스토랑을 갔는데 서빙 보는 남자분께서
1: 네.
2: 이렇게
1: 종업원?
2: 싹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1: 오.
2: 그래서 그 향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맞아. 그때 그 사람이 참 향기가 좋았어.
1: 맞아 맞아.
2: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그런 거 있어요.
2: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사람한테 이렇게 향기가 중요하구나. 그때 이제 처음 좀 깨닫게 된 계기가 됐을까?
1: 맞아요. 사람 얼굴이랑 그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2: 네, 맞아요.
1: 그 향은 참 뇌리에 좀 강하게 남는 경우가 있다니까.
2: 맞아 맞아요.
1: 뭐 뒤에서 또 그런 비슷한 얘기 네. 나눌 건데요. 자 그러면 최치 신경 쓰는 거 요즘 뭐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 곳은 네. 다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2: 네.
1: 춘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씻어야겠지만 이렇게 땀 흘리고 그러는데 안 나가도 집에 있어도 씻어지더라고요.
1: 여름에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정도까지는 씻죠 뭐.
2: 네, 맞아요.
1: 운동까지 하고 하면
2: 네.
1: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샤워하기 편하잖아.
2: 그죠. 지금은 뭐 물 펑펑 나오죠. 옛날에 막 우물에서 길어서 샤워하는 거 아니니까.
1: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뭐 예, 거슬러 올라갈 수는
2: 제가
1: 없고.
2: 제가 너무 많이 갔나요?
1: 네. 이거 특정 부위에 좀 신경 쓰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2: 네.
1: 정수리?
2: 네.
1: 에서도 좀 냄새 난다고 하고.
2: 네.
1: 여성분들이 그러던 거. 남성 똑같나?
2: 이제 여자들 머리를 긴 머리들 네네. 3, 4일 안 감으면 정수리에서 머리 냄새가 난다고
1: 진짜
2: 해요.
1: 그래요?
2: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가끔 이제 서울 올라간 아들이
1: 네.
2: 방학 동안에 한 며칠 안 나갈 일이 없어서 안 나가서 머리를 안 감고 있다. 엄마 이거 나 한 3일 안 감았는데 냄새 맡아봐봐. 막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적이 있긴 했는데.
1: 아, 진짜로?
2: 네, 장난하려고. 근데 제가 막 끝까지 안 맞죠. 근데 정수리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는 그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
1: 오, 그러네. 겨드랑이.
2: 그게 조금 심하게
1: 그게
2: 나는 것 같아요.
1: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근데 사람 나름마다 다르겠지만
1: 네.
2: 씻어도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1: 체질도 있으니까.
2: 네. 근데 좀 좀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1: 저 저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겨드랑이 말씀하시니까
2: 네.
1: 요즘 왁싱 많이 하잖아요.
2: 아, 네, 네, 네.
1: 그러면 왁싱 안 할 때와
2: 네.
1: 했을 때
2: 네.
1: 냄새에 어떤 영향을 주나?
2: 저도
1: 안 하면은 더 냄새 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겨드랑이 털이 있어야
2: 네.
1: 땀이나 그런 걸 붙들고 있는데
2: 네.
1: 뭐 흡수한다고 하나?
2: 네.
1: 근데 이제 털이 없으면
2: 바로 밖으로? 잘 모르겠어요.
1: 그래요? 나중에 이제 한번 왁싱
2: 주제로 왁싱사를 네,
1: 왁싱 하시는 분 한번 보시고 한번 여쭤보고 왜냐면 요즘 왁싱 많이 하니까
2: 맞아요,
1: 궁금해서
2: 맞아요. 네.
1: 만약에 왁싱 하는 게 겨드랑이 뭐 냄새 좀 안 좋은 냄새 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네.
1: 싶으면 뭐 왁싱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이것도 한번 달아보면 좋겠다.
2: 네.
1: 향수. 근데 저는 네. 최근에는 향수를 좀 사용 안 하게 됐더라고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2: 왜요?
1: 가족들이 괜히 오해한다니까. 향수 뿌리고 나가면
2: 네.
1: 뭐 오늘 좋은 일 있어? 라든지 뭐 어디 가는데
2: 아니 그러면 같이 외출할 때도
1: 네.
2: 아기들도 이렇게 조금 뿌려주고 근데
1: 아기들이랑 그분은 향수를 안 쓰거든요.
2: 근데 향수가 이제 향기를 남기는 것 때문에 쓰긴 하지만 그 재료? 그
1: 재료?
2: 성분?
1: 뭐 화학 성분이나 어쩌나
2: 성분이 많이 몸에 좋지는 않대요. 특히 이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신혼부부 남성분들
1: 네.
2: 있죠.
1: 네네.
2: 그런 게 호르몬 변화를 좀 시켜가지고 정자수 그런 거를
1: 정자수나
2: 한다고
1: 정자 활동,
2: 활동
1: 운동
2: 그런 것들을 좀
1: 있다?
2: 방해를 준다고 언뜻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1: 아.
2: 그래서 남자분들 향수 쓰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1: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달아봐야겠다.
2: 네.
1: 향수 공방하시는 분 한번 모셔다가
2: 네.
1: 향수 전문가한테
2: 네.
1: 정말 좀 저희가 이렇게 어디죠? 여기를 뭐라고 하죠?
2: 손목이나
1: 손목이나 귓볼
2: 뒤쪽
1: 쪽에 많이
2: 네.
1: 붙이고 다니잖아요.
2: 네 맞아요.
1: 근데 피부에 흡수되기도 하잖아.
2: 네 맞아요.
1: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나중에 한번 달아봐야겠다.
2: 네 다룰 게 많네요.
1: 그러니까 이거.
2: 네.
1: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향수 많이 쓰시는 것 같아. 일부러.
2: 아, 그래요?
1: 담배 냄새 감추려고.
2: 근데 진짜 담배 냄새 이제 잠깐 스쳐서 지나가니까 그렇지만 막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 막 한 시간씩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안 좋긴 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대면하는 일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2: 네.
1: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대면하는 네. 그런 뭐 영업이랄지 네. 그런 분들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향수를 쓰시더라고요.
2: 아, 그렇구나.
1: 냄새를 좀 감추기 네, 위해.
2: 담배 냄새보다는 향수 냄새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1: 근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향수를 아무리 뿌리셔도 냄새가 납니다.
2: 그죠, 그죠. 담배 냄새 같이 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1: 숨길 수가 없죠. 본인만 모른다는 거.
2: 맞아, 맞아.
1: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네.
1: 그리고 물과 차 자주 마시는 거 어때요?
2: 네, 저는 물 많이 마시는 거 선호해요.
1: 그러면 이제 몸에서 나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체취 같은 거 좀 이렇게.
2: 네, 아무래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돌겠죠.
1: 네네.
2: 깨끗한 물 마시는 거니까.
1: 네. 신진대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노폐물 같은 걸 이제 내보내고 네. 하면 그쵸, 하니까 그쵸. 차 즐겨 마시는 것도 좀 건강한 냄새,
2: 네.
1: 향 나게 네. 하는데
2: 꼭 그 향기를 떠나서도 물은 뭐 하루 막 1.5리터, 2리터씩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1: 네.
2: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1: 저도 의식적으로 많이 먹거든요.
2: 네.
1: 근데 안 좋은 게 네. 먹으면 먹은 만큼 또 화장실을 자주 되니까. 가야 돼.
2: 맞아요.
1: 근데 이게 참 이게 좋은 게 있으면 또 이게 또 단점이 맞아. 있네.
2: 일장일단.
1: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 네.
1: 자, 그럼 한번 이거 이야기해 볼까요?
2: 네.
1: 뉴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2: 네.
1: 입주민의 체취 때문에 아이들이 괴로워한다는 사연인데요.
2: 네.
1: 담배 연기가 괴롭다. 흡연 후 냄새를 충분히 빼고 엘리베이터에 타라 등의 그런 호소문도 본 적이 있고 관리사무소 방송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채취까지 간섭받아야 하는가?
2: 네.
1: 과한가요? 아니면 그럴만한가요?
2: 저는 과하다고 생각 들어요. 일단은 제 의견이니까.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를 막 10분씩 20분씩 타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2: 그 잠깐인데 자기가 싫으면 그냥 계단으로 가든가. 이거 뉴스 사연은 좀 그걸 안내문으로 씻고 다녀라. 그건 좀 과한 것 같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 남편이든 아버지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빠 좀 씻고 다니세요. 거기까진 괜찮죠. 근다고 아빠가 씻나요?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1: 네.
2: 들면 가족도 그럴진데 남한테 냄새 나니까 씻고 다녀라? 그건 조금 오바 아닌가요?
1: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뭐 얼마 안 타긴 하지만
2: 네.
1: 밀폐되어 있고 좀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2: 네.
1: 계속 제가 흡연자분들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
2: 네.
1: 제가 딱 탔을 때 문이 닫히면서 그 담배 냄새가 막 강하게
2: 네.
1: 날 때
2: 네.
1: 그때 정말 기분 안 좋거든요.
2: 안 좋지만 그거는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주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좋다고 계속 표현하고 그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싫으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좀 피해 다니면 안 될까요?
1: 근데 엘리베이터는 공용 공간이잖아. 여러 사람이 쓰는 공간이니까.
2: 그 사람 것도 기잖아요.
1: 그러니까 피해는 주지 않을 정도는 서로 지킬 건 지키자는 거잖아요.
2: 네.
1: 다세대 주택이니까.
2: 네. 네.
1: 어쨌든 춘미님의 입장에서는
2: 저 같으면 그냥 참을 것
1: 같아요. 채취까지 좀 간섭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2: 네.
1: 말씀인 거잖아요.
2: 네. 솔직히 저는 담배도 밑에서 이렇게 화장실 통해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말이 많아서 아파트에서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특히
1: 네.
2: 베란다나
1: 그렇죠.
2: 화장실에서 못 피게 그래도 하는데
1: 그래도 가끔 올라와 냄새 나.
2: 맞아요. 근데 담배 냄새도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공동주택에 자기 기호식품을 아예 못 피게 한다. 좀 그렇다 했지만 이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 담배 못 피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채취까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공동주택이란 생각하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싫으면 자기가 계단을 이용하고 그냥 자기가 좀
1: 계단을
2: 자기가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한테 냄새 난다고 씻고 다녀라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오버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심한데 하고 냄새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1: 그러니까 그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이제 질병 때문에 좀 안 좋은, 좋지 않은
2: 체취를
1: 풍기는 분도 계시잖아요.
2: 네.
1: 본인은 열심히 위생관리 한다고 하더라도 질병 때문에 좀
2: 네.
1: 그런 분들 계시,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
2: 네.
1: 몸도
2: 그리고
1: 아픈데.
2: 막 땀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막 땀 많이 흘리면서 일할 네. 수밖에 없는 사람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밖에서
1: 네, 그럴 수도 기사님들도 있고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니까.
2: 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미안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막 어디서 씻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서 씻어야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1: 맞아.
2: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생각에 그걸 폭을 좀 넓혀가지고 좀 본인이 참으면 되잖아요. 다른 네. 사람들은 냄새 안 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냄새 날 건데 참잖아요. 근데 본인만 그 막 몇 토까지
1: 호수까지
2: 해가지고 그런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1: 그리고 노화의 영향으로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원치 않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는 네, 분들도 맞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변해갈 텐데
2: 네.
1: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네. 내가 몸에서 냄새 나는 거 내가 뭐 이렇게 나고 싶어 나냐? 나이 먹어서 이런 걸
2: 도대체 얼마큼 냄새가 났길래?
1: 야 내가 그러면 되실 거 아니야?
2: 도대체 그 냄새가 많이 난다는 분 그 몇 호 분이 연령대나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네. 제가 제일 궁금한 어느 정도 냄새길래 이런 사연이 있을까?
1: 네, 누군가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또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네. 또 안 좋을 수는 있으니까.
2: 그래서 딱 어울리는 말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1: 주택으로 나가야 돼. 개인 단독주택으로 나가.
2: 네. 주택으로 가세요. 그냥 혼자 편히 사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1: 네. 네. 참 이거 체취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직간접 경험 있으세요, 춘미님은?
2: 저는 저한테 너 냄새 나서 그렇다는 말은 못 들어봤고 네. 제가 옛날에 배드민턴 운동을 좀 오래 했거든요.
1: 오래 하셨잖아요.
2: 갑자기 이 사연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배드민턴 하면 땀이 진짜 많이 나요.
1: 그럼요.
2: 정말 많이 나는데 거기다 대고 담배 냄새, 담배까지 막 피시더라고요.
1: 아, 동호인분들.
2: 네네. 그래서 이제 쉬는데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정말 냄새가 심했거든요.
1: 아, 그러네.
2: 근데 다른 분들은 참고 아무 말 안 더라고요.
1: 네네.
2: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옆에서, 오? 어디서 똥내가 나지?
1: 아, 진짜로?
2: 네.
1: 흘리면서?
2: 네, 모르는 척. 어디서 이렇게 심하게 똥내가 나지? 그러면서.
1: 아, 맞아, 맞아.
2: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전부 다 그분만 말고 다 막 자기 옷을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알았겠죠.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그래, 장난처럼
1: 맞아,
2: 그랬어요.
1: 맞아. 네. 그, 특히 여름같이 땀 많이, 운동하면서 땀 많이 흘리는 여름에
2: 네.
1: 담배까지 태우면 땀냄새 더하기 담배냄새 네. 정말
2: 어떤
1: 안 좋아.
2: 느낌이었냐면 땀내가 많이 나는 옷은 그때그때부터 바로바로 빨아야 하거든요. 기능성
1: 맞아요.
2: 옷이잖아요.
1: 신내나잖아요.
2: 근데 어제 땀 흘린 옷을 안 빨고 오늘 그냥 입고 담배까지 핀 것 같은 느낌?
1: 아, 숙성된 냄새. 저는 그 아들 저의
2: 네.
1: 아들
2: 아.
1: 야, 청소년인데
2: 네
1: 요즘 축구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축구만 하고 다녀요.
2: 축구하고
1: 나오면 땀 흘리고 오니까 한번 네. 씻고
2: 네.
1: 또 오후에 축구하러 갈 수도 있잖아.
2: 네.
1: 근데 씻는 건 항상 하루에 잠자기 전에.
2: 그러니까
1: 아침에 축구를 가요. 땀을 흠뻑 젖고 왔단 말이야.
2: 네.
1: 그럼 좀 쉬었다가 점심 때 또 피트니스를 가네.
2: 네.
1: 또 땀을 흘리고 와. 그러면 네. 집에 보면 쉰내가 나요, 항상. 네. 씻으라 씻으라 해도 자기 전에 한 번에 씻는데. 그러니까 그
2: 번.
1: 땀이 잠자기 전, 샤워하기 전까지 숙성이 돼. 발효가 되고. 그래서 쉰내가 네, 네. 나.
2: 그냥
1: 거기다가
2: 잠깐
1: 청소년,
2: 헹구기라도 하면 되는데.
1: 그러게 말이에요. 또 이제 청소년. 근데 아, 아들이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할까?
2: 못 듣게 해야죠.
1: 자기 뭐라고 하냐고? 그럴 수 있겠다. 더하기 청소년기니까 이제 호르몬 변화가 있을 되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2: 맞아요.
1: 냄새가 묘해.
2: 그렇구나.
1: 그런 경험이 있네요. 지금도 하고 있네요.
2: 그러니까요. 봐봐요. 아들도 안 듣잖아요. 근데 이웃한테 그렇다고 뭐 듣겠어요?
1: 그러긴 말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사람은 향기로 기억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2: 네.
1: 앞에서 잠깐 춘미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2: 네.
1: 화장품으로 인한 향기일 수도 있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는데 춘미님은 어떤 향기를 갖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2: 겉으로도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이제 겉에 이제 이거는 채취 문제를 확실하게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는 저는 정말 정적 정 많고 사람 냄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 사람 냄새.
2: 오죽하면 사람 냄새라고 하겠어요?
1: 네.
2: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싶습니다.
1: 내면의 인간적인 향기.
2: 네.
1: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춘미님은 당연히 인간의 향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뭐 길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젊은 시절 춘미님을 알게 됐고
2: 네.
1: 또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오다가 네. 어느 순간에 또 네. 오랜 기간 또 연락도 끊기고
2: 네.
1: 만남도 없었죠.
2: 네.
1: 그러다 우연히 정말
2: 네.
1: 어느 저기 식당에서 만났는데
2: 네.
1: 그러고 나서 지금 같이 방송을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1: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춘미님이 참 인간의 향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함께 또
2: 네.
1: 방송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2: 네,
1: 생각에
2: 감사합니다.
1: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지우님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네네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네.
1: 그리고 이 이야기만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2: 네.
1: 앞에서 이제 종업원 남자분 뭐 향 기억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 네.
1: 정말 제가 그러니까 내면의 향도 중요하지만
2: 네.
1: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앤 연인
2: 네.
1: 연인의 그 향기
2: 네.
1: 이렇게 화장품이든 향수든
2: 네.
1: 그 향기가 뇌리에서 뭐 10년, 20년 지나도 안 잊혀지는 경우가 있대.
2: 네.
1: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수 속으로 딱 걸어가는데,
2: 오.
1: 익숙한 향에 내가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봐.
2: 아우, 영화 같으네요.
1: 이런 경험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네요.
2: 아, 그래요?
1: 만큼 그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향수지만, 또 과거의 추억과 또 이렇게 맞물려서
2: 지훈님 경험담 아니시고요?
1: 네.
2: 오늘 아들도 혼나겠지만 와이프한테 혼나겠지.
1: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다더라라고
2: 아,
1: 이제 예,
2: 네. 들은 딴 바를, 사람 경험인 걸로.
1: 그럼요. 들은 바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2: 네.
1: 그리고 저희가 뭐 채취 관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 네.
1: 그 정말 씻기 싫어서 안 신 쓰면 문제가 되고 당연히 냄새가 나죠.
2: 그죠.
1: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2: 네.
1: 또 위생관리 잘하면 뭐 좋아서 나쁠 거 없잖아요.
2: 네.
1: 위생관리 잘해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 잘 해주시고 또
2: 네.
1: 자기가 위생관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뭐 체질상
2: 네.
1: 또는 좀 어디 아프셔가지고
2: 네.
1: 냄새가 좀 안 좋게 나는 분도 계십니다.
2: 네.
1: 그런 것들도 좀 이해는 해야지 않나.
2: 네. 그거예요. 서로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력을 요하냐? 그죠? 그런 거죠.
1: 네.
2: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2: 네.
1: 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두 번째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2: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서울서 나고 자란 직장인이 지방 광역시에서의 삶이 더 만족스럽다고 밝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A씨가 서울 집은 세를 주고 지방 광역시로 내려와 4년째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삶이 이렇게 여유롭고 질이 좋을 수가 없다고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자차로 출퇴근하는데 아무리 막혀도 문 앞에서 문 앞까지 30분이면 충분하다며 출퇴근 편의성을 강조했습니다. 백화점과 문화생활, 맛집까지 갖춰져 있어 오히려 수도권 애매한 지역보다 많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학군에 대해서도 서울 중하급지에서 평생 언감생신인 돈이면 광역시에서는 학군지 생활권을 누리며 주거질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아직 서울에 계셔서 그게 좀 아쉽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겼습니다. A씨는 최근 업무차 서울 남대문시장과 노량진 등을 다녀온 경험을 전하며 사람이 미어터지는 걸 보고 공황이 올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지방에 지내는 우리가 더 행복했다는 공감과 함께 지방 인프라는 수도권과 비할 게 아니다라는 반박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2: 네, 직장만 있으면 지방 간다. 직장인 글에 공감 쏟아져 라는 뉴스입니다. 지방과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는 두 명의 자녀를 둔 춘미님이 공감할 수 있는 뉴스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뉴스에 대한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3: 뉴스 듣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2: 네.
3: 저도 딱 그 생각이에요. 직장만 있으면
2: 지방이 최고다.
3: 네, 맞아요.
2: 그렇죠?
3: 네.
2: 자, 두 명의 자녀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집을 마련한다면
3: 네.
2: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거주하고 있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만큼 집값 차이가 상당할 것 같은데
3: 네.
2: 부모로서 도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지
3: 네.
2: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수도권 직장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네. 생각하는지 어느 쪽이세요? 어떠세요?
3: 저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20대 초년생 시작이니까 능력이 아예 없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 조금 능력이 되면 부모님이 좀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 둘째?
3: 예를 들어서 네.
2: 첫째는?
3: 첫째도
2: 지방이잖아.
3: 지방인데 저가 막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례거든요.
2: 네네.
3: 근데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도와줄 것 같아요.
2: 아, 지방에서 집을 구한다 하더라도
3: 네, 맞아요.
2: 부모로서?
3: 네. 그거를 좀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녀들도 문제인가요? 근데
2: 문제 아니에요?
3: 문제예요?
2: 지금 다 성장해서 지금 취직했잖아.
3: 그러니까 저도
2: 돈 벌고 있잖아.
3: 그러니까 저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4년차, 5년차 공무원인데도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2: 첫째가?
3: 네, 첫째예요.
2: 그래가지고
3: 그 돈으로는 뭐 대출을 이제 처음에 전세 사기 당하고 온 건 알죠. 공무원을 여가지고는 대출을 받아서 갔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좀 도와줄 건데 막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지가 대출을 받아서 갔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같이 있지만 내가 이제 독립하겠어요 하고 나간다면 또 어느 정도 도와줄 것 같아요.
2: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춘미님의 첫째 아들이 그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3: 네.
2: 전세를 구했는데
3: 네.
2: 그 전세 사기를
3: 네, 맞아요.
2: 당한 적이 있습니다.
3: 네, 맞아요.
2: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배경은
3: 네,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2: 그럼 공무원이 아니라면
3: 네.
2: 예를 들어 지방인데 또 뭐 네. 공사랄지
3: 네.
2: 대기업을 다녀
3: 네.
2: 연봉도 높아
3: 네.
2: 그러면은 안 도와줄 거예요?
3: 근데
2: 돈을 많이 보니까
3: 그러면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부모님이라도 조금씩 다 도와주던데요 보면은 주위에서
2: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키웠으면 됐지 뭘 또
3: 네,
2: 도와줘
3: 네 맞아요 저희 생각은 그렇잖아요 네.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요즘 애들은 조금 좀 부모님이 안 도와주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2: 아니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있고 바란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3: 네.
2: 내가 너희들 낳고 키우고 취직까지 했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강하게 나가셔야 하잖아요.
3: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2: 부모나 아이들이나.
3: 네.
2: 아, 그러면 네. 그 둘째는 서울에 있으니까 네. 집을 구한다고 하면 네.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방에 있는 그 첫째 집 구해주는 것과는 몇 배의 차이가 날 거 아니야.
3: 네, 그것도 이제 전세로 하면은 너무 비싸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2: 네.
3: 월세로 구해줘가지고 들어간 보증금은 저희가 해줬죠.
2: 지금은 해줬지만은 이제 나중에 네. 결혼해서 신혼집을 마련한다고 하면은
3: 네.
2: 뭐 주택 또는 아파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3: 네, 그쵸.
2: 지금 살고 있는 오타방이 아닌.
3: 아,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임시거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 그러면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잖아.
3: 네, 맞아요.
2: 그래도 부모로서 도와는 줘야겠다.
3: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전세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네. 능력이 있으면 다 해주면 좋지만 못하면 어느 정도 지 능력 밖의 일인 거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능력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그거는 더 잘한 것 같아요.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해줄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될까 이제 거기에서 그것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러면 이건 분명하죠, 춘민님.
3: 네.
2: 그 첫째는 지방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3: 네.
2: 집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둘째보다는 좀 돈이 덜 들어간다라는 것은 알고.
3: 아니, 그거는 비슷한 입장으로 뭐 서울이니까 비싼 집을 사주고 지방이 이제 좀 싼 집을 사주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 선을 맞춰서 나머지 계획은 본인들이 알아서 짜야지 않을까요?
2: 공평하게 도와줄
3: 네.
2: 거예요? 금액을 공평하게?
3: 저는 그 생각이에요.
2: 아,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몇 배 난다 하더라도
3: 네, 예를 들어,
2: 똑같은
3: 네,
2: 금액으로 도와준다?
3: 예를 들어 1억이다 아니면 5천이다 하면은 5천씩 도와줄 거니까 너가 과한해서 나머지는 플랜은 너네가 짜라.
2: 아.
3: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2: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3: 네.
2: 자, 또 이거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3: 네.
2: 수도권에 살아야 한다는 주장 중에
3: 네.
2: 주변 보면은 아 사람은 뭐 수도권 큰 도시에 살아야 돼 뭐 그런 분들 계시니까
3: 네.
2: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문화생활 인프라의 장점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 네.
2: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생활 혜택을
3: 네.
2: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일 텐데
3: 네.
2: 물론 문화생활 인프라만을 가지고 수도권 거주를 결정하진 않겠지만
3: 네.
2: 이런 주장에 대해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3: 저는 인정은 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정착한 친구들 보면 잠깐씩 지역 이 지방에 내려올 때 조금 있으면 답답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2: 에이.
3: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 안 가. 저도 옛날에
2: 아, 여유를 느끼는 게 아니고
3: 네 아니더라고요.
2: 오호.
3: 아주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30대 40대여서 그런지 모르고 이제 저희는 이제 50대 후반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내려오면 얘기를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지방에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면 답답하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20대 때 뭘 배우려고 서울에서 6개월 사는 적이 있거든요.
2: 네네.
3: 못 견뎌서 전주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포기하고. 전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후회는 안 해요.
2: 아.
3: 오히려 저는 대화는 안 해봤지만 지금 서울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친구들이 삶에 만족을 하는지 그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이거
2: 지금?
3: 보고 네 그리고 아까 문화생활 그거는 커피 마시든지 커피 마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문화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2: 맞아 맞아.
3: 그것도 여유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3: 어디 여유롭게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는 것처럼 문화생활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도 못지않게 충분하게 오히려 이번 기회에 기차 한번 타고 서울 한번 가지 이번 기회에 기차 타고 뭐 수원 한번 가지 그런 게 더 제 생각인데 낫지 않을까요?
2: 근데 지방이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하다는 말은 진짜 엠말 아닌가?
3: 맞아요. 지금 마음 먹으면
2: 해도.
3: 네 오히려 도시마다 지금 그 축제 같은 거,
2: 네
3: 페스티벌 그런 것도 찾아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시간 내서 막 가족 여행이든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갖든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교통편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2: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3: 네.
2: 뭐 기차부터 해서
3: 네.
2: 만약에 수도권에 좋은 공연이 있다. 네.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잖아. 굳이 맞아요. 수도권에 거주해야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네, 이들 생활권이라는 거. 네. 그리고 전주에도 전과 다르게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많다라는 네. 거.
3: 네, 굳이
2: 정보를 몰라서 네. 정보를 몰라서 못 향유할 뿐이지 맞아요. 전주에도 네.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못 보는 공연도 전주에서도 하기도 하니까.
3: 네, 예를 들면 저희 둘째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중고차를 둘째를 줬었거든요.
2: 네네.
3: 근데 처음에는 그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직장을 얻고 직장을 지하철로 다니니까 그게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고 중요한 거는 주택가 옥탑방을 얻어줬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한 10분 이상 걸어오는 주차장에 차를 넣으면은 하루에 2만 원이에요. 어이. 그럼 한 달이면은
2: 60만 원이요.
3: 그러면 또 월세예요.
2: 월세가 60만 원이잖아요.
3: 그런 거 알고는 바로 내려와서 차를 처분했어요.
2: 잘했다.
3: 나.
2: 대중교통 잘 돼 있으니까.
3: 예를 들면 그건 서울이니까 그렇지. 만약 지방 어떤 도시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막 그런 것들이 뭐 잘 돼 있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다는 것 정도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만 주차 공간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빽빽한 막 복잡한 도시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네. 그리고 뭐 요즘 뭐 스마트폰이 뭐 늘 손에 들고 일상화돼 있어서 네. 지구 반대편의 소식, 네. 뭐 문화적 트렌드 네.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잖아.
3: 네,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뭐 수도권에 있냐, 지방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문화 좀 저 혜택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나서서 네. 움직이면 뭐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3: 네. 근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 전공했던 과가 의상 디자인 쪽이거든요.
2: 네네.
3: 근데 이쪽 지방 쪽에는 특히 이제 저희 고향인 전주 쪽에는 그걸 일할 만한 데가 없어요. 동대문 그런 동대문, 남대문 그 디자인 회사들이 그쪽 주변에 다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2: 네네.
3: 그래가지고 전공을 살려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이쪽에선 취직할 만한 데가 없다는 거죠.
2: 그래서 서울로 가신 네, 그래서, 간 거잖아요.
3: 네, 맞아요.
2: 그럼 그 이야기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3: 네.
2: 전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 네.
2: 25년 기준 62만 4천 명으로 된대요.
3: 네.
2: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이탈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3: 네.
2: 해결책으로는 전주의 청년 인구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고 여러 해 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지만 네. 이렇다 할 기업 유치나 네. 정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3: 네.
2: 금방 말씀하신 춘미님 아들, 둘째 아들
3: 네.
2: 일자리가 전주에 있었다면 네. 이곳에서 계속 살았을 것인지 아니면 네. 전주에 일자리가 있어도 새로운 경험, 여기서 새로운 경험이라는 일 외에
3: 네.
2: 경험을 왜 수도권으로 갔을까도 궁금하고
3: 네.
2: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길 바라셨을 것 같은지도 궁금하고
3: 저는 제 생각은 일단 전주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둘째하고도
2: 얘기해봤거든요. 일자리가 전주에 있다면?
3: 네. 둘째도 엄마 나도 여기 있고 싶지만 하는 일이 여긴 없으니까 서울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2: 네.
3: 예를 들어 여기에서 동래문 같은 큰 막 옷 그 보세 시장이나 그런 식으로 그 원단 그런 공장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저희는 너무 공장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면 서울 갈 필요가 없죠.
2: 둘째 아들이나 주민님이나
3: 네. 네.
2: 일자리를 전주에서 구했더라면
3: 네.
2: 계속 전주에 살았을 것이다.
3: 네.
2: 그래 일자리라니까 그렇죠.
3: 네. 대구만 해도 섬유 공장 그런 원단 공장 그런 것들이
2: 대구가
3: 많잖아요.
2: 섬유 공장이 많더라고요.
3: 많죠. 네. 네. 그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주 이상하게 이쪽만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요.
2: 개발이 덜 됐다.
3: 그래서 이번에
2: 됐다.
3: 호남 네. 대통령이 호남 쪽 살린다고 광주 쪽이랑 저 세만구 쪽 무슨 그 발전소나 그런 거를 반도체 AI 그쪽을 다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2: 네.
3: 네.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2: 네.
3: 그 이런 지방에 인구 감소가 없어지고 수도권에 포화적인 인구 그런 것도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계기로.
2: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이야기 나눌 게
3: 네.
2: 개인적으로 전주에 무슨 기업이 들어와서
3: 네.
2: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하나요? 라고 이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3: 네.
2: 제가 그 전 직장 다닐 때 네. 청주로도 많이 다녔었거든요.
3: 네.
2: 충북의 가장 큰 도시가 청주시잖아요.
3: 네, 네, 네.
2: 청주시가 청원군하고
3: 네.
2: 통합을 했었었어요. 몇 년 전에.
3: 아, 네. 네.
2: 그래서 구가 네 개 구가 있어요. 전주는 그렇구나. 덕진구, 완산구 네. 두 개 구잖아요. 근데 네.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하면서 구가 네 개로 늘었고 인구가 현 시점 25년 기준
3: 네.
2: 85만 명도 돼요.
3: 오, 엄청 크구나.
2: 전주보다 뭐 2, 3만 네. 명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네, 네. 청주에는 요즘 잘 나가는 SK 하이닉스
3: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2: 가 있습니다.
3: 네.
2: 그리고 LG 화학도 있어요.
3: 아, 그래요.
2: 예. 네.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참 전주 어떤 기업이 들어왔으면 싶은 바람이 있으세요?
3: 지금 제 생각 말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청사진 보면은 호남 쪽으로 해가지고 네네. 반도체랑 AI 산업 막 그쪽을 지금 키우려고 이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듣고 그냥 식품회사 같은 것도 들어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2: 식품?
3: 네.
2: 식품. 먹는 걸 좋아하시니까?
3: 그냥
2: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간에 좀 네.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3: 네, 맞아요.
2: 어.
3: 근데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게요.
2: 아, 근데 아마 이건 네. 좀 이제 저기 정치적인 이야기라 제가 네. 더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눠야 하겠습니다만 되게 네. 전남 광주 쪽으로 다 가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3: 네, 맞아요. 전남 광주 공항 쪽으로 한다는데 지금
2: 중요한 건 저희 전북이잖아. 전주고.
3: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새만금도 남아있고
2: 네.
3: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게요.
2: 그 참 그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뭐 지켜봐야 맞아요. 알겠습니다만
3: 네.
2: 그 사이에 계속 뭐 청년들
3: 네.
2: 인구 유출되고 있으니까
3: 네. 저희 큰애도 지금 여기 지방에 남아있는 이유가 그나마 공무원이어가지고 남아있는 거지.
2: 그렇지, 그렇지.
3: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할 만한 게 뭐 딱히 진짜 어디 할 만한 게 없어요.
2: 그렇다고 모두가 공무원만 될 수 있는 건
3: 네,
2: 아니니까
3: 맞아요.
2: 각자의 꿈이 있는데
3: 네,
2: 그렇죠?
3: 네, 네, 네.
2: 작은 도시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행정기관 관공서는 존재하니까
3: 네.
2: 당연히 뭐 공무원은 있어야 되는데
3: 네.
2: 공무원 외에도 뭐 하고 싶은 일들 있는 청년들 많으니까 불과 몇 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66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 네.
2: 검색해 보니까는 뭐 62만 4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3: 4만 명이 밖으로 도다가
2: 그러니까요. 예, 걱정입니다. 출생은 안 하고 빠져나가는 인구는 계속
3: 많고.
2: 많아지고 그 뭐 좀 걱정이네요.
3: 그러게요.
2: 네.
3: 네.
2: 알겠습니다. 자, 뉴스 듣고 서로의 생각 공유해 봤는데 뉴스
3: 네.
2: 중에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쓰이는 뉴스가 어느 쪽이에요? 전세 사기?
3: 아,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한테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열 번 생각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2: 또 주변에 또 어른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3: 네.
2: 일단
3: 자기 몸에서 돈이 떠나가면
2: 네.
3: 돌아올 길은 없어요.
2: 맞아요.
3: 그러니까 확실하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고 보내. 이거 뉴스하고 상관이 너무 없는데.
2: 전세 사기 조심합시다.
3: 네.
2: 자, 아무쪼록 전주에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3: 네.
2: 전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그리고 타지에서도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도시가 좀 되길 기원해
3: 네.
2: 보겠습니다.
3: 네, 네.
2: 마쳐야 하는데 혹시 못다 한 말씀 있을까요?
3: 아니, 없습니다. 다들
2: 네.
3: 건강하세요.
2: 네, 건강합시다.
3: 네.
2: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주의 중심은 중원산동이다. 양춘민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2: 행복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달라이 라마. 구이 공사인일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은유의 오늘은 어때요? DJ 은유입니다. 바빠진 개인 스케줄로 인해 제대로 된 사전고지 한번 못하고 재방송으로 방송을 타게 됐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네, 벌써 입춘이라고들 하던데 혹 낙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유행하고 사실 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땡로그에 제 친구가 낙엽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물론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아직 쨍쨍한 날씨지만 여잔 여전히 변화는 무섭도록 빠르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예전 초심을 떠올리면서 초심처럼 깊고도 또 깊은 생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듣다 보면 머리가 띵 아파지실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 제 삶에서 이렇게 진지하고 딥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좀 저를 잃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여기 제 채널에서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대본을 한번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분명 무얼 주든 음악 가까이에만 머물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밥 한 끼 먹는 게 어려워질 정도로 좀 극심한 스케줄과 부족한 잠을 겪으면서 제가 아닌 듯한 그런 시기들을 겪다 보니 점점 저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힘들었던 건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크겠지만 그것보다도 나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저를 더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욱 절실히 깨달았지만 확실히 일을 하면서도 좀 여유를 가지고 또 창의력을 발휘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또 제가 원래 작곡을 전공하고 또 예술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노동만을 하는 삶, 그리고 노동을 하다가 지쳐서 쉬는 노동을 하고 쉬고 노동을 하고 쉬고 이런 제 식의 삶이 물론 제가 지금 예술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현재 근황은 영상 또 PD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만들고 또 그래픽 디자인까지 하면서 분명 예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바쁘니까 이게 내 거를 한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정말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서론이 좀 기네요. 사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두가 극심한 스케줄을 감당할 수는 없겠죠. 너무 벅찰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하루하루 잘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힘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주 듣는 곡이 있는데요. 신인류의 슈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신인류의 슈슈 듣고 왔습니다. 사실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땐 이 곡만의 매력을 이렇게 확 와닿는다거나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이 신인류 보컬 신오뉴님만의 풋풋한 듯하면서도 능글맞은 이 음을 늘리는 듯 한 보컬 창법과 미니멀한 밴드셋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레트로한 분위기, 마지막엔 제대로 레트로한 분위기의 이 브라스 구성까지 아 묘하게 빠져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마지막에는 굉장히 웅장한 셋이 확 나오면서 사실 앞부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블루스풍 같은 좀 여유 있는 이런 리듬골을 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확 뭔가 터트리는데 그 터트리는 게 어떤 EDM식이나 아니면은 막 흔히 밴드들이 하는 어떠한 뭐 메탈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셋 자체를 늘려서 악기 구성 자체를 늘려서 확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사운드 셋을 사운드스케이프를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까지도 막 훅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듣다 보면 결국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굉장히 묘한 느낌의 곡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인류 우선 이 슈슈에서 슈슈라는 이 제목 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슈슈가 굉장히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던데 이 슈슈에서 이 위에 시옷은 웃음 저희가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웃음 이렇게 쓰잖아요. 그 웃음 그리고 유유는 말 그대로 눈물을 표현하는 유유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웃음과 눈물이 합쳐진 단어로서 이 슈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가사를 한번 읽어보자면 Crying, crying, 반딧불 가면을 써봐도 외로운 이파리는 바이바이 떠나야 할 시간은 훌쩍 지나가 모든 걸 알아가는 슈슈도 외롭잖니 알잖아, 슈슈가 원하는 대로 생각의 꼬리를 물던 때 아려오는 마음들 어땠어? 영원이라 생각했어? 빛 곁에서 빛 없이 살아온 우리가 관과했던 모든 말들 영원이라 생각했었던 영원이라 생각했던 꿈. 아, 전 사실 이 가사만 봐도 참 생각이 많아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 반딧불 가면을 써봐도 외로운 이파리. 아, 빛의 이 가면, 빛을 반딧불에 빗대어 이 표현한 부분부터 사실 좀 감탄이 나오는데 빛 곁에서 빛 없이 살아온 어쩌면 꿈을 쫓는 우리를 상징하는 이런 가사의 느낌? 빛이 곁에 있지만 나의 빛이 아닌 그냥 빛의 곁에서 살아오는, 빛 없이 살아오는 이런 것들을 좀 묘사를 한 걸 생각했을 때 지금의 나의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하다. 저의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요즘 이제 하던 고민도 이렇게 바쁜 일 틈에서 나를 놓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일 자체는 너무 또 좋은 일이고 굉장히 반짝이는 일이지만 그 곁에 있는 저는 좀 빛 없이 좀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밸런스, 이 밸런스를 지키는 게 참 쉽지 않네요. 뭐 어쨌든 이런 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분명 저처럼 아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세훈의 투머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곡은 참 정세훈답다 싶은 곡이라 후다닥 가져온 곡인데요. 계속해서 나답게 내 식대로 살 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던 정세훈 씨가 이 군대에 가기 직전에 직접 작사 해낸 곡이 바로 이 투머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화자는 놀줄 모르고 뻣뻣해 맞아. 흐트러져야 솔직한 건 아냐 라고 말하는데요. 정세훈님은 사실 남들과 달리 굉장히 차분하고 크게 놀거리를 즐기시는 편이 아니라 아마 이런 시선을 많이 받아왔던 듯 합니다. Drink all night, get tattoo, smoke like that. 밤새 마시고 타투를 하고 담배를 이렇게 피워봐. 그래,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것쯤 나도 알아. 근데 이게 나한테 진짜 버거워서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겁먹어서? 라는 식의 좀 경고를 하는 듯한 가사로 이 정세훈 본인을 표현하는데요. 곡의 시작부터 시끄럽다고 얘기했었나? 라고 말하는 이 태도가 사실 굳이 이렇게 뭔가 drink all night, 막 밤새 술을 마시고 타투를 하고 이러지 않아도 이한 사람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사실 저도 좀 비슷한 게 가끔은 내가 너무 재미없게 사나? 좀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어떠한 뭐 놀거리를 막 즐기는 편도 아니고 정말 일심 이런 일심 뭐 잠깐 연애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냥 거의 이 정도의 이제 수준. 근데 사실 대부분은 그냥 일집 뭐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좀 뭔가 이 약간 좀 자유롭게 막 그냥 망가져도 보고 싶고 뭐 그러고도 싶은데 사실 또 그런 게 딱히 그렇게 흥미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마 이 정세훈 님도 뭐, 당연히 저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존경? 존경까지는 너무 과할 수 있는데,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러한 메시지를 굉장히 꾸준하게, 굉장히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담은 곡들을 꾸준히 좀 내고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군대 가기 직전에, 또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확 드러나는 이런 작사를 하고 또 가주셔서, 아, 또 굉장히 너무너무 좋게 들었고요. 아, 사실 정세훈님은 이제 저번 EP, 때부터 아 뭔가 이 물이 오른 것 같다 뭔가 이 낌새가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곡을 남기고 아, 군대로 떠나버려 너무 아쉽네요 군대라는 게참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무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두구두구두구 아 일렁이는 빈틈 사이로 눈부신 햇볕의 공깃빛 입니다. 와, 정말 기네요.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기네. 아, 오늘 참 감수성이 깊은데요. 사실 이 전주를 오는 길이면 제가 지금 현재는 또 전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주에 오는 길이면 이 버스 커튼 사이로 비춰지는 그 햇볕을 볼수 있는데요. 이동 중이라서 살짝씩 일렁이면서도 눈부심을 잃지 않는 그 강렬한 빛이 뭐랄까요? 딱 8월을 나타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또 저한테는 뭐 정말 바다와도 비슷하게 그렇게 일렁이는 듯한 그림자가 지는 그런 빛을 볼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오늘의 무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다음 곡은 이승윤의 천문학자는 아니지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승윤의 천문학자는 아니지만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는 제가 이승윤님의 실제 음악 감상회에 이제 촬영을 갔을 때 스태프로서 이제 그 현장에서 같이 들었던 곡인데요. 큰 공간에서 좋은 또 환경으로 스피커로 들으니까 훨씬 더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워낙 이 몽환적이고 좀 별이 가득 찬 듯한 이런 사운드스케이프를 워낙에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듣자마자 당장 플리에 넣어야겠다. 집에 가자마자 집 가는 길에 넣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곡입니다. 나온 지 꽤 되기는 했지만 이번 이승윤님의 영집, 정규 영집은 무려 29곡이 수록되어 있는 이름하여 굉장히 거대한 그런 앨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시간 낼 때 한 곡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이 한 곡씩 듣다 보니까 어느새 푹 빠져서 29곡을 다 들어보게 되었다라는 아, 가사를 살펴보자면 있잖아, 별이란 건 빛을 뿜어내고 뿜어내는 돌멩이를 말한대. 그런 말이야, 아침을 오롯이 끌어안은 조약돌도 별이라고 부를까? 오, 나는 천문학자는 아니지만 너의 눈동자에 떠있는 별빛들을 주머니에 넣어둘 거야. 가사를 보면 이 별에 대한 해석부터 비유,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상대방의 눈동자를 이 향하는 순서가 마치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가사라고 느껴졌는데요. 이번 정규 타이틀 무얼 훔치지 뮤직비디오도 살펴보시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굉장히 순수한 듯 하면서도 어른의 마음을 품고서 행동하는 이 묘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좀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자유로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별, 우주 이런 존재들이 사실 신비롭기는 하지만 또 잘못 쓰면 대중들과 너무 거리가 멀어지거나 좀 어려워지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유치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 별의 신비로움을 순수함으로 풀어낸 부분이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 별 했을 때 굉장히 예쁜 존재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예쁜 존재를 어떻게 비유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 곡은 또 사실 이 큰 공간에서 스피커로 좀 들어보시기를 너무너무 추천드리지만 그게 어렵다면 평소보다는 약간 높은 볼륨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자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곡은 아월의 사람을 찾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월의 사람을 찾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아월의 정규 앨범 앤설에 수록된 곡인데요. 곡 자체는 어쩌면 가벼운 얼터너티브 록에 약간의 뭐 부기우기, 블루스풍이 가미된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사를 살펴보면 그 속으로 들어갈래, 그래도 돼, 다시 돌아올게, 같이 울어줄래, 나 혼자선 웃는 것도 하지 못해, 벌써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혼자 남겨지는 걸 견딜 줄 모르는 나라서 안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사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 안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아, 이 부분을 듣자마자 아, 너무 잘 썼다, 가사를 너무 잘 썼다, 아, 이런 발상을 왜 나는 못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문장인데요. 이 문장 자체가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이 빌드업, 그리고 이 제목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라고 했을 때 이 아월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하고 조금 서정적인 이런 무드를 딱 표현해줄 만한 안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문장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정말 가끔이 아니죠. 아주 매우 자주 정말 아, 누군가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이 너무 고됐을 때나 아니면 좀 내 마음대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좀 아 막 아,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보다도 아, 누군가가 나를 좀 보다듬어줬으면 좋겠다의 심정으로 좀 안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더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문장이. 아, 이걸 이렇게 곡에 녹여내다니 좀 이런 느낌. 그리고 또 굉장히 뭔가 처절하고 막 간절하게 부탁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넘기는 듯하면서도 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확히 담고 있는 이런 곡이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좋게 들렸던 곡인데요. 아무튼 사실 이 안아달라라는 말이 아,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계속 생각을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안아달라 이게 직접 말하기는 참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뭐 꼭 안아달라라기보다도 나를 좀 보듬어줘라 라는 너무 명령 같나요? 어쨌든 좀 나를 봐줘, 이런, 사실 좀 나를 조금 좀 챙겨줘, 사실 이런 표현이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은 또 아니잖아요.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원래가 혼자 좀 뭔가를 해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내가 생각하고 조금 내가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만든 이런 결과물들을 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정작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너무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이게 특히 또 사람이 좀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참 중의적인 느낌인데, 저는 또 중의적인 느낌이 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이 특히 사람이 바빠지다 보면, 결과물을 만들려다 보면 결국 바빠지고, 또 바빠지다 보면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래도 지금 연락을 하면 또 뭔가 계속 답장을 이어나가야 하고, 또 한번 사실 또 밥도 먹어야 하고, 좀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좀 미뤄두고, 만나고 싶어도 아 지금 만나면 해야 할 일이 또 밀리니까 아 또 다음에 고생할 제가 또 보이니까 아 또 만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 가장 힘들 때 좀 혼자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요즘 안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상태라면, 혹은 저처럼 자주 그런 상태라면, 꼭 안아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 좀 이러한 어떤 긴장감을 깨고
한 번쯤은 좀 누군가와 또 먼저 연락을 또 하고, 한 번쯤은 그냥 마음을 열고, 뭐 해? 뭐 이렇게 정도면 또 충분하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최근에 유난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도 어쩌면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도 방송 끝나고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연락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연락을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계속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뭐 신인류의 슈슈에서는 반짝이는 무언가 곁에서 정작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또 이야기를 했었고, 정세현의 투머치에서는 또 남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태도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문득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나다운 사람이라는 이 정의가 아, 참 쉽지 않다. 예전에는 좀 나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단단한 그런 사람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좀 단단하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명확히 알고 또 그 좋아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저는 좀 그런 사람들이 참 이 나다움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실 이 사람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깊이,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한 깊이가 사실은 나도 가지고 있는 깊이에 깊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좀 그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또 사실 약간 갈대 같은 사람인데 저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걸 너무 옛날부터 좋아했었고, 다른 사람을 좀 사실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그 신경을 쓴다라는 게 내가 어떠한 행동을 주체적으로 함에 있어서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의 반응을 구경하는 게 저는 너무 좋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보는 게 그냥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을 막 너무 막 신경 써가지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보다도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막 파악을 하고 막 심리 추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어떤 큰 행복을 느끼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갈대같이 좀 내가 나의 어떤 나다움을 이야기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공감을 표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좀 제가 어려운 자리를 가니까 확 이제 솔직하게 좀 말하지 못하는, 뭐 누구나 근데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는 그 모드가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하나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좀 그런 불편함을 겪는 게 아 참 좀 나답고 싶다. 아, 또 제가 또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또 그런 사람인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참 어렵네요. 아,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하고 싶었던 곡이 또 있는데, 이 에리카 바두와 The Alchemist의 Next to You 우선 듣고 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에리카 바드와 The Alchemist의 Next to You 듣고 왔습니다. 아, 이 곡을 가져온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샘플링 때문입니다. 이 곡에는 맙 딥과 쿨제이 랩의 The Realist가 샘플링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그 The Realist 역시 The Alchemist가 직접 프로듀싱 했던 곡이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던 음악을 다시 꺼내서 지금의 에리카 바두와 전혀 다른 음악으로 재구성을 한 셈인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에리카 바두의 음악을, 특히 이제 마마스 건이라는 그 앨범을 굉장히 좋아해서 유튜브를 또 땡튜브를 구독하고 있다가 갑자기 알람이 떠서 무슨 일이야? 이러고 이제 힘번뜩 해서 쭉 달려갔는데 또 뭔가 재밌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서 뭐지 샘플링으로 이렇게 또 재밌네. 그래서 약간 저는 사실 그 정도의 작곡가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게 곡에 쌓인다면 나도 내 곡을 좀 샘플링해서 네. 어찌됐건, 뭐, 어쨌든,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사실 이 창작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게 많은데, 사실 예전이라기보다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래픽을 배우고 나서 실제로 이 실습을 하게 된 게 정말 바로 실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도 바로 실습으로 이 앨범의 티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그래픽을 정말 실전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면서 든 생각이 이 감이 좋은 사람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천재만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따라 그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관찰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 좀 관찰을 해서 이 따라 그리면은 레퍼런스가 있으면 너무 쉽게 그리는데 레퍼런스가 없고 그냥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상상해서 그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이 탄생하는 정말 천차만별의 이런 실력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감이 좋은 사람이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좀 새로운 걸 진짜 만들어내는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천재도 있지만 사실 이 누군가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 감이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뭐 미니지님부터 시작해서 디렉터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도 그 알아차리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예술을 하시지 않더라도 그런 내가 꼭 나는 감이 안 좋아.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분이더라도, 이게 감이 좋다라는 게 꼭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진짜 그런 천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선별하고, 무언가를 잘 선별하고, 구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미감, 뭐, 미감뿐만 아니라 그냥 감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확실히 이렇게 고르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제가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저는 이제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능력이라고 하기에 능력일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이 기획자들이 각광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것처럼 좀 이 잘 고르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같은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술계에서는 워낙 이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은 또 너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예전부터 좀 역사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술이라는 것도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더 나올 멜로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뭔가 잘 캐치하는 능력 그리고 잘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는 능력?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 감의 능력이다. 창작의 능력이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예전에는 무조건 좀 새롭게 뭔가를 막 이렇게 쥐어짜려고 노력을 했다면은 좀 디자인을 하면서 확실히 마음이 편해졌던 거는 이제 작곡보다는 조금 더 레퍼런스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할수 있고 좀 그런 요소들을 내가 좀 따라 그리는 사실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음악도 이렇게 비트 같은 걸 따라 찍어보는 연습을 할 수는 있지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음악보다는 음악은 조금 더 이제 창작적인 느낌이 많이 좀 발휘되는 그런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좀 감에 관련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사람마다 자기만의 무기가 다른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아까 이제 에리카 바두 이야기를 하면서 마마스건이라는 앨범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라디오에서 재생을 시켜본 적이 있는지 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한번 이야기 한 김에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에리카 바두 하면 굉장히 여유롭고 좀 소울풀하고 좀 네오소울 정말 에리카 바두의 네오소울 이 그루브가 너무 좋거든요. 또 최근에 또 라이브 영상을 또 찾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말이 긴데 그래서 사실 이 전에 이제 넥스트 투 유 같은 경우는 좀 샘플링으로 진짜 쓰기 좋을 만한 어떤 힙합 비트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곡은 정말 에리카 바두의 네오 소울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에리카 바두의 페니텐셔리 필라소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에리카 바주의 페니텐셔리 필라소피 듣고 왔습니다. 와, 이 곡은 처음 들으면 조금 놀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에리카 바두의 진짜 이 네오솔 하면서도 사실 락스럽고 조금 공격적인 에너지가 있는 곡이죠. 이 곡은 2000년에 발매된 에리카 바두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마마스건 네, 첫 번째 트랙인데요. 재밌는 건 이 곡 역시 샘플링이 활용됐다는 겁니다. 스티비 원더의 오리지널리 페인 이 곡 안에 사용됐는데 그 위에 굉장히 강한 드럼과 기타 그리고 에리카 바두 특유의 보컬이 붙으면서 좀 전혀 다른 색깔을 만들어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미 존재하는 걸 어떻게 선택해서 다시 만들어내느냐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들으니까 더 재미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사실 페니텐셔리는 교도소, 감옥이라는 뜻이고 필라소피는 철학이니까 직역하면 약간 감옥의 철학 정도의 느낌이 되는데요. 이 에리카 바두가 과거 인터뷰에서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철학이나 종교 또 살아가는 방식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 갇히고 어떤 가치관에 변화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좀 스스로를 올가매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오늘 계속 나다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나의 어떤 이 내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에 갇혀서 오히려 나의 나다움을 진짜 찾지 못하는 좀 그런 면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샘플링까지 거쳐서 감옥과 철학까지 갔다 왔는데요. 아, 또 제가 제 라디오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만 뭐 다음번에는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를 들고 올 수 있다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조금 아무 생각 없이 좀 기분 좋게 좀 들을 수 있는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오늘 한 이야기랑도 은근히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리센드의 Pretty Girl인데요. 지금 음원 차트 거의 한 3, 4위? 5위 탑5 안에 들어있는 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곡은 이제 아시다시피 카라가 2008년에 발표했던 Pretty Girl을 리센드가 2026년 자신들만의 색으로 다시 재해석한 리메이크한 곡이고요. 오늘 뒤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또 다른 시대의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선택하고 또 자기의 목소리와 방식으로 새롭게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또 볼 수 있죠. 또 이렇게까지도 의미를 네, 어쨌든 사실 뭐 이 곡 같은 경우는 Pretty Girl 그냥 가사 자체도 그냥 언제든지 좀 당당하게 걷고 나는 언제나 좀 Pretty 거리다는 그 프리티함이 꼭 어떤 진짜 외적인 뭐 외형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 당당하게 걷는 자세 그리고 또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좀 즐겁게 들으시면서 퇴근길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즐겁게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인 리센느 프리티 걸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의 무드였던 일렁이는 일렁이는 네, 눈부신 강렬한 햇볕의 어떤 공기빛을 조금 여러분들께 좀 사진이나 뭔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또 상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8월의 어떤 찬란한 그런 강렬한 햇빛을 좀 충분히 만끽하시면서 또 입추라고 하는데 잘 한번 만겨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달에는 정말 낙엽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아직 아닌가?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운유의 오늘은 어때요? DJ 운유였고요. 여러분들 더위 잘 이겨내시고 행복하게 잘 살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리센의 프리티걸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FM 93.5MHz로 방송이 되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저희 전주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에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스포츠 스타를 모시고 특집 스포츠 전북을 마련했습니다. 제 2탄으로 선수 시절 전 세계를 지배했으며 지금은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배드민턴의 대부 박주봉 감독이 출연했었죠. 자, 오늘은 제 2탄으로 프로야구 원년 홈런 타자로 그 명성을 날린 군산상고 출신 해태 타이거스 4번 타자 김봉현 선수를 주인공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원한 홈런 타자 김봉현 선수의 50년 인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국대 라디오 특집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이번 코너는 아주 귀중한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레전드를 모시는 시간인데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체육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주인공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제 1탄으로는 지난 6월 15일에 배드민턴의 황제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이 나오셔서 그 일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 2탄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프로야구 출신입니다. 해태 타이거스. 그러면 아시겠죠. 홈런 타자 김봉현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원 선수.
2: 네,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2: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네. 자, 이제 김봉현 하면은 한국 프로야구 초창기를 호령했던 해태 타이거스와 KBO 리그 초대 홈런왕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2: 네, 만족합니다.
1: 네네. 그동안 지금 은퇴하시고 한 20년? 30년? 됐지 않나요?
2: 좀 더 됐죠.
1: 더 됐나요?
2: 제가 그 2000년도에 해태를 떠나면서 나왔으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다 돼가지고
1: 26년.
2: 네.
1: 네, 그렇군요. 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히 제가 프로필을 소개하면은 1952년 1월 13일생 전주시 출신, 전주중앙초등학교, 전주북중, 군산남중 거쳤고 군산상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3루수도 보고 1루수도 보고 투수도 보고 지명타자도 활동을 했던 선수입니다. 한국화장품 야구단에서 약 2년간 3년간 근무를 했고요. 해태 타이거즈 프로야구 창단이 되면서 1982년부터 1988년까지 프로 선수로 활약한 선수입니다. 맞습니까?
2: 네, 정확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좀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전주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2: 전주시 전동에서 태어나가지고,
1: 네네,
2: 거기서 쭉 살다가,
1: 네,
2: 군산으로 이제 객지 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군산 남중으로 야구를 하기 위해서 가기 전까지는 전주시 전동에 살았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풍남문 옆에. 네. 저도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렇죠. 압니다, 지금.
2: 저도 잘 압니다.
1: 네. 저희가 지금 둘 사이는, 학교도 다르고 지역은 비슷합니다만은 같은 해에 중학교도 같은 학교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동창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야구를 이제 언제 시작을 했으며 또 어떻게 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는지요?
2: 네. 참 오래간만에 찾은 고향입니다만은,
1: 네,
2: 참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1: 네.
2: 그렇다면 지금 제가 초등학교니까 벌써 60년대 얘기가 되겠는데.
1: 그렇죠. 60년대.
2: 그 사실은 제가 먼저 야구를 한 게 아니고,
1: 네,
2: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형이 6학년이었거든요.
1: 네.
2: 그 형이 먼저 야구 선수를 했어요.
1: 중앙초등학교.
2: 네. 그래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 같은 학교고, 이제 선수 끈, 저, 뭐 훈련이 끝나면 이제 같이 집에서 왔다 갔다 이제 같이 해야 돼, 행동을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1: 네,
2: 형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뭐 이제 제가 이제 형 가방들도 같이 들고 있었으니까
1: 그렇겠죠. 따라다녔겠죠.
2: 볼이 이제 저 앞으로 오면은 볼을 이렇게 집어 던져주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선수들은 연습이 끝났는데 안 보여요.
1: 어허.
2: 선수들이. 그래서 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막 그 선수들 찾아다니다 보니까 교무실에서 이 선수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1: 야, 그 짜장면 공부 잘할 때 주는 짜장면.
2: 그 졸업식 때, 입학식 때 먹는 이 정말 황금알 같은 짜장면 아닙니까?
1: 그렇죠.
2: 야, 바로 이거다. 야구 선수 되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네, 형 가방을 들고 나무 밑에다 놓고서 볼이 저한테 굴러오면은 이 볼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던졌어요. 그 몇 번 던지니까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아, 저 누구누구 동생이에서 데려와봐. 너 볼 한번 던져봐 그래요.
1: 네.
2: 그때 이제 제 복장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1: 네,
2: 검정 고무신에 양발도 안 신고
1: 허름했어요.
2: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볼을 한번 딱 던져보고 그 다음부터 너 내일부터 야구 선수해.
1: 이야.
2: 이러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집에 가서 졸랐죠. 이제 운동화도 사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학년이 지나가면서 4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 선수를 시작을 했는데 네. 아마 야구 선수 시작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프로야구 은퇴할 때까지 후보 선수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

0: 제가 봐도 저는 완산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네. 그 김봉현 선수가 어느 날 가보니까 축구 선수로도 나왔더라고요. 네.
1: 제가 4학년, 5학년 때 네. 그 중앙 국민학교죠. 그때는 네, 네. 그때 선수가 부족하니까 네, 그 맞습니다. 메모가 와요. 선생님 네. 빨리 축구장으로 오라고 가서 축구 선수. 축구화도 없어가지고 운동하신 거죠. 네, 네, 경기에 네, 나갔던 시인데 네. 그걸로 해서 아마 육상대회에서는 육상대회를
0: 그러니까요.
1: 나갔고 네. 특히 그 높이뛰기하고 400개중가를 제가 뛴 것 같은데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랬던 기억이 아마 중학교까지도 연장이 좀 알겠습니다. 됐었습니다.
0: 네, 네. 이제 그러던 김봉현 선수가 이제 전주북중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야 우리 동창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때 전주북중에 같이 들어온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 신규나라고 저하고 신규나. 초등학교 때 그 밧데리 제가 투수를 하고 신규나 선수가
0: 포수.
1: 저 포수를 했었는데 훗날 제가 그 해태가 창단될 때 그 규나 아버님한테 같이 보내달라고 한번 얘기해 본 적도 있었는데
0: 알겠습니다.
1: 그때 이제 조금 허락을 받지 못했죠.
0: 아, 알겠습니다. 신규나 선수는 이제 신규나 시죠. 일반인이었을 때 네. 돌아왔는데 체격이 아주 당당했어요.
1: 저보다 훨씬 컸으니까.
0: 네. 네. 아, 뭐 포수로서는 참 대단한 선수였는데 결국은 이제 학교가 야구를 해체하는 바람에 공부하는 학생으로 남게 됐었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자, 그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서 야구 실력이 이제 청소년으로 이제 커가면서 실력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1: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는 야구 선수로서의 어떤 개념보다는 네. 그 학교 방과 후 활동 정도로 이렇게 했던 그 운동부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1: 그 중에서도 좀 뛰어났기 때문에 훗날 이제 중학교도 좋은 학교로 가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만은
0: 네.
1: 이 그 당시에는 공부를 우선으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0: 네.
1: 운동선수들에 대한 대우는 조금 형편없었죠.
0: 특히 저 명문중학교에 들어와셔가지고 야구 투입을 하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그때 좀 상당히 그 저한테는 그 전환점이라고 할까
0: 네.
1: 그 북중학교 2학년 시절에 그 경기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중복이 된 거고 있는데 그 시험을 못 봐가지고 마침 또 경기는 비로 취소가 돼가지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은 끝났고 그래서 일주일만 저 시간 연장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허락을 못 받고 시험 거부자로 해서 정학을 맡게 되죠.
0: 야구 선수들이 네, 전부.
1: 그러니까 정학을 맡게 돼가지고 아니 저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0: 그래 주장이었기 때문에.
1: 제가 대표로
0: 네, 네.
1: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농구 부장 선생님으로부터 농구 선수를 시키면 정학을 풀어주겠다.
0: 알겠습니다.
1: 해가지고 농구 선수로 전환을 합니다.
0: 네, 네.
1: 가지고 중학교 때 야구 선수에서 1학년 농구 선수로
0: 갔다가 다시 또 결국은 또 야구 선수 돌아본 거죠.
1: 아,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에는
0: 네.
1: 그 뭐 여기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산 상고를 이제 진학을 했잖아요.
1: 네.
0: 군산 상고 시절에 어땠어요? 그 감독부터가 아주 그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그때 감독님도 초년 감독님이셨다고.
1: 그래 이제 최관수 감독님이셨는데 뭐 웬만한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제 군산 상고 역사에 대해서 아실 텐데
0: 네.
1: 이제 지방에 있는 계시던 분이 이제 감독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최관수 감독이 아마 은행 그 지점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우리 감독을 맡았는데.
0: 네.
1: 아마 서울에 계신 선수 출신 감독이 군산상고 감독은 아마 최초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야 우리 정말 우리 좀 훌륭한 지도를 한번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0: 네네. 그래서 그분이 28살에 기업은행
1: 네, 기업은행
0: 행원이었죠. 그러면서 군산점에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군산상고 감독으로 하시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야구팀이 더욱더 단합이 되면서 발전을 하면서 역전의 명수라는 닉네임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어느 대회에서 이렇게 닉네임이 됐는지요?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그 최관수 감독이 부임을 하셨는데
0: 네.
1: 제가 1학년 때는 그냥 어떻게 뭐 여타 기록 같은 것도 없었는데
0: 네.
1: 2학년 되면서 대구에 가서 전국 체육대회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한번 처음으로 합니다.
0: 아, 하군요.
1: 네. 네, 그래서

0: 최관수 감독의 이름이 이제 빛이 났는데, 네. 네, 이제 드디어 명실공히 호남 야구의 대명사가 된 저 73년도, 네. 아, 72년도 네, 네. 황금사자기에서 부산고등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것이 역전의 명수가 됐고, 그리고 역전이 경기 때마다 이렇게 역전을 한 것이 마지막 결승전까지 역전승을 하다 보니까
1: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0: 9회 초에 4대 1에서 9회 말 4대 1에서 5대 4로 뒤집 때까지 이거는 이야. 이거는 드라마 아니면은 만들어내기가 힘들었던
1: 그래서 9회 말 투아웃부터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부 다 그 기록을 잘 외웠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네. 볼 몸에 맞는 볼도 나가고 볼넷도 있고 그 김준환 선수의 마지막 그 안타가 그 옵스트럭션 그러니까 진루 방해로 해서 이제 5대 4로 해서 게임 세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실제 그 경기를 우승을 해 놓고도 오봉봉했어요. 진짜 우리가 우승을 했는 것인지.
1: 그러니까 한 번 대회에서 역전에서 예, 역전의 명수가 아니라 그 결승전까지 오는 과정에서
0: 오는 과정도 전부 다 역전승.
1: 두세 번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구에 가서 역전되는. 이야, 그래서 한간에 군산의 짠물들이 말이죠.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최관수 감독이 명감독으로 이제 그렇죠. 됐는데 그 전에는 최감수 감독이 들어오기 전에는 조금 더 단합도 안 되고 뭔가 좀 그랬는데 잘 그 융합이 되면서 이제 됐고 자, 4년 동안 4번 타자를 뺏긴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0: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감수 감독이 오셨을 때 그 제 타격 자세를 보고 너는 투타를 좀 겸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 일부러 5번 타자를 시켰습니다.
1: 그렇군요.
0: 4번을 경기하면 그렇죠. 뒤에 더 무섭게 만든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5번 네. 타자를 가끔 했었는데 결국은 4번을 쳤었는데 이 명실공히 야구가 멋이다라는 것을 최관수 감독으로부터 좀 배우게 되죠.
1: 아, 알겠습니다.
0: 볼 던지는 거, 타격하는 거, 그다음에 그 경기의 그 시스템 운영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군산 내가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의 그 특성이 굉장히 개성들이 강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강하죠. 이 리더십 좀 부재가 온 거예요. 그 오케이. 지도자들의. 네, 근데 네. 최관수 감독 오면서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 팀이 강하게 만들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진짜 그 황금사자기 우승으로 해서 네. 군산상고가 그야말로 고교 야구의 전국 춘추 시대를 그렇습니다.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니죠.
1: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김봉현 선수가 투수도 하면서 또 송상복이라는 또 스마일 투수가 있었잖아요.
0: 그때 이제 2학년이었고 제가 3학년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3학년 올라가면서 허리를 좀 다쳤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투수가 안 되니까 이제 타자를 할 때는 괜찮은데 볼을 던질 때는 안 좋아서 제가 1루를 맡으면서 송상복 선수가 투수로 올라갔죠.
1: 그렇죠.
0: 이때 이제 그 송상국 선수의 그 인상이 좀 그렇죠. 웃는 얼굴이어서 네, 스마일 피처로 네, 네, 네. 이제 명명됐었는데
1: 네.
0: 그 당시에 그 정말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승이라는 게.
1: 그러니까 최관수 감독의 지휘 거기에 송상복이라는 스마일 투수 그다음에 홈런차의 김봉현 이 삼박자가 전국의 우리나라 고교 야구를 들썩거렸다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0: 아, 정말 그랬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홈런 몇 개 치셨어요?
0: 글쎄요, 제가 그 기록은 잘 모르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북중 다닐 때 우리가 덕진에서 그 야구샵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 김봉현 선수가 중1인데도 홈런 쳤단 말이에요.
0: 네, 그때는 사실은 중학교 경기는 이 조금 이렇게 경기장이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홈런 치기가 좀 쉬웠었는데
1: 알겠습니다.
0: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명실공히 펜스를 넘기는 이제 홈런을 좀 치기 시작했는데
1: 알겠습니다.
0: 제가 그 예선전이나 그 뭐 우승은 못했어도 예를 들어서 뭐 고교 야구에서도 연타서 홈런을
1: 그렇죠.
0: 치렀고
1: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0: 홈런 개수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 하도 많으니까.
0: 네.
1: 저도 그 기록을 뽑아보려다가 못 뽑았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김준환, 김일권, 김용남 이런 선수들하고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 시절이죠?
0: 그렇죠.
1: 네.
0: 김용남 선수는 좀 후배고.
1: 좀 후배고.
0: 김일권, 김준환. 그다음에 그 뭐 김우근이.
1: 맞아. 그런 선수들.
0: 이런 선수들이 좀 있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교 시절에 황금사자기로 발매하마 역진의 명수라는 닉네임이 붙었고, 자, 이제 그 시절에 군산 상고 말고 라이벌인 고등학교들이 이제 여러 군데 가서 나왔죠. 그때부터 확 인기가 네. 높아지면서.
0: 그 이제 황금사자이가 우리 시절에는 맨 마지막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라이벌 관계는 조금 이제 훗날 이루어지는 거고.
1: 네.
0: 이 군산 상고 야구를 조금 서울팀이고 경북이고 부산이고 겁을 내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0: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우승은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
1: 그렇죠. 그렇습니다.
0: 우리가
1: 맞습니다.
0: 이제 포문을 예. 열었지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군산상고 하면은 강팀. 이제 이런 이미지를 굳히다 보니까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라는 것을 계속 이어올 수가 있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군산상고 앞에서 우리 최관수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잘 가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죠.
0: 네. 그 불행하게도 그 파킨슨스 병이 오기 시작하면서
1: 네.
0: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이제 제가 그때 대학교 때인데 그 면회를 갔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금방 회복될 거야라고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훗날 이제 감독을 그만두시고 군산 가서 뵀을 때는 상당히 그 중증으로 이제 완전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했었죠.
1: 그래서 37살에 이제 최관수 감독이 37세 때 감독님 돕기 자선 야구 대회를 열어서 수익금 500만 원을 거뒀다. 뭐 이런.
0: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몸이 좋지 않으니까 은행도 그만둬야 되고 감독도 못 하게 되니까
1: 네.
0: 이제 그 사모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지고
1: 네.
0: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탁소를 운영을 했는데 아마 그 아들이 둘 있는가 했는데 둘 다 야구선수였는데 조금 유명무실했고.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가사도 조금 기울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선대회 같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 동문들이 많이 협조를 좀 했었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0: 십시일반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1: 네,
0: 워낙 그 중병이 되다 보니까.
1: 알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지냈죠.
1: 그때 당시에는 군산상고에는 큰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0: 이용일 씨.
1: 이야, 그분 참 대단하신
0: 분이에요. 대단하죠.
1: 예.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창단하신 분이 이용일 씨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1: 네, 아주 뭐 대단한 야구에 군산상고의 야구,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야구를, 프로야구를 만들어 놓으신 장본인.
0: 예.
1: 네, 열정.
0: 어떻게 보면은 군산상고의 그 정말.
1: 대부.
0: 대부라고 해도 되는데.
1: 네.
0: 아마 내가 야구선수인데도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1: 그러니까요. 참 좋아하셨어요.
0: 예. 그러면 회사는 언제 다니는지 모르는데 야구장은 맨날 나와요.
1: 네, 그리고 지원도 엄청 했어요.
0: 뭐 우리가 네.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건 그분 덕분에 그랬으니까.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산상고의 최관수 감독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감독님, 코치님, 선수님은 연세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데이트 대스타였어요. 또
0: 그때
1: 연세대학교에서.
0: 시절이 그게 이제 73년도인데
1: 네.
0: 그 저도 금융이나 실업팀에 가가지고 돈을 좀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왜냐하면 옷도 좀 멋있게 입고 네. 먹고 싶은 것도 좀
1: 세상 눈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0: 네. 그런데 아버지하고 형님이 오시더니 너는 지금 스카우트 대상이 됐으니까 연세대학교로 가라 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고대는 왜 조금
1: 그랬죠.
0: 뭔 거냐면 거기가 좀
1: 좀 부드러운 집 좀 못 자잖아요.
0: 이 선배들의 조금 구타가 조금
1: 예, 예,
0: 그래서
1: 군기가
0: 제가 맞질 못해요. 예. 그래서 연세대학교 결정돼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목표가 선생을 꿈을 꾸고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죠.
1: 그래서 과를 체육학과가 네, 아니
0: 체육과를
1: 아, 체육과를 가신 거예요? 네, 체육전공. 예. 네, 네. 알겠습니다.
0: 왜냐하면 뭐 어차피 체육이니까
1: 체육교육학과
0: 아니요 그때만 해도
1: 그냥 체육학과
0: 체육교육과는 없었고
1: 체육학과
0: 그래서 교직은 따로 있으라 했죠.
1: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이제 같은 레벨의 이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연고전 하면은 저희 누나가 연대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 누나 따라서 응원을 갔는데 우리 김봉규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야구를 하는 모습도 네. 지켜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나오셔서 장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형제가 많은데. 그래서
0: 제가
1: 정득자 여사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0: 아,
1: 두 분이 만남, 두 분의 만남 2년.
0: 아마 우리나라 프로 권투 초대 챔피언 김기수 씨가
1: 네네네네.
0: 한번 보자고 그래서
1: 어허.
0: 우연찮게 봤는데
1: 네.
0: 거기에 이제 처제가 이제 나왔는데
1: 네.
0: 뭐 가지고 제가 좀 숙맥였어요. 그 많은 팬레터를 받아보고 여성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아우성도 들어보고 제가 연세대학교 때그 기숙사에
1: 그렇죠.
0: 있었는데 그야말로
1: 인기 캡, 인기 캡.
0: 제가 진짜 선봉자였었는데
1: 네.
0: 훗날 농구 선수들이 뭐 인기를 뺏어갔다고 같은데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1: 네.
0: 그러다가 그렇게 선을 봐가지고 근데 결혼을 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남일녀를 두셨는데, 이제 8형, 아까 11형제?
0: 예, 11남매.
1: 11남매. 이 11양녀를 다 옆에서 현모 양처로 말이죠. 부모님 모시고, 그 형제들 다 돌봐주고 해서 아주 소문나 있는데,
0: 예.
1: 건강하시죠?
0: 아, 좀 건강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뭐 당신이 더 수고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그렇게 시댁의 식구들을 돌봐주기가 쉬운 일이
1: 아, 그럼
0: 아닌데
1: 알고 있습니다.
0: 뭐 심지어는 위에 형부터 저 막내까지 다.
1: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봉현 선수하고 이제 인터뷰 얘기를 하면서 부인이 건강하신가 하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걸 온 대사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러면서 잘 우리 가족들을 잘 이제 섬기셔가지고 시집장가도 다 보내주셨고 그랬는데 자 김기수 선수하고 이제 동서지간이 됐는데 그분의 근황이 어떠세요?
0: 아, 그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1: 글쎄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0: 어떻게 좀 지병이 간 쪽으로 있어가지고 오래 못 사시고 쉬운 아홉에 참 일찍 가셨는데 삶에 대한 나에 대한 모델이랄까? 이런 것들은 한번 산 증인으로 이렇게 좀잘 보여주고 간 것이 나한테는 상당히 교육적인 면이 크다고 볼수 있죠.
1: 김기수 선수 하면은 그때 당시에 레슬링의 김일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들어 올렸다 내려놨다.
0: 그랬죠.
1: 예. 아무튼 니노 벤베리트인가요?
0: 네,
1: 그저
0: 벤베르트.
1: 벤베리트 선수하고
0: 이태리.
1: 이태리까지 가가지고 시합도 하고 정말 세계 챔피언다운 그런 거. 자, 그러니까 동서 윗동서는 세계 챔피언, 또 아랫동서는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홈런왕. 대한테 대단한 그쪽 처가집도 운이 좋으신 집안인 것 같습니다. 아주
0: 네.
1: 대한민국의 스타들 두 분이나 사위를 들으셨으니까. 자, 일남일녀 두셨고. 근데 야구선수 수준은 없어요?
0: 아들이 처음에는 내가 하도 인기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뭐 사인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빠 나도 야구 한번 시켜줘 봐. 데리고 가서 야구장에 데리고 간 거서 시켜봤어요. 근데 내 눈으로는
1: 아직은 아니다.
0: 10% 20%도 안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너는 공부하는 게 낫다 해서 지금 아주 잘 나가는
1: 잘 나가는
0: 직장
1: 직장
0: 생활하고
1: 생활하고
0: 있습니다.
1: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입단을 1982년에 했어요.
0: 예, 프로야구가 원년이니까
1: 그러니까
0: 그게
1: 생긴 연도가 늦게,
0: 82년.
1: 2년 생겼기 때문에 31살에 입단을
0: 예.
1: 했단 말이에요. 남들은 뭐 은퇴할 시기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때 입단했다고요.
0: 그때 장충당 공원에서 친구들하고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1: 네.
0: 야, 이 나이에 가면은 그 당시에 벌써 모 고교 야구 관계자들이 감독으로 알아 이런 소리도 막 들을 때인데 그래? 하다가 고민 그때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고 그만두든지 해가지고 한번 야구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1: 1982년에
0: 네.
1: 해태 타이거스의 창립 멤버로 딱 되냐
0: 네.
1: 입성하면서 주장을 맡습니다.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그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해 82년도에 이제 개막 연이 됐는데 해가 됐는데 거기서 그냥 홈런 22방 치면서 홈런왕 돼버렸어요.
0: 제가 앞서서 국가대표, 아마추어 때 국가대표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대학야구나 실업야구에서 홈런왕을 저 이상을 따올 사람이 없었어요.
1: 글쎄요, 그랬어요.
0: 그러니까 그 명성을 잇기 위해서는 프로야구 원년은 무조건 오고 홈런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백인천 선수가 와서 큰 소리를 친게 있어요. 홈런 타점 타율은 3관왕은 내가 차지한다. 이제 이러니까 성환이 네가 3번 타자니까 너 타점 맡아봐. 오케이. 내가 홈런 한번 해볼게. 오케이. 해가지고 네네. 타율만 저 백인철 씨가 했고 하고 홈런은 제가 했는데 그래도 그 홈런의 대명사라는 맥은 조금 이었죠.
1: 알겠죠. 아 대단한 겁니다. 네, 백인천 선수를 그 한 부분의 상을 뺏어 가지고 홈런왕이 됐다는 것은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런데 이제 해태 타이거스 입단 후 우승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0: 그러면? 82년도에 오비베스가 우승을 했고
1: 그렇죠. 저한테. 오비베스.
0: 그다음에 83년도에 우리가 그 한국 시리즈에서 첫 우승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이상현 투수가 있었고 네, 그때는
0: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전반기 끝나고 일주일간 휴가 때 저 뭐 그 지은한테 놀러 갔다 오면서 옥과에서 불의의 교통사고
1: 맞아. 이제 코수염. 네. 코수염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이제 좀 나중에 하고 우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로서 안 좋은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83년도에 우승을 하고 86년부터 3년 연속 우승을 해요.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84년, 85년도, 84년도에는
1: 롯데.
0: 참 롯데가 그 최동원 저주기 도수. 김영덕 감독의 저주기.
1: 저주기.
0: 상대 고르기 해가지고 네. 역전패 당했죠.
1: 네, 네.
0: 그리고 85년도에는
1: 삼성이
0: 통합 우승을 했고
1: 김시진 투수.
0: 네.
1: 네. 야 유명한 그래서, 투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우승을 했었어요.
0: 그래서 86년, 87년, 88년 3년 연속
1: 그렇죠.
0: 우승을 했죠.
1: 3년 연속. 그래서 이름이 더욱더 날죠. 그때는 이제 또 이상윤 선수가 83년도 투수 그리고 손동열 투수가 이제
0: 86년부터
1: 그렇죠. 네. 그 유능한 투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조금 서로가 의견이 좀 다른 게 동열이 그냥 투수들 쪽에는 투수들이 강해서 혜택 우승을 많이 했다. 근데 타자들이 꽤 경기 평균당 6점, 7점을 내요.
1: 네.
0: 그러니 타자들이 다 잘해서 이겼다 또 그러는 소리죠.
1: 그렇죠. 네.
0: 근데 투타가 그렇게 맞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그러니까 프로야구 시절에 이 김봉현 선수의 통산 기록을 보면 기억나는 것은 홈런은
0: 110개.
1: 630경기 했는데 타율이
0: 2할 7푼 8리.
1: 이야. 596개 안타를 쳤고 타점이 334 타점입니다. 매년 16개 평균 16개 홈런 친 거예요. 그때 당시에.
0: 그렇죠. 제가 그 훗날 그 은퇴해 가지고 네. 교수 시절에 올드스타전을 해 봤는데
1: 네, 네.
0: 아, 우리가 선수 때 치던 볼의 탄력이나 방망이가 재질이 달라요.
1: 달라지죠. 공도 반발력이 많아졌고
0: 훨씬 반발력이
1: 방망이도 또한 탄력이 네. 좋았고.
0: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한 경기당 아 한 팀당 경기가 80경기밖에
1: 그렇죠.
0: 지금 143경기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20개면 한 40개까지는 볼 수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지금 그런 거죠. 경기 수가 네. 작았기 때문에. 네. 자, 82년에 입단해서 이제 88년도에 은퇴를 하는데 좀 빠르지 않았어요?
0: 글쎄 제가
1: 저도 그, 오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0: 근데 88년도에 신문을 보고 김봉현 선수 은퇴라는 그래서 나는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구단서 그랬다고 구단서 전화해보지 아 후배 선수들 좀 키우고 코치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은퇴를 하면 좋겠다. 김은용 감독하고 상의를 했더니 한 1년 더 두고 보자.
1: 네.
0: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코치로 정해져 버렸어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후배 선수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좀 어떻게 불행하게도. 안티그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이제 감독 얘기 좀 할까요? 창립할 때 해태 타이거스의 창립 감독님은
0: 김동엽 감독이죠.
1: 김동엽 빨간 장갑의 네. 마술사. 이분이 또 상당히 시끄러운 감독 아니십니까?
0: 글쎄요. 아마추어 때도 롯데 감독하면서 빨간 장갑 끼면서 굉장히 요란스럽게 감독을 했죠.
1: 네.
0: 그리고 그냥 뭐 야구 경기가 무슨 연예인 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요란했죠. 이제 그러다가 네. 해태가 상당과 동시에 이제 초임 감독으로 오셨는데
1: 네.
0: 전반기 끝나고서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 네.
0: 조창수 감독 대행이 경기를 마치고 83년도부터 김웅종 감독이 오기 시작했죠.
1: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웅종 감독을 만나서 또 이제 또 전성기에 이르면서 4번 타자로서 또 주장으로서 나름대로 팀을 이끌어 주셨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교수님으로 부르는 것은 이제 곧 교수님이 되니까 이제 코치가 되고 교수님이 되는데 그 상들을 홈런왕, 타점왕, 장타율, 한국 시리즈 MVP 네. 다 기억하세요?
0: 그럼요. 86년도입니다, 그게.
1: 네. 네. 타점왕이 86년도, 67타점. 장타율 86년도네, 네. 그것도. 그리고 MVP, 한국 시리즈 MVP는 93년도. 83년도. 네, 네. 86년도 골드 글러브 받으셨네.
0: 골든 글러브.
1: 그때가 전성기시네. 네. 홈런왕은 2회, 82년도하고 86년도.
0: 네.
1: 이야. 86년도 전성기셨네. 그러면 전성기 2년 후에 은퇴는 너무 아깝죠.
0: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치를 하고 있는데 감독이 스윙하고 대타하면 나가보라고 막 이럴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같이 하는 선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우승을 좀 했는데
1: 네,
0: 굉장히 좀 저 개인도 아쉬웠고 정말 불만이 많았죠. 그때부터 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코수염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고
0: 네.
1: 그 좀 뭐 짧게 한번 얘기하시죠. 그때가
0: 그때 이제 지인 친구하고 지인 소개로 여수에 회를 먹으러 가서 잘 먹고 오다가 사실은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우리 가족은 내가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차 두 대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저는 잘 모르고 집사님 와서 이제 차 사고 났다고 이제 차를 길에서 세우고 김봉현 선수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 차가 내려가지고 전대병으로 호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뉴스에 거의 중태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얼굴이 자그마치 314반을 꼬내 보면 얼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제가 3일 만에인가 깨어났다는데 첫 마디가 아 뭐 하고 있어 빨리 유니폼 갖고 와. 나 운동장 가야 돼 그러더래요. 역시, 그래서 사고 난 줄 알았어요.
1: 역시 프로 야구 선수답습니다. 그리고 또 사나이답고 그래서 이제 코 밑에 수염을 키워서.
0: 예, 면도를 했는데 이게 좀
1: 흉터가 나오고
0: 예, 독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면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코수염을 길를 수밖에
1: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8년도에 은퇴를 하신 후 코치 생활을
0: 2000년도까지 했죠.
1: 그러니까 약 9년?
0: 10년 넘었죠. 11년 정도 됐죠.
1: 정도. 코치 생활을 하셨는데 코치 생활도 뭐 코치 생활하면 또 감독으로 가야 되시는데. 왜 코치 생활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또 하셨어요?
0: 그때까지도 김웅용 감독이 붙잡고 있으니까 감히 이
1: 그 자리를 탐낼
0: 수도 없는 거예요.
1: 그렇게 됐구나.
0: 그래서 한번 김웅용 감독도 언쟁을 벌였어요.
1: 아하.
0: 뭐 언제는 뭐 물려준다고 그러더니 뭐,
1: 맞아.
0: 뭐 말도 없이 그러고 가면서 저를 약올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내가 내가 운동선수지만 너무 사람을 믿었구나.
1: 네.
0: 그래서 그때 저도 성한이가 감독이 되는 바람에 저도 이제 야구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후배가 감독이 되니까 네.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의 길을 갑니다.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네. 교수는 또 왜 어떻게 그 길을
0: 제가 2000년도에 네. 11월 달에 보통 프로야구가 11월까지 계약이 끝나니까 11월 달에 끝나고 서울에 와서 이제 어디 코치 자리를 알아보긴 했어요.
1: 네.
0: 근데 김봉현 그러면 해태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1: 너무 세죠.
0: 너는 해태 감독 가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서점 좀 가자. 가지고 대학 때 배웠던 체육학 전공원 책을 몇 권 사가지고 다시 체육선생 도전을 하란다.
1: 예.
0: 프레하고, 아니, 고교 야구부 있는데 하면 가능할 것이다 해가지고 책 가지고 한참 공부를 좀 하고 있을 때 극동대학교 기획실장이 좀 보자. 가지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느냐 가지고 그때 바로 겸임 교수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1: 사회 체육학과 교수님으로. 네.
0: 아, 예. 정식 교수는 아니었죠. 겸임 교수로.
1: 겸임 교수로 해가지고 시작이 됐다가
0: 네, 2001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1: 그러다가 이제 홍보실장도 하시고 학생처장도 하시고
0: 정교수가 딱 되니 그냥 정식 교수가 되니까 교수 되자마자 홍보실장을 시키고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바로 학생처장을 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책이거든요.
1: 그럼요. 그래서 아, 대학의 얼굴이죠.
0: 그럼요.
1: 네네.
0: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죠.
1: 꽤 오래 하셨잖아요.
0: 거의 정년할 때까지 했으니까.
1: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대학 교수인 줄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 김 교수님이 언제까지 교수님 오시는가 내가 그랬는데 저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저희들은 쉬운 여덟에 쉬운 여덟에
0: 대학 교수는 정년 60세니까
1: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사주 저 만나면 커피값도 내주고 그랬잖아요. 자 좋아요. 자 정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0: 네, 쉬셨어요? 제가 그 아무래도 그 65세인데도 너무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사회이사 자리도 좀 나오고 뭐 고문 자리도 좀 나오고 어떤 그 뭐 여기저기서 이것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조금 몸을 담그다가 네. 작년 연말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건강도 유지하시면서 좋은데 요즘 근래에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세요?
0: 제가 운동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운동에 대한 그 노력은 정말 게을리지 않습니다.
1: 네.
0: 지금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운동에 시간을 배려를 하고
1: 네.
0: 그리고 이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살도 좀 빼고 해가지고 네. 조금 길게 살아보려고.
1: 아니, 길게 사시죠. 뭐 앞으로. 저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요?
0: 제가 야구선수고 젤로 직장으로 따지면 교수 생활이 제일 오래됐고요.
1: 네.
0: 두 가지 중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야구로는 정말 그야말로 정신이라는 거.
1: 네.
0: 그러니까 이 정신 하나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만 대학 교수로서는 아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웠다면 물론 아직도 모자랍니다만
1: 네.
0: 그 두 가지를 터득하면서 인생사를 상당히 의미 있게 살고 상당히 보람 있게 살았다. 네. 이렇게 자청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전화를 받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약 40분가량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김봉현 선수의 야구 인생을 40분 만에 끝낸다는 것은 안까운 시간 아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한번 계기가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프로 야구 초창기를 호령했던 초대 홈런왕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의 김봉현 선수, 대학 교수도 하셨습니다. 이분을 초대해서 우리 그 많은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럴 때 사람들은 되게 하늘이 높아졌다거나 바람이 좀 서늘해져서 가을을 느낀다고들 해요. 그런데 가을이라는 계절의 진짜 시작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풍경보다도 훨씬 더 은밀한 곳에서 먼저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해질 무렵에 평소처럼 창문을 열었는데요. 피부에 살짝 닿는 공기의 무게가 달라져 있을 때. 늘 듣던 오래된 음악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가슴 구석자리를 톡 하고 건드릴 때. 그리고 참 시간 빠르다라고 혼잣말을 가끔 중얼거리게 될 때 말입니다. 가을은 어쩌면 계절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 아주 깊은 곳, 아련한 기억의 틈새에서부터 슬그머니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동안 바쁘게 달리느라 잠시 잊고 살았던 외로움이나 허허함 같은 것들이 서늘한 바람을 타고서요 슬며시 이렇게 찾아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 타나 봐 라는 말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건 어쩌면 감정이 풍부해져서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이제 좀 쉬어가고 싶다고 보내는 작은 신호 아닐까요? 자,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코이 릴레이가 노래한 플레이어스 오늘 시간에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프로그램에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은요.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 합니다. 크림 베르비스가 노래하는 드림스입니다.

약효는 없지만은 마음으로 믿으면은 병이 낫는다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가 노래한 Where is my mind? 그리고 트로이 시반의 Take Yourself Home.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트로이 시반의 Take Yourself Home 이 곡은 예전에 만들어 놨대요. 2020년도 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팬데믹 때 트로이 시반이 그 자신의 고향 호주 퍼스로 돌아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나중에 내놓으려고 아껴뒀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을 최근에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스티브 레이시가 노래한 The Feeling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을 때 있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땐 평소에 연락 오던 친구들 전화도 안 와요. 사실 보면. 혼술하면은 더 초라해질 것 같은 그런 날. 그런데 그런 날에는 진짜 캔맥주 한잔 하면서 영화 한편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이맘때쯤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에 아련하게 다시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죠. 바로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인데요. 이 영화는 다시 봐도 화면 속으로 묘하게 빠져들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 영화는 단순히 화면 속 이야기가 아니라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뜨거웠던 여름날 아날로그 시절이 끝나가던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가의 음악실도 서서히 없어지던 시기, 아주 힘든 시기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어버렸지만은 초원사진관 뭐 길 건너편에서 그 친구 녀석이 중화요리집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 얼굴도 볼 겸 해서 갔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마침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서 그 시무나하고 한석규가 대화하는 씬을 찍고 있더라고요. 한석규가 손에 아이스바 하나 쥐고 스태프들과 조용히 호흡을 맞추던 그 모습은 저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렸죠. 뭐 그런 일도 있고요. 나중에 영화를 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고 그 먹먹하게 했던 장면들이 정말 8월의 크리스마스에는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 둘이 그 시무나하고 한석규가 같이 우산을 받쳐들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도로를 같이 걸어가는 한석규가 바지에 이렇게 손을 쑥 집어넣고 가는 그 장면이 정말 잊을 수가 없었던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운동장에서 멍하게 앉아 있던 장면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계절이 바뀔 때 거짓말처럼 되살아나는 나만의 영화 같은 여름날의 기억이 있습니까?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치고 만다라는 한석규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8월에 크리스마스를 만든 허진호 감독은 김광석의 그 영정 사진 속 웃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를 기획했다고 그래요. 자,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들었습니다.

0: 김장훈의 허니였습니다. 김장훈이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저는 제 아래인 줄 알았어요. 늙지 않아서 김장훈이 형이더라고요, 저보다.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축제장 가는 진짜 이유가 뭘까? 시끄럽고 사람에 치고 뭐 주차할 데 없어서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고생도 이런 상고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대 위에서 쿵쾅거리는 사운드가 들리고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 한 구절 딱 이렇게 지르면은요. 땀 흘리고 짜증났던 게 눈녹듯 이렇게 싹 사라져버립니다. 아,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으로 순간 바뀌게 되는 거죠. 참 희한해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그 특별한 저녁이라는 이 제가 지금 6시에 1시간씩 매일 하는 이 프로그램 타이틀도 그 해외 팝음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요. 축제장 이야기를 해보려 했었어요. 그 취지에서 만든 타이틀이었거든요. 내가 매년 제가 그 전북을 주변 많잖아요. 여기를 충청도까지 경기도까지 제가 축제장을 다녀요. 축제장 다니다 보면은 뭐 여행객들 사연도 굉장히 많고요. 맛집 이야기들도 많고 또 뭐 줄 서서 먹는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 인터뷰도 올려보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현장에 또 나오는 가수들 이야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특별한 저녁이라는 그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사실 방향이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때는 뭐 방송 타이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뭐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특별한 저녁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한 2년 가까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뭐 올해는 이제 또 다른 또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원래 이게 이제 코너였어요. 특별한 저녁이라는 이 타이틀이 코너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축제장의 어떤 특별함 같은 거 이런 거는 평생 잊지 못하는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주잖아요. 공주 여행을 하다가 야밤 맥주 축제장을 접했는데요. 원래 일정이 하루였었어요. 그래서 김장훈 첫날 공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기억으로 3일을 계속해서 축제날을 계속 3일 동안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군산에도 맥주 축제가 있고요. 또 전주에도 또 제가 아는 선배가 기획하는 그 맥주 축제, 뭐 막걸리 축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주분들이 저렇게 흥이 많고 잘 놀았나 할 정도로 잘 놀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공연 기획도 좋았지만은 제가 많이 이렇게 느꼈던 게 사회자가 정말 진행을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멋진 축제의 밤,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1: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봤던 작은 봉우리에게 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질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고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 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붓기는 잔의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가끔 어쩌다가 혹시라도 아픔 같은 것이 저

양희은의 봉우리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그 당시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던 그 주제음악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곡인데요. 청소년 그 선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으로 기억을 합니다. 금메달의 화려함에 가려 눈물 흘리던 젊은 청춘들에게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낮아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이미 아름다운 봉우리다 라는 위로를 해주었던 지금 뭐 고인이 되신 김민기 선배님의 마음이 담겼던 노래였습니다. 양희은이 불러서 알려지기 시작했던 봉우리를 들어봤습니다. 김민기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전북 쪽에서 그 유명하신 대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민기 선배도 그렇고 사랑과 평화의 김명곤 선배도 그렇고 한 사람은 청바지 문화의 포크의 거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련된 그 밴드 사운드 그 당시에 뭐 신스팝이라고 하죠. 전자, 음악, 악기를 많이 이렇게 흘러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주 세련된 음악들을 정말 많이 우리가 그 예전 70, 80세대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대부분의 노래들은 김명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작곡되고 편곡되고 만들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뭐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두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재범이 노래했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끝곡으로 준비한 곡이 마비블루 브랜드가 노래한 Ain't No Love in the Heart of the City라는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직역하면은 이 도심 한복판에는 사랑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뭐 이런 씁쓸한 그런 이야기죠.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그 락 버전도 있고 힙합 버전도 있고 뭐 쓰임이 굉장히 많았던 글루브에 반해서 아주 다양하게 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곡인데요.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봅니다. 바비 블루 블랜드 Ain't No Love in the Heart of the City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좋은 또 음악 가지고 사연 가지고 화요일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게 돼. Take a chill.
1: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끔씩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재부팅, 그러니까 한번 다시 시작해보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되면 잠시 껐다 다시 켜는 것만으로도 멈췄던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은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바꾸려 하기보다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다시 출발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재부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을 조금 다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오늘 함께할 음악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머물며 작은 여유를 전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을 함께 여행하는 시간,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재즈여행의 문을 기분 좋게 열어줄 노래입니다. 곡의 제목은 세시봉, 프랑스어로 정말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라는 뜻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과 일상의 작은 기쁨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복잡한 설명보다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전하는 곡이라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곡입니다. 전에 한번 일리아 세로브의 음성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캐나다의 재즈 보컬리스트인 에밀리 클레어 발로우가 부른 버전입니다. 부드럽고 맑은 음색, 그리고 경쾌한 스윙 리듬이 어우러져서 원곡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세련된 재즈 감성으로 들려주는 에밀리 클레어 발로우의 세시봉 들으실게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세시봉을 에밀리 클레어 발로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프랑스의 전설적인 가수 앙리 살바도르가 2000년 여든이 넘은 나이에 발표해서 제2의 전성기를 열었던 곡입니다. 당시에 젊은 싱어송라이터인 캐런 안과 벤자민 비올라가 앙리 살바도르에게 이 곡을 선물해서 세대를 뛰어넘는 만남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합니다. 샹송의 감성과 부드러운 보사노바 리듬이 어우러져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곡의 제목인 장댕 디베르는 우리말로 겨울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추운 겨울날 온실과 같은 나만의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전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 곡을 라라 루이스의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라라 루이스의 장댕 디베르였습니다. 포근한 멜로디와 따뜻한 보컬이 마치 겨울날의 햇살이 머무는 작은 온실에 다녀온 듯한 여운을 남겨주는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토니 데셀의 자작곡인 Let's Just Stay In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그냥 집에 있어요 정도의 뜻인데요. 이 곡은 북적이는 거리로 나가는 대신에 연인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자는 소박한 행복을 노래합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시간이 가장 특별해질 수 있다는 마음을 담고 있죠. 가사에는 이런 다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We could watch a movie maybe, or maybe I'll just watch you. 우리 영화나 함께 볼까요? 아니면 그냥 난 당신을 바라보려고요. 화려한 데이트보다 함께 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마음이 잔잔하게 전해지는 곡입니다. 토니 데셀의 Let's Just Stay In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토니 데세르의 Let's Just Stay In 이었습니다. 화려한 순간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따뜻하게 들려주는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두 곡은 들으시는 동안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유쾌하고 경쾌한 사랑의 순간들을 담은 노래들입니다. 친숙한 팝과 화려한 고전 스윙 재즈의 매력을 연속으로 느껴보실 텐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1990년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테마곡이자 그룹 The Cardigans의 세계적인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사랑에 빠져서 바보가 되어도 좋으니 그저 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는 내용의 Love Fool, 사랑의 바보입니다. Love me, love me, say that you love me. Fool me, go on and fool me. 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그 말이 거짓이라도 좋으니 제발 그렇게 말해 주세요. 라는 가사가 산뜻하고 통통 튀는 재즈 리듬으로 사랑스러운 투정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캐나다의 재즈 보컬리스트인 바브라 리카의 상큼한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1950년대 미국 엔터테인먼트계를 사로잡았던 낭만의 아이콘, 딘 마틴의 대표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한 놀라운 순간을 노래한 Ain't That a Kick in the Head인데요. 이거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놀라운 아닌가요? 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How lucky can one guy be? I kissed her and she kissed me. 한 남자가 얼마나 운이 좋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고 그녀도 나에게 입맞춤을 했죠. 라는 가사처럼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사랑의 감정을 화려한 빅밴드 스윙 리듬과 딘 마틴 특유의 여유로운 목소리로 전해줍니다. 바브라 리카의 Loveful 이어서 딘 마틴의 Ain't That a Kick in the Head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바브라 리카의 Loveful 그리고 딘 마틴의 Ain't That a Kick in the Head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재즈 보컬리스트 마이클 썰튼의 This Could Be the Start of Something Big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아주 큰 일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라는 뜻인데요. 1950년대에 발표된 스윙 재즈곡을 마이클 썰튼이 특유의 단정하고 세련된 감성으로 다시 들려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우연히 나눈 작은 인사나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만남이 어쩌면 내 삶을 바꿀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설렘을 담고 있어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때 느끼는 기대감이 경쾌한 스윙 리듬을 따라서 기분 좋게 펼쳐지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다가온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작은 용기가 아닐까 싶네요. 기분 좋은 설렘과 활력을 전해주는 마이클 서튼의 This Could Be the Start of Something Big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마이클 서튼의 This Could Be The Start of Something Big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혼자만의 용기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따뜻한 응원과 변함없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해지는 경우가 더 많죠. 이어서 들으실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Make You Feel My Love, 당신이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1997년 밥 딜런이 발표한 곡인데요. 이후 수많은 가수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다시 부르면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 영국 출신의 가수 아델이 리메이크하면서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받기도 했죠. 오늘 이 곡을 전해드린 마이클 부블레는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진심을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비바람이 당신의 얼굴을 스치고 세상이 모두 당신을 등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난 당신에게 따뜻한 포옹을 할 겁니다. 당신이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곁을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Make You Feel My Love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Make You Feel My Love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전통 스윙 재즈의 낭만을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풀어내는 미국의 재즈 뮤지션 제이슨 페이버스가 이끄는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곡의 제목은 I can't believe that you are in love with me. 당신이 나와 사랑에 빠졌다니 믿기지 않아요 입니다. 이 곡은 올해로 발표된 지 딱 100년이 되었는데요. 한 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뮤지션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다시 부르며 사랑받아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이슨 페이버스 트리오의 버전은 부드러운 스윙 리듬과 편안한 보컬로 사랑이 이루어진 순간의 설렘을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I have always placed you far above me. I just can't imagine that you love me. 나는 언제나 당신이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답니다. 설렘 가득한 마음이 담긴 제이슨 페이버스 트리오의 I can't believe that you are in love with me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제이슨 페이버스 트리오의 I Can't Believe That You Are In Love With Me였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두 곡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천천히 걷다가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을 만나는 것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대한민국 재즈의 역사이자 한국 재즈의 대모로 불리우는 고 박성현님의 자작곡인 물안개입니다. 새벽 강가에 피어오르는 물안개처럼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그리움과 추억을 박성현님 특유의 깊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들려주는 곡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캐나다 출신 재즈 보컬리스트인 빈센트 월프의 On a Clear Day, 어느 맑은 날에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위해 만들어진 이 노래는 마음을 짓누르던 구름이 거치고 맑게 갠 하늘처럼 마침내 자신의 빛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안개를 지나서 맑은 하늘을 만나는 듯한 두 곡, 박성현의 물안개 그리고 빈센트 울프의 On a Clear Day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박성현의 물 한 개, 그리고 빈센트 울프의 On a Clear Day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재즈계의 퍼스트 레이디 엘라 피츠제럴드의 All of You, 당신의 모든 것인데요. 당신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특히 So love at least a small percent of me do, for I love all of you. 당신은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사랑해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니까요 라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엘라 피츠제럴드의 All of You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엘라 피츠랄드의 All of You였습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재즈 여행도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스무드 재즈의 거장이자 재즈 기타의 전설인 조지 벤슨의 대표 연주곡인 브리진입니다. 브리진은 산들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걷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1976년에 발표된 이 곡은 재즈 음반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앨범 브리진의 타이틀곡이기도 합니다. 조지 벤슨 특유의 부드럽고 경쾌한 기타 연주와 포근한 스트링이 어우러져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곡입니다.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마지막 곡의 제목처럼 여러분도 바람을 타듯 가볍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조지 벤슨의 브리진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재즈여행, 진행의 김수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 ya! Thank you.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3: 길벗입니다.
4: 요즘 길거리를 나가면 우리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면서
5: 시기가 되면 이유 없이 삼천 변을 걷고 싶어집니다.

0: 열대야가 길게 이어진 여름이었죠.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 한국에서만 유명한 샹송을 프랑스어 원어민들이 들어본다면 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그러면 저희 한승우 디자님도 한번 모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인사드립니다. 한승훈입니다.
0: 아, 거기는 지금 몇 시 정도 됐을까요?
1: 네, 이제 12시 조금 넘어서요. 이제 낮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3: 오키입니다.
4: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영상 아래 달았던 작은 댓글 하나였습니다.
5: 특별한 경험은 아니고 보편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캠퍼스에 대한 기억은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6: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5: 도시 이야기 전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2: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3: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4: 여러분들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6: 늘어만 가는 빈 상가를 보면서 조용히 가슴이 허전해지는 그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전주학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임창현 교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울을 담는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도시의 연구자가 되어 살고 싶은 도시를 함께 그려보는 일일 겁니다. 그것의 도시 이야기는 그 상상과 대화가 오가는 작은 광장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광장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이 바로 전주학의 저자이자 주인공입니다.
7: 네, 정확하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서 이렇게 영상을 살펴보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도시 이야기를 만들고 했던 제작진이 함께 오늘 마무리하는 방송을 가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그 인사부터 자기가 맡았던 코너와 소개를 정식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 현아님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아님.
0: 저 보고 싶으셨죠? 네. 3개월 만에 건강하게 돌아온 현아입니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 코너 소개를 제가 한참 오래가 만만해 하니까 지금 네. 코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빠뜨리고 네. 저만 소개를 했네요. 네. 제가 코너가, 잠깐만요. 기억이 지금 잠깐 안 나요.
8: 터무니였던. 아, 네. 전주판 터무니.
0: 전주판 터무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문화에 대한, 지역의 문화, 지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7: 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오키님.
3: 네. 안녕하세요. 저, 긴급 투입 전문 게스트로 시작을 해서 오키포차를 진행했던 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반갑습니다. 와! 그래요. 오키포차로 7번 했나요? 7월 달까지?
3: 네.
7: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덕이님.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저녁에 전주 청년 실록이라는 제 얼굴 나오고 있네요.
3: 참 민감하시구나. 전주
0: 오늘 저희 방송 잘할 수 있죠?
9: 전주 청년 실록이라고 하는 코너를 이제 기획해서 진행을 한 덕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7: 그리고 우리 허윤희 팀장님 인사 네. 나누시죠. 네.
10: 안녕하세요. 저는 오며 가며 도와드리고 있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허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9: 저희 119.
0: 네. 그렇죠. 없어서는 절대 우리가 방송을 못했죠.
7: 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JK님.
8: 네. 안녕하세요. 네. 7개월 전, 8개월 전에 댓글 하나로 이어져서 진행까지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네. 문제의식 JK입니다. 반갑습니다.
9: 와.
7: 와. 네. 그리고 저 길벗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이어가 보겠는데 우리가 오프닝 하면서 영상으로 인연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회차로는 오늘이 105회차. 그리고 네. 7월 달에 100회차 방송을 우리 JK님께서 네.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8: 아, 네.
7: 라디오에서 케이크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100회, 그리고 오늘 105회차까지 올 때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까도 영상에도 나왔던 비상계엄이 터지고, 또 긴급하게, 그 생방송과 보이는 라디오를 또 갑자기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도시 이야기를 만들고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년 6개월 정도죠? 그 네. 저랑 둘이 이렇게 한 게
0: 네.
7: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네. 우리 현아님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0: 네. 네. 1년 6개월 고생한 현아입니다. 아, 근데 뭐 2년 이렇게 쭉 영상을 보니까 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새록새록 드네요. 그래서 아, 이게 무엇보다도 매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를 저희 길버님하고 둘이서 겨우겨우 이렇게 진행하다가 저희 천군 만마를 얻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는 특히 저희 길버 PD님의 좀 그런 인품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을까 네. 모르겠어요. 계속 네 그 뒤풀이를 쏴서 그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래도 뭐 길버님을 보고 다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앞에서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그렇게 함께해 주셨던 라디오 방송국에 저희가 갤런티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오셔서 어떤 분들은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신 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들이 좀 모여져서 저희가 그래도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주라는 도시를 좀 깊숙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저의 진행 본능이 좀 깨워져서.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그 한 달간 인수위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인수위 제가, 지정 MC를 또 했습니다. 아, 네, 그 안에서. 네. 그게 이제 공동체 라디오 덕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 2년 동안 괜찮았나요? 이름 대답을 옆에서라도
9: 아니 청취 모드로 약간 네. 듣고 있었어가지고요. 네.
0: 아 그러셨군요. 제 목소리가 괜찮아서
9: 너무 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0: 네. 아 감사합니다.
9: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매주 방송을 한다는 게
0: 그래도 같이 해주셔서 지금 2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7: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우리 현아 진행자님의 진행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프로 방송인이라고 이렇게. 그 이부 동성이거든요.
0: 네 감사합니다.
7: 근데 제가 네. 요즘 네. 그동안의 영상들을 쇼츠로도 좀 만들고 정리하는 그걸 하면서 네. 이렇게 쭉 들어보고 살펴보고 하는데 첫 방송 때 굉장히 떨리고 지금과는 많이 달랐더라고요.
0: 그렇죠. 덜덜 떨었죠. 위에서는 멀쩡한 척 하더라도 다리는 막 달달달달 떨고 있었죠.

0: 작곡 네. 회차가 거듭되면서 맞아요. 이렇게 조율이 되고 역할 분담도 생겨가고 그랬던
1: 네.
0: 것 같아요.
1: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의 진행 본능을 깨워주셔서.
0: 그래요.
2: 고생하셨습니다.
0: 네.
3: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그 프로 땜빵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도 본인이 소개를 그렇게
3: 기분 나쁘게
1: 언니 기분 나쁘죠? 막방인데 한번 받아요.
4: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0: 특히
4: 제가 준비돼
1: 맞아요. 진짜 재능이 특출나
4: 제가 내용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0: 제가 그래서 특별히 오디오로 이렇게 프로파일러 방송 프로파일러 방송 할 때 그 오디오에다가 마침 그때 다녀왔던 영상을 입혀서 그 최근에 영상 리메이크 하게 됐는데 도시하게 산 증인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프로 아니 파일럿 방송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기 뭐였죠? 패널로 이렇게 오고 그러다가 진행자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오키 님의 인연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 네, 그 8년 전에 시험방송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제가 그래도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 마이크 울렁증이 없어요. 그 머릿속에 채워진 건 없는데 네. 아무 말 대잔치해서 어쨌든 시간은 채울 수 있다. 네. 그래서 별 이제 수다 떠는 심정으로 나와서 했는데 첫 방송을 하고 나서 뭘 느꼈냐면 우리 현아님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국어책 읽는 네. 듯한 느낌이었다고. 근데 저도 그때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쓰고 했더니 답을 쓰면 이렇게 계속 보게 되잖아요.
0: 쳐다보고
3: 그래서 자연스러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3: 그 다음부터는 대본도 본둥만둥하고 여기 좀 일찍 나와서 보는 게 원래 벼락치기 공부를 잘한 스타일이어서 네. 여기 나와서 보면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데 저는 땜빵이 아니고 정확히 표현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냐 전문 긴급 투입 게스트.
0: 언제든 투입이 네. 가능한.
3: 오라고 하면 언제든. 뭐, 그렇게 보고 또 여기를 오면서 뭘 그 하나 깨달았냐면, 아, 전주역까지 오는데 처음은 멀었는데 버스 타고 오니까 나중에는 뭐 탈만 하더라. 한 30분 눈 감고 있으니까 와 지더라. 라고 해서 버스 노선 한 개를 정확히 외웠다는 거죠.
1: 와.
3: 그리고 네. 이제 그 뭐 이제 전직 뭐, 그, 초선 의원으로 끝났지만 정치인이어서 뭐 시사에 관한 전주시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제가 아는 방식으로 또 뭐 문제를 바라보기도 하고 풀어나가기도 하고 뭐 어쨌든 별로 할 일 없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거리였고
0: 네,
3: 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아, 우리 길보 PD는 정말 능력이 얼만큼 무궁무진하다고 해야 할까. 근데 사실.
0: 오늘 이런 날인가요?
3: 아니, 1년, 아니,
1: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3: 조용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혼자 이 대본도 다 쓰고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지금 어느 방송국에 투입이 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저도 방송을 통해서 근데 굉장히 한 시간이라는 게 듣는 입장에서는 길지만 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4시 네.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도 대충 그 대본을 보고 왔는데 아이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만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정한 주제만큼 그 뭐 열성적인 어떤 토론은 못하지만, 지금 그 도시 이야기 1, 2탄이 맛배기는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하소연을 하지만 오디오도 안 되고 비디오도 안 되고 아까 그 방송 그 화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름 많이 웃는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방송한 프로를 잘 안 봐요.

0: 안 보는데 엊그저께는 목소리만 나오는 걸 들으니까 그래도 그 얼굴 가려진 채 목소리 나온 거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 이야기 이 3탄에 제가 다시 출연이 될지 말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름 뭐 메인은 아니지만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꼭 그 일 없는데 방송 있는 날만 누가 낮술을 이렇게 제안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도 그랬는데.
1: 오늘도 그랬어요?
0: 예. 네.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거를 쉬고 우리 PD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드시고 오시면 약간 혈색도 좋아지고. 아, 그럼도 나고.
3: 말도 잘 나고.
0: 아니, 그래서 또. 그 자가 발전해서 네. 또 뭔 말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3: 아, 그런 거 좋아해요 청취자분들은.
0: 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네. 뭐 갈망하는 게 날것의 언어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방송 심의가 걸리니까 뭐 유튜브만 나간다면 모르지만
3: 벌금 내면 돼요.
0: 아니 근데 제가 꼴랑 10,000원 후원하면서 벌금까지 하면 안 되죠.
4: 팀장님 다 듣고 계시죠?
3: 저희 네. 오키님은 특히나 맛깔나는 멘트들 네.
0: 그래서 뭐 조회수가 많다고 네. 하는데
3: 조회수도 네. 탑을 찍고요.
0: 이건 거의 불가사의.
2: 저는 사실 한... 실체가 궁금했어요. 얼마가 나오고 네.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확인해봤어요?
2: 아 못했죠. 아. 그 관리자로 들어가서
1: 아.
2: 볼 수 있잖아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런
1: 아,
2: 거예요?
1: 다른 사람 못 보나?
0: 저는
2: 쇼츠 같은 거는 보통
5: 조회수는 보이지 않아요?
1: 보일 거예요.
2: 네. 네. 아, 그 하나하나마다 체크 그렇죠. 볼 수 있는 네. 다 찾아봐야 되니까.
0: 그런데 저는 그, 확인 안 해봤습니다.
1: 도시 이야기하고 공동체 라디오 통틀어서 그 가장 많은 조회수가 6,2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6,000 넘는 게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되는데 다
2: 오키님이에요.
1: 오키님이에요.
0: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 거기에 살짝 그 조미료처럼 육도 문자 비슷한 걸 쓰면 조회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3: 우리 다 같이 연습할까요?
0: 아니 그래서 오키포차를 하면서 이름이 포차니까 굉장히 가볍게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길버 PD한테 마이크가 넘어가면 갑자기 그쵸? 개그가 다큐가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에이, 거예요.
3: 맞아요. 에이, 지금 저희도 막 밝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만 가면 좀 진지해지잖아요.
0: 이 부분은 혼자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1: 그래, 네. 그래서 그 포차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필요한 건데 잘 안 다루잖아 어디에서도 근데 이제 오키포차에서 계속 그런 문제를 좀 짚었는데 그런 게 아까 쇼츠 조회수라고 그 표현을 했지만 사람들한테 그 대중들의 관심사에 부합한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0: 그러니까 찡그린 인상하고 그 뭔가 이 팩트를 막 날리는 것 같은 약간 사이다 느낌의 발언 네.
1: 그렇죠.
0: 뭐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네. 대리만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네. 자화자찬 해봅니다. 네.
1: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덕이님 말씀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작년 이맘 정확하게 한 1년 이 시간쯤 된 것 같은데 게스트로 한번 그
2: 아 그래요? 네. 저는 가을 한 10월 11일
1: 이 무렵이었어요. 내가
2: 아 그래요?
1: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게스트로 한번 모실까 했는데 그 중간에 그 소개해주신 모 인사가 아마 안 될 것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그 처한 상황상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든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눠보자 도시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때로부터 지금 한 1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0: 제 이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네. 그 자신 없는 건 우기지 않는데, 첫 방송이.
1: 방송은, 방송 좀 늦었죠. 네,
2: 10월인가 11월인가 그랬어요.
0: 첫 추위가 왔을 때.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그랬는데? 영상 찍었더니, 네. 그 배우 데뷔한 날이었었거든요. 네.
2: 아, 맞아.
0: 만능 엔터테인먼트.
2: 진상 그래, 약간.
0: 엔터테이너.
1: 그래서 우리 덕이님의 경우에는 1년, 뭐, 좀 넓게 보자면 도시약 2년을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 아,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 이 방송에 결합하게 됐는지 그렇죠. 생각이 났고. 그렇게 따지니까 진짜 되게.
1: 아득한가요?
2: 아니요, 감사한 것 같아요. 아. 그 시기가 사실 저의 인생의 가장 침체기였고요, 작년 이맘때가. 그 이제 일을 하다가 있던 상황? 그만두고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제 하던 일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내가 그 조직의 이 사회에 적응이 가능한가 부적응자가 아닌가 하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고 그러고 있을 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 기술적으로 어려울 거라 생각은 안 했지만 네. 이제 어쨌든 얼굴을 드러나야 되는 일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방송 상관없이 오랜만에 그냥 얼굴 뵙고 얘기는 하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좀 말려가지고 승낙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PD님을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네. 첫 방을 하고
1: 연습자마
2: 하면서 그이 방송을 계기로 제가 굉장히 활력이 생겼다고
1: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네,
2: 저는 진짜 터닝포인트였어요. 네. 정말 저를 이렇게 그 고립 웃는 상태에서 끌어내준 게 도시 이야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덕분에 이제 제 얘기도 방송에서 했지만 그 구직자의 상태에서 이제 일도 시작하게 됐고 그러고 보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되게 감사합니다.
3: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유일하게 진짜 전문 방송인으로 경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 빼고 다 프로들이에요. 저 빼고.
3: 아니에요. 다 아마추어죠. 네,
0: 저도 덧붙여서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네. 이제 뭐 제가 정치를 그만둔 지가 4년이 넘었잖아요. 4년이 넘었는데 거의 존재감이 잊혀질 수도 있었는데 그 전주 사람들 잘 모르죠. 외부에 나가면 아 요즘 뭐고 지내? 나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데서 도시 이야기 진행하고 있어. 그리고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하네.
5: 그만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3: 그러니까 하나 채널을 만들어서
0: 아니요.
1: 그러니까 덕이님과 오키님에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활력이 되고 터닝포인트이기도 했다.
2: 그렇죠. 진짜 사회랑 네. 다시 연결되게 해준 접속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 좀 더 마무리하시자면 개인적으로.
0: 더 해야 되네.
3: 아니 아직 분량 안 나왔나 봐요.
4: 분량은 알아서 잘 챙기셔야
2: 아니 그게 사실은 나름대로 저는 이제 뭐 8회를 하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아서 나름대로 제 방송 평가는 했는데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사실 고민 별로 안 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열어놓고 물어보시니까 되게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청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네. 제가 코너를 이제 기획한 부분들이 되게 도시 이야기가 그 전에 이제 진행되어 왔던 부분 안에서 되게 좀 스스로 좀 잘 역할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이 코너를 애초에 기획한 거는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전업으로 많이 해왔고 청년의 어떤 세대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너무 이렇게 어떤 문제의 대상 아니면 위기에 당면한 어떤 집단으로 되게 소비되는 방식으로 호명이 돼서 저는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삶을 좀 들여다보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고민했고 잘 뭐 100점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잘 다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주라고 하는 도시와도 연결된 이야기도 잘 풀어진 것 같다. 네, 더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어쨌든 그것도 그 다음 단계에도 어떤 식으로든 또 진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기회를 좀 풀어낼 수 있게 또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도시 얘기에 너무 고맙다는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3: 고맙다는
2: 감사합니다.
3: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속 말을 쓰고 있는
2: 아 그래요?
3: 그렇죠. 아까 더 듣고 싶은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아무튼
2: 다음 시즌에서도 제가 좀 한번 잘
3: 아 다음 시즌도 계속
0: 낙점이네요.
1: 네. 시즌 3에 대해서 가장 의지를 보이고 있는
2: 의지라. 네.
1: 그러면 네, 우리 우리 팀장님 말씀 다음
5: 슈트님 먼저 그럴까요?
4: 저요. 네. 네. 아 드디어 저도 네.
1: 우리 잠깐만 소개를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략은 아시지만 청취자들은 모르실 테니까 덕인 JK님의 등장과 오늘까지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3: 짧게 해주세요.
1: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그렇죠.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쇼츠 하나로 도시학에서 네. 나왔던 얘기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쇼츠가 또 다른 쇼츠와 연결되고도 해서 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까지 오고 본방송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나와서 얘기해 보시라. 그때부터 지금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굉장히 성장사 성장기를 그리고 계신 우리 JK님이신데
0: 네.
1: 그 한번 여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4: 네. 네, 드디어 입을 떼게 되네요. 아, 역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네요.
0: 네. 누구 눈치죠?
4: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성분들에게 저 아내의 눈치를 보더라도.
0: 아,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4: 아, 제 얘기를 일단 그 PD님이 잘 해주셨는데 처음 댓글을 쓰게 됐죠. 근데 PD님께서 어떤 저의 그 마음을 좀 전환시켜주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불만족스럽고 이 그 계엄 이후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좀 답답한 감정들이 계속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관찰자 입장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PD님께서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댓글로 제가 좀 창피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 후로 이제 프로 댓글러가 됐거든요. 어디 가서든 막 계속 댓글들을 막 다루면서 아 그래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감정을 가지고 댓글을 막 쓰다가 그러면 이 도시 그때 이제 PD님께서 접촉해 오셨는데 아 그러면 내가 저 공동체 라디오, 도시 이야기 말고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서 무엇인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실 여기에 이제 제가 발을 들였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거의 자의적으로 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뭔가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PD님이 원치도 않는데 원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막 무언가 막 하려고 사실 좀 발버둥 쳤던 좀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뭐 블로그도 했었고요. 뭐 기사 같은 것도 정리해서 한 60, 70개 정도 작성해봤고 또 도시 이야기의 관점을 가지고 또 여러 그 기사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스크랩도 해보고 네. 또 정말 많은 꿈들, 그 또, 가정 안에서 또,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적용도 해보고, 또, 기대도 해보고, 또, 어떨 때는, PD님이 원하지도 않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넌지시 이렇게 막 체근하듯이, 뭐, 했지만, 뭐, 저희 PD님 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 중심을 바꾸실 분은 아니시니까. 하면서 살짝 실망도 하고, 하면서 또 나의 위치는 어딜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인사의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던 도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는 뭐 그냥 진행 말고 네. 편집. 사실 처음에 편집을 그 PD님께서 그렇게 썩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은 사실 네. 못 받았어요.
0: 지금은 너무 잘해요.
4: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상당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시민에서 살짝 활동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다시 시민으로 가야 될지 뭐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가슴에 막 응어리졌던 것들을 이 안에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네. 사실 좋은 경험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안타깝게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활동가로 한번 이게 맛을 들이면 돌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니, 저기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시즌2를 마무리하고 네. 시즌3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아직 뭐
1: 결정은 없죠.
0: 네. 안 돼 있고 한데 금방 시즌3 문 열려고 할 것 같아요.
1: 위기감이.
3: 그 JK
1: 길버과
0: 오늘 엄청난
4: 근데
2: 도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죠.
0: 삐를 받아요.
4: 지금 네. 잘 그 모르시는데 저는 한 번도 시즌 투를 마감하는 걸 동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0: 저도 아, 동의한 적은 없지만
3: 우리가 지금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마감이 되는 거예요?
0: 현실적 판단. 저는 동의했어요. 저는 동의해.
2: 현실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하에 이제. 네.
4: 저는 사실
0: 네. 어쨌든 미련은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가장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네,
3: 그렇죠. 이제 네. 할 만하니까. 근데 그 저는 동의도 없이 마무리하는.
0: 아니 근데 저는
4: 맛을 들여놓고 갑자기
0: 네가 지쳐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는 아. 입장이라.
4: 아 예, 네, 저도 그런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3: 좀 쉴 때가 됐죠.
1: 네, 네 그래요. 그 뭐, 어쨌든 저를 이렇게 음해하는 기운이 갑자기. 데이케님까지도 아까 오키님 그다음에 덕이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 전환한 그 계기가 됐고 새로운 그 삶 그 특히 이제 방금도 표현을 하셨는데 그 계엄 이후에 그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시아기를 만났고 그게 딱 그 도시아기로 에너지가 그 집중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3: 박수를 쳐.
4: 아,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러면 그 우리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켜보시고 하셨는데
5: 지켜만 봤어요.
3: 숨은 공로
5: 아니 지켜만 봤습니다.
1: 보시면서 들었던 뭐 연민도 있을 거고 애증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볼까
3: 애통 터지셨죠?
5: 근데 사실 지금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는 요즘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1: 지금 라디오에서
5: 예, 네. 그런 걸 하면서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던 찰나였거든요.
1: 네. 네.
5: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오 이런 분들 하나하나 다 여기에서 뭔가를 그쵸. 하고 계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1: 네.
5: 제가 길버피드님을 처음 뵀을 때가 2년 전이더라고요.
1: 그쵸.
5: 사실
1: 딱 이맘때.
5: 네. 근데 그때 저희가 그 935 라디오 전조원이라고 본부장님이 진행하시는 그 방송에 이제 게스트로 오셨었어요.
1: 네.
5: 그래서 탕감자 이야기를 네. 좀 하셨었고
1: 네.
5: 그래서 그 뒤로 방송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 그렇죠?
5: 네. 그러시다가 저희가 기초교육 하반기에 네. 있는 기초교육을 받으시면서 네. 도시 이야기를 기획을 하셨었죠.
1: 네. 네.
5: 근데 처음 기획이 주 1회 방송을 하시겠다라고 네. 기획서를 내신 거예요.
1: 네.
5: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3: 네. 네, 녹화 방송으로.
5: 네. 녹화 방송도 아니고 그나마 또 생방송을 하시겠다.
1: 생방송에서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죠.
3: 염두에는 졌는데. 네.
5: 그랬죠. 그리고 또 매주 게스트를 초대하시겠다라는
1: 그렇죠.
5: 것까지 해서 네. 와, 이게 가능할까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사실 2년 지났는데 2년 과정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그 라디오 방송만 하시겠다 했었는데 유튜브 방송 하시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의회에 공개 방송이 아니라 네. 의회 특집 방송을 네. 좀 하시겠다
1: 네.
5: 뭐 그런 것도 기획을 하시고 그래서
1: 네.
5: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1: 네.
5: 근데 벌써 2년이라고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네. 큰일 없이
1: 네.
5: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뚝딱뚝딱 다 하셔가지고 네. 저희는 별 뭔가 뭐 도움 드린 게 별로 없다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1: 네.
5: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더 하시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길버 PD님이 지치셔서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죠?
0: 아, 아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뒤에. 이제 좋은 얘기 앞에 하고 네, 하겠죠. 네.
3: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 때 항상 네. 든든했어요. 왜냐하면 길버 PD님도 이렇게 원래 방송하셨던 분이 아니시기
1: 그렇죠.
3: 때문에 네. 저희 방송 시작했는데 갑자기 소리 안 나가고 막 이랬던 상황들도 있었고 화면이 안 나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쵸, 상황들이 네. 많이 있었죠.
0: 긴급 출동 119 네. 말 119. 그대로
3: 저희의 119여서
5: 근데
3: 항상
5: 사실 저도 이제 그 여기 공동체 라디오가 3년 차 네. 들어가고 있는데 방송 전문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시민 미디어 시민들이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미디어 활동을 했던 사람이어서 방송 전문인이 아닌 상황에서 여기를 꾸려가야 되는 뭐 그런 네. 상황이어서 많은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아요.
0: 엄청나게 됐어요.
3: 아니, 진짜로.
5: 감사합니다.
3: 아, 그래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네. 이런 전주 공동체 라디오 같은 곳이 있어야 시민들이 본인들의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진짜 있으면서. 네,
5: 그래서 저는 이제 했어요. 저의 필요에 의해서 저도 사실 이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뭐 익산 미디어 센터에서 좀 그런 활동을 하다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런 공간에서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 의미가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었고
2: 공동체 라디오가 3년 됐는데 도시 이야기 2년 된 거네요.
5: 왜?
1: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 뭐 준비 과정까지만 3년.
5: 4년.
1: 4년.
5: 네, 제가 여기에서 근무한 지가 지금 5년 차니까. 네. 네.
1: 개국은 2년 6개월 정도
5: 네,
1: 됐죠?
5: 네. 개국한 거는 네, 네. 2년 6개월이고 그 전부터 준비는 하고
0: 준비 과정이.
5: 네. 그래서. 네, 자, 선생님들이 계셔서 여기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 오늘 뭐 간증대하는 분위기인가요?
0: 긴급출동 119.
2: 윈윈이네요, 윈윈.
0: 허윤희 팀장님한테도 박수.
3: 박수.
0: 네.
3: 오.
2: 아, 진짜. 사실
3: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 정말 되게 중요한
4: 위기의 순간 늘 나타나셨죠.
5: 네. 네.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주 1회 방송하는 게 많지 않고, 그래서 좀, 뭔가 앞서가는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앞서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3: 정말 힘들었어요. 아 진짜 저희 2년 동안 네. 1년 반 정도 아니, 저는 이제 일이 문화기획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에 어떻게든 하고
5: 그러니까.
1: 심지어는 네. 그 방송 중에 방송을 하면서 그 일 처리하느라고 문자 보내고 통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3: 네. 막 정말 정신 없었던 것 같긴 해요.
5: 그래서 선생님이 주 1회 계속 오시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이었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막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3: 그래도 그러니까 그 게스트 분들이 너무 매력적인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스트들이 오셔서 좀 전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고 저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5: 네, 사실 저는 이제 집이 익산이다 보니까 전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긴 전주를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전주를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뭔가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 신기하게 오기 전에 되게 피곤하고 아유 내가 왜 이런 짓을 한다고 했을까 막 이러면서 했다가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갈 때는 되게 홀가분하고 뭐 그랬던 느낌도 꽤 많이 받았었어요.
1: 네. 그렇죠.
4: 근데 두 분만 하셨던 게 진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근데 있었을 것
5: 그러니까
4: 생각.
5: 그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길버님의 뭔가 인품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0: 인품은 별로 볼 거 없어요. 인품은 별로 볼 거 없는데
1: 능력
0: 인맥 인맥
3: 인품의 해석과 의미는 다양해요.
0: 이를 추진하는 능력
4: 한 기조로 가셔야지 칭찬만 했으면 칭찬만 하고
3: 이제 끝날 때가 됐나?
5: 2년 동안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스태프들이 계속 모이고 네. 오, 이렇게 자체 스태프가 꾸려진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그리고 굉장히 이 초대된 게스트들이 우리 사회의 전주 지역사회의 중량감 네. 있는 네. 게스트들로 채워졌죠. 사실은 우리가 막 그 어쨌든 청취자가 엄청 많고 유튜브 시청자가 엄청 많고 이런 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분들도 굉장히
3: 네,
0: 대단하시고
3: 감사했죠.
0: 그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어온 답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우리가 지금은 별로 뭐 힘은 없지만 영향력은 없지만 이렇게 그 남이 듣지 않고 보지 않는 방송에서 이렇게 전주시에 대해서 전주에 대해서 도시 이야기를 다룬다?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사실.
3: 아, 그리고 네, 그 본부장님,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학교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라디오 프로그램 한번 평가에 대한 얘기를.
1: 초반에.
3: 아, 예, 초반에 했을 때 학생들이, 아유, 너무 전주에서만 듣기 아깝다. 이 프로, 이런 얘기를, 피드백을.
0: 멀리 그때, 송출합시다.
3: 했었는데, 그때 좀,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 2억관 1년 정도 진행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도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 그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고 의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해주니까 그때 좀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좀 의미 있게 우리가 했던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고도 그 시즌2 마감도 좀 일찍 얘기를 했잖아요. 한 두세 달 정도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모색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했던 거고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얘기 말고 그동안 그 나오셨던 게스트 분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봤거든요.
0: 네. 네.
1: 그걸 한번 살펴보고 네.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6: 도시 이야기는 언론계의 레드팀입니다. 예, 네,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7: 네. 나에게 도시 이야기는 나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8: 지난 시즌1에 출연해서 도시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오지라퍼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9: 저에게 도시 이야기란 우리 모두의 도시를 함께 읽는 그런 대화 같은
7: 단순하게 이렇게 뭐 교수라든지 전문가라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 이제 BRT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BRT 시작이 되면 이제 길버 PD님의 주 전문 분야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BRT와 관련해서도 시리즈와 기획이 줄줄줄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9: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시즌3에서도 도시 이야기가 어떤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자세로 한 명의 청취자로서, 시청자로서
10: 제가 도시 이야기 시즌3 파이팅!
7: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도시 이야기 파이팅!
1: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10: 도시 이야기 전주하나 나.
1: 그 주로 올해 출연하셨던 게스트들 중심으로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네. 한승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3: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1: 아니요, 잠시 다녀오신 거고. 그랬는데 이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시즌 3를 해야겠다는.
3: 혹시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렇게 네. 해서 그 우리와 말고도 그 함께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연스럽게 시즌2는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시즌3가, 뭐 필요하면 또는, 만약에 한다면 또 어떤 식으로, 그런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본은 무시하고, 그 자연스럽게 좀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요청을 했던 게, JK님하고 덕이님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싶었는데,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11: 아, 그 출연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1: 네네.
11: 뭐 다른 코너에 출연하셨던 분들은 이제 후일담은 제가 잘 모르니까 네. 저는 이제 8번의 방송을 했고 사실은 1시간의 생방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게 짧아 엄청 시간이 짧아서 질문을 많이 못 하고 이제 끝냈거든요.
1: 준비한 질문을 다 못 네, 하고 네,
11: 진짜 마지막 회만 이제 그냥 후속 방송으로 유튜브로 더 길게 나가는 식으로 좀 더 했는데
1: 네.
11: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좀 얘기해볼 만하다 하면 방송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하시는 분들도 그 전에는 내가 나가서 할 얘기가 있을까 한 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 뭐 긴장이 돼서 뭐 했는데 막상 와서 또 저는 이제 사실은 전부터 사전 질문지를 보내고 사전 답변도 듣고 하는 과정을 하긴 했지만 항상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방송 후에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출연하신 분들도 그래서 만족도가 계속 아주 높았고 약간 그 옛날에 그 마중물 이렇게 한 바가지 부어서 막 펌프질하는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뭔가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방송에 출연이 나오신 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이후에 더 다시 부르겠다, 다시 나오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즌3에 대한 또 기대들도 많으셨던 것 같고 저도 이게 그냥 모를 땐 모르지만 나와서 얘기해보는 경험 자체가 엄청난 어떤 계기가 된다. 저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환점이 있었던 것처럼 출연하신 분들도 그래서 해야 되겠다.
3: 네, 좋습니다.
11: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3: 응원합니다.
12: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방송 나오고 그 다음에 방송을 다시 출연 요청을 못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1: 못 뭔가 드렸다기보다 바빴죠.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0: 그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 출연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맛보기만 한 것 같다.
11: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0: 한 시간이라는 게 유튜브로 한 시간을 보려면 굉장히 길죠. 길어요. 네. 지루하고. 네. 그러니까 길죠. 우리가 쉽게 보려고 쇼츠만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직접 나오면 아우 한 시간 동안 뭐냐 이럴까 막 하다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11: 이제 좀 이 풀렸는데
0: 그 게스트들이 진짜 막 워밍업 끝났는데 네. 끝나버리니까 네, 근데 맞아요. 우리가 또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자꾸 이제 후순위로 밀려가는 거죠.
12: 나온 분들은 후순위로 밀려.
0: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요. 근데 만약에 시즌3로 이어진다면은 이제 심층적으로 한 게스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키포차에서 다룬 것도 새만금도 있었고 대한방직도 있었고 근데 그 대한방직이랑 새만금 전주안주 통합 이런 것들이 게스트들이 나와서 우리가 또 질문 없이 계속 뭐 논문 써가지고 와서 읽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한 시간 동안에 다 풀어낼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1탄 2탄 해서 좀 다루는 그 기회가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 그게 아무튼 그 전에도 우리가 시도를 했지만 근데 왜 안 됐냐. 그게 계속 가는 게 생각보다 발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두 차례 정도 하다가 맞아요. 뭐 조금 네, 그 선에서 마무리했었던 뭐 이랬던 것이죠.
1: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즌3를 다 기정사실로
3: 아니 시즌3 어떻게 갈 거냐고 물어를 봤잖아요. 그래서 아니, 얘기한 건데
11: 이제 의도된 힘들었던 거 얘기 아직 안 나왔잖아요.
1: 그러면 아까 우리 시즌2는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하신 제이켄이란
4: 네네네.
0: 막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려봤는데
4: 아니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 오래 그 처음부터 뭐 계속 아이디어들은 많은 사실 많이 냈는데 오늘 올 때는 특별히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없는데 그래서 잠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피디님하고 초창기에 얘기했던 건데 제가 타겟으로 생각했던 건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사실 좀 고민을 좀 계속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이제 피디님이 저한테 진행을 하라고 하니까 말도 잘 어눌한데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래서 그게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비껴나가긴 했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중복되게 어떤 중이 모아지는 방향은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들이 사실 이렇게 포개진다는 느낌이 사실 없고 연대한다는 느낌은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 술자리에서 뒤풀이 때 했던 얘기 뭔가 좀 답답한 어떤 구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연대하고 그 담론들을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근데 또 각자 생각이 달라서 아카이브 형식으로 어떤 그런 나중에 전주에서 이런 일들, 이런 고민들을 했었다 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방송으로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뭔가 담론을 만들어가고 싶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떻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방향을 전주 시민들 아니면 뭐 지방 소도시 사람들과 같이 꿈을 꾸고 연대하고 이루어 나갈 것인지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사실 조금씩 해봤고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뭐 많지만 제 이야기는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1: 네. 그래 이제 그 시즌 3를 우리가 기약 없이 그건 이제 지금부터 실제 그 고민을 나눠가고 여러 가지 좀 확인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덕이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그 출연을 좀 어려워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막상 자신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고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모시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모아질 수 있고 그야말로 공론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의 확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즌 1과 2를 거쳐서 이렇게 성과나 알맹이로 남겨놓고 시즌 3에 대한 모색을 할 때 참조하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뭐 이런 정도면
3: 네.
1: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시간이 그 네. 마무리를 좀 해 갈까 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꼭 이 말만은 도시하기 마무리하기 전까지 꼭 하고 싶다는 뭐든 좋습니다. 뭐 시즌 3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도시하기에 대한 자신의 한 줄 뭐 이런 표현도 좋고 한 번씩 이것도 돌아가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거꾸로 할까? JK님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4: 네. 제가요? 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PD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적용들을 가정들에게 많이 했었는데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실 뭐 압축적으로 경험해서 그것들을 지금 소화시켜 나가는 사실 중에 있고 그래서 시즌 3 휴식 기간 동안 어떻게 그것들을 소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뒤로 가서 방관자나 뭐 투표관자로만 남을 건지 뭐 고민하고 또 고대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길 저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그 덕이님하고 우리 팀장님 마지막에 덕이님.
11: 사실은 저희가 뭐 하나의 엄청 되게 단일한 합의된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네.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틀이 있지만 이 안에서 각자가 뭐 해보고 싶은 활동을 하는 저는 아주 좋은 발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1: 네.
11: 저는 결국에 오늘 계속 한 이야기들이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말하는 경험이 되게 시민성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근에 방영했던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 아시나요?
1: 네. 네
11: 거기에 네. 이제 주인공 황동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명대사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하면 힘이 나요. 그리고 내 목소리 닿는 데까지 내 거.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1: 네.
11: 그래서 저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막 자기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약간 도시 이야기에서 제가 한 경험도 그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경험, 거기서부터 오는 내 마음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그 자체만으로 여기에 출연하신 분들도 여기서 말하는 경험을 하면서 갖게 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들을 좀 만들어주고 또 가지시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오는 변화가 또 있을 거다. 저는 연대도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케이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그 마지막 이 질문이 가장 어떤 답을 해야 될까라고 네.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 도시 이야기의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많지 않다고 해도 굉장히 그 유의미한 족적을 많이 2년 동안 많은 그 족적을 남겼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시즌 3가 되면 이제 그 지금까지도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다고 자부심은 갖고 있으나 그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진행자나 공적인 영역에서 해소되지 않은 그 궁금증이나 갈증들을 도시 이야기에서 풀어낼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소통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래요. 우리 현아님 말씀 들어볼까요?
3: 네. 저 이제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2년간 이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도시 우리 도시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도시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전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그 애정이 더 막 생겨서 앞으로 저 도시 연구를 더 해야겠다라는 저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든 곳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전주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 출발의 고민이 이 도시 이야기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 우리 허 팀장님 한 말씀. 네.
12: 공동체 라디오의 기능 중에 하나로 네. 그 공론장의 기능을 네. 가장 좀 크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도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네. 좀 그거를 약간 시험해보는 네. 그런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얘기만 하다 끝났다. 아니면 얘기하려고 보니까 끝났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그게 더 확장돼서 그 좀 다른 자리를 또 만들고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우리 삶의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게 힘을 좀 더 키우는 네. 이제 그런 방송으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한 말씀 정리하는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공론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써온 게 한 5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 흉내만 내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는가. 그게 이제 그 이 도시 이야기까지 이어진 가장 큰 그 화두였던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그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 성향상 어떤 깊은 곳에는 어떤 나의 그 생각과 어떤 그 관점을 그 세상에 좀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게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쁘게 표현하자면 윤석열과 같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된 거는, 저 역시 그 공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사회와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으로 배운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실제 그 배움이라고 생각을 드리고, 그 이야기들을 서로 표현들은 달랐지만 오늘 다 같이 나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사는 이따 우리가 함께 그 정해진 방식으로 하겠지만, 2년 동안 함께 만드셨고, 또 함께 해주셨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게스트라든지 뭐 청취자들까지 도시약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클로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로징은 네, 먼저 하시죠.
3: 여러분께서는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를 들으셨습니다.
0: 지난 2년간 매주 하루의 저녁 1시간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걸어왔습니다.
4: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저희는 오늘 방송 끝으로 시즌2의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1: 비록 시즌2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새로운 시즌3를 준비하며
11: 더 넓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1: 그동안 귀 기울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안녕.
3: 끝났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시크릿가든에 나왔던 아다지오인데요. 아무도 없는 개성에 와서 서로 의지하고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삼촌이와 세비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선택해봤어요. 세비와 삼촌이는 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잘 지냅니다. 그러나 운명은 짓궂게도 잘 펼쳐지지가 않지요. 그런 와중에 세비의 남편은 일본에 가서 힘든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세비의 남편, 일본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네, 오늘은 79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조문은 세비 아저씨의 결정에 끝까지 반대했다. 떠나는 길이 멀기도 멀거니와 타지에 가서 고생할 것이 뻔했고 심지어 전쟁 중이었다. 아무리 집안 사정이 어렵기로서니 고작 편지 몇 통에 일본으로 가서 살 생각을 하는지 증조문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세비 아저씨는 몸도 건강한 편이 아니었다. 증조문은 며칠 동안 세비 아저씨네 집에 가서 그를 붙잡고 사정했다. 삼촌, 증조문은 세비 아저씨를 그렇게 불렀다. 세비를 생각해 보시라요. 가족도 없는 개성탕에서 세비 혼자 아이나 키우라는 말이실까? 아내 위해서라요. 이해하는 마음 모르는 기는 아니지만서도 방법이 잘못되시다, 삼촌. 삼촌처럼 밝은 분이 어쩌다 길은 이야기에 넘어가실까? 아줌마이, 아줌마이도 우리 집 사정 잘 아시지 않아요? 여기서 몇 푼 버는 걸로는 빚도 갚기도 어렵고 세비가 알을 낳고도 계속 힘들게 빤하고 그걸 내가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삼촌, 기론이 우리 세비 곁에서 잘 있어주시라요. 난 삼촌이 아줌마이만 믿으니. 말이 안 통하네, 삼촌. 삼촌, 왜 그러실까? 그런 식의 대화가 며칠 동안 계속됐다. 도무지 세비 아저씨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날, 증조문은 발을 구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몇 번이나 땅바닥을, 담장을 발로 걷어찼다. 속에서 불이 났고 인생의 은인이던 세비 아저씨가 미워졌다. 세비 아저씨와 헤어지던 날에 증조문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모사를 빌었다. 가진 거라고는 쓸모도 없이 사람을 잘 믿는 마음뿐인 그를 위해 빌었다. 약은 사람이 아무리 조심히 다녀도 코가 깨지는 세상에 무모할 만큼 순진한 그에게는 몇 배 더 큰 행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증조문은 그에게 세비를 잘 지킬 것을, 세비의 아이를 잘 돌볼 것을 약속했다. 그날 세비 아주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을 배웅하지 않았다. 세비 아주머니는 증조모와 같은 집 옆방에 새를 얻었다. 방에 누워있으면 바닥이 꼭 바다 같았다. 출렁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작은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았다. 세비 아주머니는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넌 남편을 울면서 그리워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순간의 감정으로 그를 배웅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했다. 내가 이런 심한 입덧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남편에게 천식이 없었더라면, 아니, 처음에 그 염색 공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여러 가정을 해보았지만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선택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저씨가 일본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런 건 철저히 숨겼던 거야.
그 말을 하고서 할머니는 한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을 바라봤다. 마치 그 자리에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듯 방심한 것처럼 보였다. 아저씨의 사진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세비 아주머니가 그린 그림은 있었어. 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서툰 솜씨였지만 누가 봐도 세비 아저씨였어. 그 그림도 없어져 버렸지만

내 초반의 남자를 그려볼 수 있었으니까. 그 그림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는 자신이 죽고 나서 태어난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일, 이 세상에 머물다 사라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기억되고 싶을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답은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내가 기원하든 그러지 않든 그것이 인간의 최종 결말이기도 했다. 지구가 수명을 다하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오면 시간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그때 인간은 그들이 잠시 우주에 머물렀다는 사실조차도 기억되지 못하는 종족이 된다. 우주는 그들을 기억할 수 없는 마음이 없는 곳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결말이다. 2부 5 엄마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노후가 보장된 부모의 착한 남편,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이야기했다. 그 말은 맞았다. 그것만으로도 내 삶의 복은 차고 넘쳤다. 내가 누리는 특권을 모르지 않았으므로 나는 침묵해야 했다.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서, 내게 마음이 없는 배우자와 사는 고독에 대해서, 입을 다문 채 일을 하고 껍데기뿐일지라도 유지되고 있었던 결혼 생활을 굴려나가면서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에는 눈길을 주지 않아야 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그 껍데기들을 다 치우고 나니 그제야 내가 보였다. 깊이 잠든 남편 옆에서 숨을 죽여 울던 내 모습이. 논문이 잘 써지지 않으면 내 존재가 모두 부정되는 것만 같아서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나를 다그치던 내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숨쉬듯 나를 비난하고 비웃던 내 모습이. 너는 너를 다그쳤기 때문에 더 나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 너에게 조금이라도 관용을 베풀었다면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었을 거야. 아빠도 말했잖아. 넌 큰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남편도 얘기했지. 네가 이룬 모든 것은 운일 뿐이라고. 그러니 넌 더 단련되어야 해. 이런 취급에는 이미 익숙해졌잖아. 나는 항상 나를 몰아세우던 목소리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만큼 나를 잔인하게 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쉬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일이. 한 주가 지나 엄마를 다시 찾아갔을 때 엄마는 많이 회복된 듯 보였다. 침대 등판을 비스듬히 세워두고 거기에 기대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했다. 혼자서 링거 지지대를 끌고 복도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다. 명희 아줌마가 거의 매일 몸병을 온다고 했다. 5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그녀가 두 달 넘게 있다 갈 거라고 말하는 엄마의 눈이 빛났다. 명희 아줌마는 엄마가 결혼 전에 우체국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친구였다. 하루는 엄마가 잠들었을 때 명희 아줌마가 몸병을 왔다. 어린 시절에 아줌마가 멕시코에서 보낸 국제우편을 본 적은 있지만 아줌마를 만난 기억은 없었다. 아줌마가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해서
우리는 병원 1층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엄마 계좌번호 좀 알 수 있을까? 짧게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아주머니가 내게 물었다. 계좌번호는 왜? 내 물음에 아줌마가 핸드백 버클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미선이한테 신세진 거 갖고 싶어서. 신세요? 오래전에 우리 엄마가 크게 아팠었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큰 수술인데다 실패 가능성이 작지 않았지. 돈도 많이 드는 수술이었고 아버지는 기껏 했는데 실패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수술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 결정을 한 밤에 미선이한테 전화를 했었어. 명희 아주머니가 손깍지를 끼고 벽 쪽을 바라봤다. 그 다음 날에 미선이가 날 찾아와서 큰 돈을 주더라. 언니, 후회할 일 만들지 마. 어머니 살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인사치레라도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 곧 갚을게. 갚을게. 그러고는 의사를 찾아갔어. 수술은 잘 되셨어요? 그녀가 커피를 한입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이가 살린 거야.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 네가 안 알려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전할 거니까 알려줘. 나는 아주머니에게 엄마의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엄마가 친구를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처럼 차갑고 곁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명희 아주머니가 떠나고 엄마에게 물었다. 명희 아줌마 말 진짜야? 무슨 말? 엄마가 아줌마 어머니 수술비 보탰다면서. 아. 엄마는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내 물음에 건성으로 답했다. 명희 언니라도 그렇게 했을걸? 멕시코 가기 전에 빌려준 돈도 다 갚고 그랬어, 언니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았어. 엄마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더니 휴지에 코를 한번 풀고는 다시 게임에 집중했다. 나는 엄마에게서 등을 돌리고 보조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다. 엄마에게 명희 아줌마는 어떤 놈이었을까? 엄마는 명희 아줌마가 멕시코로 떠난 일에 대해서 지나가듯 내게 얘기했었다. 그날의 기운을 말하듯이, 거스름 돈이 얼마 나왔는지 말하듯이 아무 감정 없이 이야기했었다. 나는 엄마를 알지 못했다. 명희 아줌마보다도 더 할머니보다도 더, 그리고 어쩌면 아빠보다 더. 퇴원하던 날 명희 아줌마가 차를 가지고 와서 엄마를 집으로 데려다 줬다. 같이 들어가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내 말에 아줌마는 우리 아빠의 눈치가 보인다며 주차장에서 인사를 했다. 여긴 한국이잖아. 내가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 아빠 안 계실 때 놀러 가면 되지. 한국도 이젠 변했어요. 80년대 때랑은 달라요. 지연아, 이게 너희 엄마 위하는 거야. 좀 쉬시게 해드려. 집으로 가자. 아빠가 반찬을 꺼내놓고 밥을 먹고 있었다. 아빠는 우리를 보고는 괜찮으냐고 묻더니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명희 아줌마의 말이 맞았다. 엄마는 분명 아줌마와 아빠 사이에서 당황했을 것이다. 나는 엄마를 침대에 눕힌 뒤 밥을 먹고 가라는 아빠의 제안을 거절하고 희령으로 내려갔다. 일요일 오후였고 내게도 휴식이 필요했다. 주말이면 서울에 다녀오는 생활을 반복하는 사이 한 달이 훌쩍 지나서 초여름이 됐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연둣빛 나무들이 짙은 초록빛으로 바뀐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와 헤어지고 처음 맞는 여름이었다.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소화하느라 지쳤지만 놀랍게도 조금씩 회복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소논문도 하나 발표했다. 작은 방에 상자째로 내버려둔 천체만원경을 거실에 꺼내놓은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걸 창가에 갖다 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에서 오랜만에 우연히 할머니를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이번에는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초대했고 할머니는 일요일에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마트에서 소고기와 김치, 반조리된 황태국을 사다가 밥만 새로 지어서 상을 차렸다. 이거 다 마트에서 산 거예요. 잘했어. 혼자 살면 사먹는 게 싸게 먹혀. 일하느라 바쁜데 어느 세상에 밥을 해먹어. 나도 그래. 내가 하는 것보다 사먹는 게 더 맛있더라. 식탁에 앉은 할머니 얼굴에서 기뻐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밥을 다 먹은 뒤 할머니도 나도 밥 공기에 물을 부어 마셨다. 그릇을 설거지 통에 넣고 커피를 타서 거실로 가니 할머니가 베란다에 서서 만월이 되어가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걸로 보실래요? 나는 거실 구석에 있는 만원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들고 온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냈었다.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이걸로 보면 달이 정말 가까이 보여요. 나는 전원을 켜서 리모컨으로 만원경을 조작했다. 한번 봐보세요. 할머니는 접었는지 눈을 대고 작게 감탄했다. 이게 다 뭐야? 보이세요? 어. 이게 달이야? 네. 와, 손에 잡힐 것 같아. 할머니는 만원경 옆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만지는 시늉을 했다. 세상에. 그러고는 입을 벌린 채 접었는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늘 같은 날씨면 목성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내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걸로도 충분해. 난 좀 무섭다, 이런 게. 할머니는 접었는지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봤다. 이 만원경으로는 멀리까지 못 봐요. 가까운 천체를 보는 정도지. 그럼 이보다 더 먼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요. 어디까지? 나는 허블 만원경이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찍은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천문학자들이 울트라 디프 필드라고 부르는 그 사진을 오렌지빛, 보랏빛, 푸른빛, 흰빛을 내는 은하들이 검은 배경에 흩뿌려진 보석들처럼 보였다. 130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먼 옛날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맞아요.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 오래전 걸 어떻게 본다는 거야? 그러게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네가 하는 일이 이런 거니?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할머니가 만원경을 만지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 엄마도 지금 태어났으면 너 같은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뭐든 궁금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 이다민이 진행하는 배낭이요 였습니다. 배낭녀가 9월부터 좀 달라지죠. 지금까지 월화일 방송이 되었던 것이 9월부터는요 화요일 9시에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워요. 그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에어컨이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왕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박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전주에서 발생한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짚어봐야 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주 자임추모공원 이야기인데요. 현재 전주 자임추모공원에는 약 1800여개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과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족들이 고인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방선거 직전에 정상화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고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고 또 유족들은 어떤 아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 함께 모셨는데요. 먼저 유족분들 대표에서 유가족협의회 송인현 대표님 그리고 임상면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고정 패널이시죠.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진현 사무처장. 네. 김노연 작가 자리하셨네요. 네,
2: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우리 유가족을 대표해서 두 분 함께 하셨는데, 먼저 송인현 대표님. 지금 두 분께서 좀 많이, 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좀 함께 해주셨을 텐데, 어떤 분을 지금 추모공원에 모시고 계신지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1: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자임 추모공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저랑 동갑인 그 친구를 16살에 만났었고 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는 동안 그 고운 몸에 성한 곳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예쁜 나이에서부터 마지막 떠나는 참혹한 그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고통 끝에 세상의 짐을 내려놓은 아내가 그저 세상 편하게 영면하길 바랄 뿐인데 어쩌다 이토록 차가운 분쟁의 구렁텅이에 갇히게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죄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0: 네. 네. 우리 송인현 유가족협의회 대표님이셨고, 우리 임상면 선생님은 아드님이.
3: 아, 네. 저는 딸입니다.
0: 따님이. 네.
3: 저희 딸이, 제가 이제 그, 인도라는 회사에 가서 그, 해외 사업부에서 근무를 할 때 2021년 2월 달에 이제 2월 5일 날 느닷없이 이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동생이 죽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알아보니 이제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 실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비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인도 가기 전에 그쪽 사돈, 바깥 사돈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네. 2차 결합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불과 뭐 2년도 못 살고 또 다시 이혼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 비관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2월 5일 날 이제 자기 집에서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또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때가 이제 또 코로나 시절이라
0: 2021년.
3: 예. 네. 아주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절이라 제가 나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익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하는 와중에 자임이라는 데서 와서 네. 뭐 현금을 주면 50%를 깎아주겠다는 등 해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그 어려운 상황에 등기등기는이나 이런 거는 뭐 뛰어볼 뭐 엄두는 못 냈고요. 또 저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치르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고 실제 이제 와서 보니 시설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2월 18일 날 제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들어와서 이제 이제 딸한테 가서 이렇게 흔히 시설이 뭐 상당히 좋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비결이 터져서 뭐 안타깝죠. 그래서 뭐 우리 손자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한 번 작년 5월 달인가 경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는 왔었는데 조기하게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뭐 금방 해결이 된다고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는데 7월 달에 이제 그 손자가 방학이 돼서 이제 오니까 중학교도 들어갔고 그러니 엄마한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네. 7월 들어가서 보니 가니까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뛰어다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송 대표도 그러고 또 염 대표라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이제 현재까지 예, 1인 시위를 하고 현재 이런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아내와 딸을 가슴에 묻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시위를 하고 계시다 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3: 네, 저도 네. 지금 현재 집사람이 있습니다. 도청 앞에 지금 집사람은 거기 있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참석을 했고.
0: 네. 지금 송현 대표님 네. 그 전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1: 그 고인분들은 1,800기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피해 금액은 3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가족들이 분양했던 분양 대금, 관리 대금 그리고 그 공사에 참여했던 그 공사 업체에서 받아간 대금 그리고 선분양이라는 장사 시설에는 그 특별한 그 제도가 그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저것 다 추정하면 3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3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800명이 그렇죠. 네.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추모관에는 1,800명의 그 살아있던 삶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이 그 고인을 기리는 네. 그런 공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 이게 어찌된 원문인지 저희들이 알기는 물론 뭐 2017년부터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수면 위에 2025년 5월부터 이게 발생이 됐고요.
0: 그때 시설이 한번 폐쇄가 됐었죠?
1: 그렇죠. 3주 네. 정도 20일 정도 정확히 20일 시설 폐쇄가 됐었고요. 어떠한 연락도 없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네. 그냥 폐쇄가 됐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추모관이라는 시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인께서 평안한 영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슬픔을 딛고 온전히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됩니다. 이런 신성한 곳에서 이런 문제가 1년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0: 네. 지금 임상면 선생님이 이걸 처음 이런 상황을 접한 게 작년, 2025년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네. 네. 그러면 우리 송인현 네. 대표님도 같은 시기에?
1: 비슷한 시기에 네. 했고요. 저는 와이프를 보내고 나서 추모관을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갔던 것 같습니다. 애써 가지는 않고요. 제 하는 일이 돌아다니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근처에 가면 삥 돌아서 그냥 눈인사 한번 하고 오고 뭐 미련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서 안부 한번 전하고 삶이 힘들었을 때는 그냥 가서 딸 흉도 좀 보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 그냥 방앗간처럼 네. 그렇게 들렸던 곳인데 비슷한 시기였을 겁니다. 네. 갑자기 추모관 앞에 온갖 현수막과 혐오스러운 물건들이 방치가 되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시설 폐쇄가 됐었고 네. 이를 지자체에 다 알렸지만 그들은 민간 기업의 분쟁이라며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고 방치, 방임, 방관 이렇게 했었습니다.
0: 그게 2025년의 일이었고
1: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사회에서 한참 논란이 되면서 지난 지방선거 네. 직전이었나요?
1: 네.
0: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문제가 좀 해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1: 맞습니다.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언론에서는 그 지방선거 훨씬 이전부터 자임추모관 완전 정상화 해결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가까운 분들조차도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축하해 거기 해결됐다면서 그동안 고생했네 이런 말씀을 통화로 많이 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게 뭔 소린데 우리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래? 그러면은 다 그렇게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최근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참여해서 지금 임시 개방을 이룬 상태고요. 네. 그 점은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행정은 민감 분쟁이니 우리가 해줄 게 없다. 그리고 자임 추모관 같은 설례,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을 뺐었지만 올 12월까지 전주시가 임시 정상화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올해 12월까지만 유지되는 임시 봉합일 뿐입니다. 참고로 평일에는 노인 인력이 2명씩 3시간 3교대로 평일을 맡고 있고요. 주말은 그 예전에 자임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직원이 그 임시 근로자로 채용되어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시설 폐쇄 상태가 전주시의 개입으로 임시 개방
1: 네.
0: 형태.
1: 네.
0: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1: 네. 근데 또 문제점이 네. 올 12월이 지나면 또 아무런 안전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0: 네.
1: 지난 지방선거 때 전북 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공직자 후보자님들께 저희가 그 공식 질의서를 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0: 네.
1: 거기 보면 한 분 빼고 모든 후보자한테 공식 질의서를 전달해서 회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모두들 이 자임 사태는 명백한 행정의 책임이다. 전수 조사 후 전면 재점검하겠다. 네. 공언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고요.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0: 네.
1: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전주시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 자임이 대한민국 장사시설 시스템에 민낯을 보여준 총체적 부실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은 이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일단 두 분 중에 현재 그 자임추모군의 이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과 운영권이 나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1: 네.
0: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1: 네.
0: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1: 추모관 같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나라에서 정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유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행정이 철저히 검증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지금 현재 소유권과 운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두 업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 이 두 업체를 무허가 업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시 말해 추모관을 운영할 정상적인 법적 자격이 둘 다 없다고
0: 없다.
1: 생각을 합니다.
0: 네.
1: 한 곳은 자본 잠식 상태로 실제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업체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는 재단법인 취소 허가 절차를 지금 받고 있고요. 다른 한 곳은 경매를 통해 그 부동산만 취득을 했습니다.
0: 네.
1: 이게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장사법상 유고를 모시는 봉환시설 운영 자격까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는 기본 요건을 충족할 시 행정청에서 허가를 하고 그 허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0: 네.
1: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 그 행정에서 재단법인 불허를 계속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재단법인 자임이라는 곳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1: 네.
0: 운영권을 갖고 있고
1: 네.
0: 그러나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봉환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1: 네.
0: 이런 부분들은 또 영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1: 네.
0: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이 자임과 영치산이 서로 소유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
1: 네.
0: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서 유족들은 추모권 자체로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다.
1: 제가 한번
0: 네.
1: 더 정리를 하면
0: 네.
1: 자임은 허가가 남아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0: 재단법인 자임.
1: 네.
0: 네.
1: 근데 내 건물이 아닌 거고요. 영지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내 거지만 네. 허가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0: 임상면 선생님 처음에 이 시설을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인 건 알고 계셨나요?
3: 네. 저는 뭐 당시 없었지만 이제 집사람이 이거를 네. 선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직접 그 자임 직원이 와서 영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금을 주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뭐 위치도 좋은 자리로 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바로 현금을 드렸는가 보더라고요. 네. 뭐 영수증도 없이 뭐 이렇게 이제 드리고 이제 우리 딸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뭐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지금 가장 저는 뭐 영시산도 그러고 자임도 그러고 더 서운한 거는 저는 행정이라고 봐요. 행정. 자기네들이 어떤 법에 의한 어떤 건물을 승인을 내주고 허가를 내줬을 때는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0: 그렇죠. 허가를 내줬으면 살피는 것이 행정의 네. 책임이니까.
3: 허가를 내줬으면 네.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지고 아까도 뭐 퇴직자들이 뭐 퇴직을 했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후임자가.
0: 당시 허가 당시에 그렇죠. 담당 직원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3: 네, 지금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러면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서 전임 시장이고 도지사가 계속 인수를 받아서 그걸 왔어야 되는데 네. 일반 기업체도 저도 기업체를 43년을 다니고 정년 퇴직을 했는데 저도 임원도 하고 다 하면서 제 후임자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원단위 같은 거 다 계산을 해서 부족한 거 얼마 부족하고 반까지 시켜줘라 해서 다 그런 부분을 해주는데 하물며 이 나라에서 주는 세금으로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노임을 타먹는 공무원들이 그런 허무맹랑한 원인이나 되고 이유나 되고 네. 해명이나 하고 이건

0: 정확히 말하면 전라북도가 허가한 충무관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라는 네. 이런 비슷한 문구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든 분양을 많이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 든든한 문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도청에 시청에 그때 당시 자임 추모관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획득한 자료보다도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더 허접한 자료들만 저희한테 정보 공개를 해주세요. 그 어떠한 문건도 없고요. 그 어떠한 협의 문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보면 저희도 언제 가족을 보낼 준비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추모관이 재무가 건전한지 허가를 잘 받았는지 허가 받았던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뭐 등기부 등본은 멀쩡한지 이런 법인의 허가 구조나 관계, 운영권까지 이런 거를 누가 신경을 쓰고 추모관을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냥 행정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을 하고 믿고 가는 거죠.
1: 지금 유족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게 시작부터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허가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시설이었고요. 행정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민간에서 네.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다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문재훈 처장님.
2: 네. 저도 이제 같은 마음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지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에 아까 말했던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그거에 따른 안전장치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지자체 장들이 후보자 시절부터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은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부터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방식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식 안에서 전수조사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구조를 개편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저는 대중교통도요. 버스도 민간이 운영해요. 근데 그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담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맥락에서 공공성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 여기에서 역할의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좀 전 답을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1: 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좀 이것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김윤 작가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자료도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3: 네. 저는 이제 여기만 이런가? 이렇게 네. 허술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했다고 하면 여기만 이런가? 여기만 이럴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법인, 아까 이제 자꾸 여러 이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자임이라는 것도 나오고 영추산이라는 것도 나오는 게 그 법인이라고 하는 곳의 허가 과정에서 그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줄 때 살펴본 내용들을 어떤 부분을 좀 잘못 생각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 허가를 해준 공무원 자체가 어떤 오해를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허가를 내준 건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더 대표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거기에 네. 대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그 어떠한 저희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간의 협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 허가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네. 문제가 좀 있었다고 유가족들은 보는 거고 그래서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허가가 이루어졌느냐
0: 네.
1: 자료 공개를 전혀 안 해요?
0: 아, 저희가 정보 공개를 시청이나 도청에 청구를 했을 때 A4지 한 10쪽 분량 정도의 자료만 그 제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은 이미 다 저한테 있던 자료들이고요.
1: 그러니까 자료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어요?
0: 저는 네. 왜 이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더군다나
1: 왜 자격이 없는 이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0: 제가 그냥 네.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자임은 불교 종교 시설입니다.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 시설의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 56개 정도의 추모관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이 자임만 빼고 다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1: 네.
0: 도청으로 말하면 고령진화 정책과 소속에서 관여를 하는데 유독 자임만 얘네만

0: 문체부 소속이에요. 종교시설 에서
1: 원래 장사시설을 어디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까?
0: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게 되어
1: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0: 네.
1: 여기는 실질적으로 장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관할하고
0: 맞습니다.
1: 있다.
0: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종교시설로 재단법인을 설립받은 거는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수많은 허가받은 사업 중에서 유독 추모관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체부에서는 이게 그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타당한 거니 얘네들이 과연 추모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니 이렇게 그 어떠한 문건이나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단한 건의 문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 하거나 혹은 고령친화 정책과하고 유산관리과에서 협력이 아예 없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1: 지금
0: 됩니다.
1: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신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원래 장사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 설치가
0: 네.
1: 그걸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되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이게 문체부에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 시설 말고 다른 사업 목표를 갖고 있는 법인으로
0: 네.
1: 신청, 설립이 이루어졌다.
0: 네.
1: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애초부터 자격이 있었던 법인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나.
0: 또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 자임이 최초의 대복전 아바따라 가야 재단법인 자임 주식회사 메모리얼 파크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의 여러 가지 명칭을 바꿔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최초 자본금 5천억짜리 회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증액을 해서 2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1: 5천만 원.
2: 5천만 원.
0: 아, 5천만 원.
2: 네.
0: 그리고 이제 2억짜리 소규모인 법인이 이큰 추모관을 과연 어떻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할수 있었을까? 더욱이 자임에는 그 봉안당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법상 채권을 가진 재단법인은 추모관 시설을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사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법들을
1: 가능하다.
0: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 제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뭐를 요구하든지 어떠한 행정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1: 법인 설립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이 봉안당 시설을 유지하고
0: 네.
1: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 있는데
0: 네.
1: 그중에 이 시설과 관련해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럼 애초에 허가가 안 났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허가가 났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들이 계속
0: 네.
1: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0: 또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2: 그러니까요.
0: 불교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그 종교인이나 가족들만 분향을 해야 되는 곳인데,
1: 아, 시설 이용자가?
0: 네. 근데 자임의 한때는 기독교관이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1: 불교법인이라고 안 하셨어요?
0: 그렇죠. 그랬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추모관에 기독교관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임이 그때 한참 기독교관이 호응을 얻었던 때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기독교관을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기독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임을 선택을 해서 기독교관에 와이프를 모셔놨고요. 또한 가지 종교법인은 이 모든 거를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다 감수한다고 해도 최고 5천기까지만 봉안 시설을 증축을 할수 있는데 2017년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경매가 개시가 되고 2024년에는 완전히 소유권이 변경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3,700기 시설 허가를 받은 자임이 6,200기로 갑자기 증설이 돼요.
1: 아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시설 확충 허가가
0: 네.
1: 났다.
0: 이게 대한민국이 정한 기본적인 법조차도 이 자임한테는 프리패스이지 않았나. 왜 이래야 되는지 저희는 도무지
2: 너무
0: 이해가 할 수가
2: 궁금하네요.
0: 없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는 자임에 모셔진 유골이 370기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발생한 2017년 이후에 19년에는 430기밖에 없었고요.
1: 네.
0: 근데 지금 현재 1800기예요. 심지어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자임 1층 봉안당이 내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정하기 하건데 200기 이상의 새로운 고인이 모셔져 있고요.
1: 네.
0: 도대체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양보를 한다고 해도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지금 최초의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지적들을 좀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관에 네. 지금 아내분을 모시고 네. 계시고 선생님은 그러면
2: 일반입니다.
1: 아 일반관도 있고 네. 기독교관 있고 네. 그 불교관도 있습니까?
0: 불교관은 없습니다.
1: 아 불교관은 없어요, 정작. 네.
0: 불교관은 분양이 잘 안 돼서 경제성이 네. 없었나 봅니다.
1: 어쨌든 좀 이런 상황도 좀 정상적이진 않고 더 중요한 그러니까요. 것은. 지금 2011년 허가가 되고 2016년 네.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0: 그쵸.
1: 2017년부터 사실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거죠.
0: 있었죠.
1: 근데 그 와중에 네. 오히려 봉안시설은 네. 더욱더 그러니까 네. 늘어나는
0: 그렇죠.
1: 허가.
3: 처음에 네. 아까 이게 굉장히 네. 돈이 되는 사업인가 봐요. 이 분야가. 그냥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들어봐서는
0: 네.
3: 처음 자본금이 아까 5천만 원이요?
0: 네.
3: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0: 네. 지금은 2억으로 재단법이 법인법이 좀 변경이 된 건데 그때 당시는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캐시카우 산업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추모관에는 이권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 많이 힘 있는 분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그 장사업계에서 추모관은 허가가 받기가 어렵지 네. 허가를 받고 나면 이게 무한대로
3: 네.
0: 평생 큰 네.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도 고인을 모시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 허가가 안 나, 그러니까
0: 네.
3: 허가가 이미 예를 들어 네. 수목장을 그분은 알아보셨는데 수목장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0: 네.
3: 그쪽으로 모시면 안 된다 그래서
0: 네.
3: 다른 쪽으로 모신 네.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업은 일단 시작을 해놓더라고요. 그분들이.
0: 네네.
3: 우선 그 자리는 다 마련을 해놓는데
0: 맞습니다.
3: 허가는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0: 네.
3: 근데 허가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믿고
0: 네.
3: 있는 건가 싶어요.
1: 네.
3: 그 사업자들은
0: 네네.
3: 결국엔 해줘야 되는 일인 건가요?
1: 어쨌든 이게 지금
0: 네.
1: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0: 네.
1: 굉장히 좀 이권이 개입한 사업이기도
3: 그러니까요.
1: 하고요. 허가 과정이 그렇게
3: 네.
1: 녹록하지는 않은데 비해서
0: 네.
1: 이 자임의 사례는 굉장히 부실한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허가가 이루어졌고
0: 네.
1: 그 위에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고
0: 네.
1: 현재는 이제 앞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족들의 추모권 자체가
0: 네.
1: 제한되는 상황
0: 네.
1: 임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0: 네.
1: 여전히 좀 앞이 보이지 않는
3: 그러니까요.
1: 그런 상황인데 행정을 향해서 그러면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져라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분 지금 나와 계신데
3: 얼마나 답답하세요.
1: 네, 임상근 선생님 뭐 행정에 좀 이런 질문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행정에서는
2: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한 거는 없고요.
1: 네.
2: 뭐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유가족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리 대표님 두 대표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제 대표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희들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3: 네.
0: 드리면
3: 네.
0: 금방도 행정의 허가 과정에 대해서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농반 진반으로 자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행정에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그럼 나한테 재단법인을 허가해 줘라. 그럼 내가 책임지고
3: 하겠다.
0: 관리하겠다.
3: 네.
0: 나 돈은 없지만
3: 네.
0: 뭐 2억 정도는 나는 끌어올 수 있으니까
3: 네.
0: 나한테 허가를 내주면 내가 관리할게 라고 이렇게 뭐 칭얼댔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3: 네.
0: 적법한 절차와 거기에 안내되는 모든 과정을 다 준수해야 된다.
3: 네.
0: 바꿔 말하면 너는 안 된다는 거죠.
3: 근데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준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0: 네.
3: 일인데.
1: 그러니까
0: 아,
1: 행정에서는 네, 행정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0: 네.
1: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족 측에서.
0: 네.
1: 네. 이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0: 네.
1: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0: 네.
1: 그 이후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0: 네.
1: 제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
0: 네. 그 전에 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아까 말씀 이어서 하면 행정이 허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허가에 대한 권력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게 저희는 마땅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사법에는 행정이 허가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적극 관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문제를 처음으로 돌아가면 차임은 종교법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조차 다 피해갔어요.
3: 비켜가는 거죠. 요리조리. 네.
0: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5,000기가 아닌 6,000기를 증설을 해도 그 어떠한 제약도 받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는 내가 가진 봉안당이 경매에 넘어갔음에도 이거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원래 봉안당 시설이 경매에 넘어갈 때는 주무관청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3: 네. 맞아요.
0: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얘네는 종교법인이에요.
1: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법인은?
0: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넘 동안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참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족들이 수많은 시간 쓰면서 비용 쓰면서 이 뜨거운 날에 땀 뻘뻘 흘리고 그 추운 두 번의 겨울을 지내면서도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에서 저희가 릴레이 1인 시위한 지가 58주가 됐어요.
3: 네.
0: 시청에서 시위한 지가 지금 21주차가 됐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누가 저한테 좀 제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3: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장사법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1: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0: 저 여기 보면은 네. 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상여 시위도 하고 상경 시위도 하고 수많은 정치인을 만나보고 행정관 미팅을 하고 그리고 막 저희 유가족들 지치지 말라고 저희끼리 놀기도 하고 막 촛불 문화제도 하고 뭐 지금 여기 보면 이 짜잘한 글씨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거든요. 왜 그럼에도 행정이나 정치에서는 왜 아무런 답변이 없는지 왜 자꾸 무책임한 그런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지 누가 제발 저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저 알아먹게끔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저도 평범한 일상으로 제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하나이의 아빠로서 네.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체력적으로
3: 네,
0: 알겠습니다.
3: 너무 고생하십니다.
1: 지금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소유권 다툼을 두고서는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0: 네.
1: 허가라든지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0: 네.
1: 이렇게 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문재인 처장님
3: 네.
1: 좀 이런 지자체의
4: 저는 우선은 네. 그 양쪽 뭐 관리 체계가 두 재단인지 아무튼요 네. 싸우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법망을 다 지금 피해가는 게 종교 시설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4: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 뭔가 뭐 이권 다툼, 민간의 분쟁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실은 그 파고 보면 제 그 모든 걸 다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에 대한 저는 도에다 아니면 국가에다가 이거가 이 종교시설이 추모관을 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하는 걸 다시 되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은 그냥 그 두 분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물어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추모관을 하면은 지금 안 되는데, 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대로 돌려놓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유가족분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제 시간에 내가 원할 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욕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나는 해결이 안 되는 건지 하나랑, 그 다음에 도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종교시설이 이거를 허가내준 이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 담당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해요. 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이유가 없으면 전 안 된다고 봐지는 거여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허가 과정이라든지 그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감사도 좀 필요하면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명확하게 그 잘잘못도 좀 따져야 되고.
3: 이게 제가 그 대표님께서 네. 이제 설명을 하고 유가족협의회가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뭐 정치권이라든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또는 뭐 행정에 관계되신 분들이 보시면서도 내용을 속속들이 잘 모르면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지금 워낙 복잡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분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분이 정치인이셨는데 실은 이렇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그냥 제 3자적 시각으로 보시다가 직접 대표님 가서 만나면서 그때서야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분들도 많이 계시었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그쵸. 내용을 좀 가까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오늘 방송에서도, 방송을 네. 통해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0: 근데 네.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네. 행정분들도 마찬가지고 정치분도 마찬가지인 게 하시는 일이 워낙 많고 공사다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뼛속까지 깊숙이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양파도 아니고 계속 뭐가 나와요. 저는 지금 1년 넘게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루 자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진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것만 계속 팔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군가가 정권을 휘둘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3: 정말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0: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저희가 한 시간 예정을 하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대책, 해법에 대한 이야기도 한 20여 분 남았는데 네.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문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파헤쳐 봐야 되겠지만 당장 좀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전에 송인현 대표님 뭐 장사시설 네. 안심관리조례 뭐 이런 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거예요?
0: 아 그게 그. 저희가 이제 행정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정치가 해야 된다고 믿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 계속 노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관심 있는 정치권에서 문의를 많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 국회법이나 지방조례 등을 건의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 단 하나도 없고요.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가 활동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 대한민국 장사시설에 있어서 자인 같은 사례가 없어요. 총체적인 부실과 그리고 이런 선례조차 없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만의 일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일이고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추모관이 무너지고 저희처럼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해도 진짜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총체적인 부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임이 마지막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자임은 없도록 누군가께서 분명히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하신 부분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이렇게 그냥 감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누구의 민간 기업의 뭐 재산을 뺏자는 것도 아니고요. 네. 행정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의 추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인데 일단 지금 전주시가 지금 어찌 됐든 임시로 네. 참여를 하고 유가족의 출입과 추모권을 임시로 보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임시 관리하고 있는 상황.
0: 그래서 네. 1단계로는 긴급 공공관리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제3의 전문기관이나 뭐 시설공단 뭐 이런 전문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임시 전문 관리 주체가 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소유권과 운영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기존 유가족의 권리를 승계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체가 확립하도록 승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현재 소유권 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임과 영치산 사이에.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네. 일단 이 추모 시설을 이용하시는 유가족들 또 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0: 네.
1: 긴급 공공 관리 시설 지정
0: 네.
1: 이게 1번이다.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
0: 맞습니다.
1: 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0: 이게 장사법이 네. 제도적인 공백이 너무 커요.
1: 네.
0: 이게 어떤 범주가가 그러더라고요. 법은 항상 현실을 한참 뒤따라간다고.
4: 네.
0: 그리고 우리 같은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후에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사 현행에 있는 장사법, 행정법, 뭐 공익법, 뭐 민법, 심지어는 관습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법들을 저는 죄송합니다만 법조인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에도 분명히 있어요.
1: 네.
0: 이 모든 법들을 다 통틀어서 한다고 하면 유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조문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한테 매일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1: 네.
0: 근데 그 토시 하나 해석의 그 방법이 차이가 달라서 행정하고 저희하고 항상 싸우는 건데 저희는 어떻게든 마음만 있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해결을 하는 데는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이다.
0: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누군가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1: 행정에 그런 요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0: 죄송합니다. 민간 분쟁으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자인 같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1: 그러니까 긴급 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것조차다 불가하다.
0: 이게 정치인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심지어는 신문에 방송에도 많이 났었고요. 긴급 관리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전주시 전북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든 1800기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멀쩡히 추모를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안전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많이 하세요.
1: 네.
0: 근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답변은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1: 지금 올 12월까지는 전주시가 좀 개입을 해서 임시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것 자체도 올 12월이 지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4: 그쵸,
1: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이것을 긴급 공공 관리 시설로 지정을 해서
0: 네.
1: 그렇게 관리 상태를 연장하자. 어쨌든 이게 공공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자 이런 요구이신 거고. 근데 행정은 우리가 여기와 관련한 뚜렷한 권한이 없다.
0: 네.
1: 규정이 없다.
0: 네.
1: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0: 제가 그래서 항상 반문하죠.
1: 네.
0: 추모관 이렇게 문제가 터졌는데 자 이렇게 행정이 관여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전 반문을 해요. 항상. 그러면 추모관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하지 말라는 절대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송인현 대표님과 그다음에 임상면 선생님 좀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임상면 선생님도 이제 이 공공관리 시설로, 긴급 공공관리 시설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임시 관리자를 선임해서 그 임시 관리자에 의해서 이 시설이 좀 운영되는 좀 그런 것들을 함께 요구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임시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시설을 열고 닫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2: 그렇죠.
1: 해야 됩니까?
2: 그 네. 건물에 이제 유족들이 모셔 있는 그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온도잖아요.
4: 그렇죠.
2: 유골이 부패되거나 또 이렇게 분실되거나
4: 네.
1: 그렇죠.
2: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유족들이 왔을 때 또 청결 관리가 또 좀 유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저 기본적으로 그 건물 그 시설 관리만 되면
1: 네.
2: 그거는 뭐 관리는 맞아요. 충분히 힘들지 않게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진짜 그 행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저는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정도는.
1: 네, 행정에서는 지금 여기 개입할 명분이 없다? 뭐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문제점이? 뭐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4: 저는 돈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법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법을 또 적용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뭐 장사법하고 장사법이 적용 안 된다며요. 종교시설이어서 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공공의 목적, 공공의 역할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거를 다시 풀어서 다시 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지금 지자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1: 네. 일단 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일부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권한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말씀만 들어보면은 일단 법적 권한과 관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나 규정이 뚜렷이 있다기보다는
0: 네. 없습니다.
1: 개입해야 법적으로 이런 권한이 있냐라고 하는 규정도 역시 명확히지는 않다.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김윤 작가님. 네,
3: 저는 네. 이게 과연 나한테는 안 일어날 일일까라는 네. 생각도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민간 관리를 행정 입장을 최대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어쨌든 인력이 투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예산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 또 워낙 또 이렇게 치열하게 분쟁이 있고 시끄러운 사안이고 네. 이래서 아니면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피한다고 또 더 이상 이렇게 회피를 한다고 해도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0: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행정의 지금 관점이 후자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까딱 잘못 관여를 하게 되면 민간 분쟁에 대해서 덤탱이를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발언을 하자고 하면 최초에 누군가의 잘못을 밝혀내고 정상화를 가졌을 때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해 그리고 세금은 저희가 내는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인들도 한때는 전라북도 전주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전주 시민이고 전라북도 도민이고 근데 먼저 가셨다고 해서 죽은 자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이렇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나 피해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으쌰으쌰 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살기 좋은 나라, 장사시설에 좋은 선례를 남긴 전주시 이렇게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그 잠시 그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긴급 공공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0: 네.
1: 이 공영화라고 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임시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0: 저는 임시조치를 말씀하고요. 네. 그 한때 공영화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던 네. 건 사실인데 네.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1: 그러니까 운영권을 공공이 환수 네. 행사하는 것을 공영화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지금 그 전에 네. 긴급 공공관리시설로 네. 지정을 해서 일단 우선은 관리를
3: 그렇죠.
1: 하자. 이 네. 요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민간 기업의 분쟁, 행정의 잘못, 난 모르겠어. 아무것도 잘 몰라. 일단은 네. 사태가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당장 사기업들의 쌈질, 쌈박질 덕분에 이렇게 전주시민, 전북도민, 그리고 고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이 임시관리자를 정확히 지정을 해서 일단은 완전 정상화를 시키고 나서
3: 네.
0: 그리고 나서 추후에 나머지 것들은 차차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서 여쭤본 게 예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시설을 완전 공영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뭐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비용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아니 긴급 시설로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공공적으로 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4: 그래서
1: 과연 이게 예산 문제인가? 좀
0: 지금
1: 이런,
0: 현재 네. 비용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월 한 500만 원 정도의 임시 관리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네.
0: 500만 원이 넘지는 않고요.
3: 네.
0: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저희가 전주시청 전북구청 앞마당을
3: 네.
0: 저희 집처럼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단체 행동도 하고
3: 네.
0: 매일 하루에 릴레이 시위도 하고
3: 네.
0: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거는 아무리 내 집에 지나가던 뭐 유기견이 와서 쳐다보면 주인장은 당연히 나가보기 마련, 굳어보기 마련이거든요. 얘가 어디서 왔을까, 왜 왔을까, 집에 언제 갈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게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저희가 1년을 넘게, 저희도 사람이 이렇게 막,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3: 네.
0: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억울하길래,
3: 네.
0: 왜 이렇게 아직까지 지치지도 않고 행동을 하는지 한번 누군가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게 긴급 공공관리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이 민간시설을 아예 공용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공용화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0: 네.
1: 일단 당장의 문제부터 좀 해결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3: 네.
1: 행정 측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태도로 좀 임하고 있다.
0: 네.
1: 지금 이런 상황까지 좀 짚어봤는데 좀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네.
1: 끝으로
0: 네.
1: 못하신 말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임상면 선생님
2: 네.
1: 오늘 방송을 통해서
2: 저는 뭐 큰 거 안 바라고 저희들이 지금 자임이나 영치산이나 도우나 시한테 저희들이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유족들은 우리 가족을 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보고
3: 그러니까요.
2: 추모할 수 있는 이런 권한만 주어지고 우리가 또 그동안에 해왔던 그대로만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 저희들은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뭐 도청에 가서 저 힘들게 저렇게 시위할 일도 아니고 시청에 가서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좀 도나 시에서 조금 더 좀 관심 갖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뭐 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벌써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뭐 그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까도 대표께서 얘기했지만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흉측한 일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거지 진짜 그거 뭐 일개 개개인만 이렇게 하면 바로 빼서 다른 데 이렇게 모시면 돼요. 뭐 쉬운 일인데.
3: 네.
2: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가 언제든 우리 딸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크게 네. 바라지 않습니다.
0: 마지막으로 한 말씀
1: 네, 드리겠습니다. 네.
0: 이 자리를 빌러 1년 넘도록 그 함께 버텨주신 자임 유가족협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1800기가 있지만 저희가 1470명 정도의 위임장을 받아서 단체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싸운 덕분에 지지부진하던 지자체 임시관리 참여라는 작은 진짜 전국적으로 없어요. 작은 선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틀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뵙고 싶다는 당연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장사시설의 유가족 보호 기준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정말 장한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 네. 김노연 작가님.
3: 아, 너무 가슴이 말씀? 아파요, 진짜.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정말 귀를 좀 누군가 좀 잘 기울여 줘야 될 일이기도 한데 아,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도 와서 굉장히 좀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긴 했지만 아 이거 해결이 되려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 정치적인 이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들거든요. 일면 왜냐면 이거 이제 이 일이 조금 해결 전 상황이 바로 이제 지방선거 해결됐다라고 막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기도 했기 네, 때문에 네, 혹시나 그런 건가 뭐 누군가 내가 나서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라고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건 또 그건 또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생기네요.
0: 말씀 감사합니다. 네.
1: 문지연 처장님.
4: 네, 저는 이제 그 아무튼 힘내서 같이 싸우는 거는 싸웠고요. 저는 정말 내가 원할 때 가서 마음 놓고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들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쨌거나 전북도가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요.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봐요.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죠? 뭐 여러 TF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전수조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4: 아,
0: 저희가 생각하는 전수조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700여 개의 추모관이 있다고 합니다.
4: 네.
0: 전라북도는 56개가 네. 있고 전주시는 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네. 이런 추모관을 조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과연 그 추모관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4: 가이드라인.
0: 이 추모관이 과연 정상적인 추모관인지 장사법상 추모관을 공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추모관인지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 네,
0: 단지 개수와 위치 이런 거 말고요.
4: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걸 원합니다. 꼭 그거를 전북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보낸 유가족들이 언제든 고인을 찾아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 그 일상을 회복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지나친 걸까요? 우리 행정은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하루빨리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거침없는 기다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1: Yes, good day, everyone.
0: 마감당 아라오 살라핫.
1: Connecting Filipinos in 전북.
0: 전북 지역 필리핀인 연대. 전북 가봐야.
1: You're listening to
0: 전주 Community Radio 93.5 FM. This is Heidi.
1: And I'm Jasper.
0: Let's celebrate life, culture, and community.

0: Magandang araw mga kabayan. Welcome to Chonbuk Kabayan on Air, where every Filipino's voice matters. Only here on Chonchu Kungdungche Radio 93.5 FM.
1: This is Heidi.
0: And I'm Jasper. 반갑습니다, 여러분.
1: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We are happy to be with you again today. Yeah!
0: 네, 전북 가바얀 온 에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